오늘 첫 곡, 야, 벌써 1987년에 이 노래가 담긴 앨범으로 소위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의 분위기 자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예,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김미자님께서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오프닝에 할머니들이 키우시는 강아지 이야기 들었는데 개들은 늘 시린 눈을 하고 있어요. 먼 산 보고. 6351님. 시린 눈이라 하면 뭐지? 이렇게 개슴츠레? 예. 가늘고 길게 뜨는 글쎄요. 뭐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인데 집에 댕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도 내가 이렇게 안아들면은 눈을 절대 안 마주쳐요. 꼭 딴 데 봐요. 진짜 내가 몇 년째 아빠 봐야지 그래도 꼭 멀리 보고.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박현진님, 저희 할머니 집의 뒷집 강아지는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용맹하게 짖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겁쟁이가 되거든요. 가끔 제가 간식 주러 가는데 진짜 멀리 떨어져야 먹으러 나와요. 그래서 집 지키겠냐고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개들이 짖는 거는 애들이 겁쟁이라서 짖는 거예요. 짖는 애들이 다 나 무서워. 너 저리 가 이러고 짖는 거라고 하던데. 에, 물론 뭐 덩치 크고 뭐 그런 사나운 개들도 잘 짖지만 그런 심리래요 대부분.

0: 우리 옆집 강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데 되게 안 칼져요.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맨날 신기 안 건드리려고 살금살금 지나가요. 9688님.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애들이 다 개성이 다 강하고 그렇죠. 그나저나 아까 오늘 굿모닝 FM의 식구들이 엄청 많이 놀러 왔었죠. 게스트들이. 그 와중에 저를 얼핏 보신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저 맞나? 티는 아니고 저 셔츠 입고 있는데 오늘 3, 4부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늘 아침도 미니에서 화면 열어드릴 거거든요. 네. 림킴 씨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오실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무려 13년 만에 앨범을 발표했다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도 한 곡에 참여를 해서 왜 저를 불렀는지 저도 아직까지 녹음하면서조차도 일면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아침 초대석 오랜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킴 씨의 목격담이라든지 궁금한 얘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50원 부과되고요. 또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문자 게시판에 질문들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이따가 아침 초대석 때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유엔난민기구,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초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0: 배가 무겁네.
1: 아니, 구름 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2: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0: 좋다!
1: 두루두루 누리라고?
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머, 이 노래 남성 합창이 나왔나요? 그러게요. 또 새삼 그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후렴구가 여럿이 불렀어요. 뭐 이범학 씨 혼자 여러 번 몇십 번 더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러스가 같이 불렀을 수도 있고요. 91년도 큰 사랑을 받았죠. 예.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우리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라떼를 들었다 놨다에 자주 등장하는 참 대단한 송라이터입니다. 오태오 씨 작품, 작사 작곡. 군대에서 제대할 때 이 노래가 울려 퍼졌더랬죠. 1744님. 오, 일찍 다녀오셨네요. 백진아님, 이범학님 생일이 7월 2일이신데 저희 오빠랑 생일이 같아서 괜히 기억에 남고 정이 가요. 예, 그런 걸 내적 칠밀도라고 하죠. 오, 7월이, 오, 벌써 7월이 다 갔네요. 4421님은 일주일 전에 소개팅 남 연락이 없는데 연락할까 말까라고 고민했던 사연. 아, 그분이시군요. 제가 하지 말라고. 굉장히 차갑게 상대가 연락 말라 하셨는데 저 까인 게 맞았어요. 소개해 준 매니저님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본인은 공무원인데 저의 삶이 화려해서 자기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랬대요. 뭐가 화려하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상대 얘기 듣고 연락 안 하길 천만다행. 화려한데 집요한 여자가 될 뻔했지 뭐예요. 아니 뭐가 본인이 생각할 때 화려하신 게 아니 근데 사사일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를 제가 말려서 안 했다라는 건 다행이지만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연락 그 정도 분위기면 네, 연락 안 하시는 게 몸에 배이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아마 다른 앞으로 만나실 인연도 그래야 이제 정말 좋아하는 우리 사연자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히 마음에 든다고 내가 먼저 이렇게 그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아마 저희 언제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이렇게 헤매는 청춘들을 위한 연애 상담하는 코너가 곧 마련될 예 새롭게 준비될 예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저도 은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포이트리 그리고 영준이 함께합니다. 아, 진짜 최근에 어제도 좀 힘드셨죠? 제목부터가 열대야입니다.

0: 사실 제가 오늘 아침으로 오면서 처음 그 프로그램을 연출하셨던 송명석 프로듀서가 몸담고 있는 팀입니다. 포이트리 그리고 부아 소울, 예, 영준 씨가 함께한 열대야 문제야였습니다. 들을 때마다 라임 잘 짰네. 내 마음은 열대야, 식지 않은 10대야. 야,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좀 사우나 분위기던데 컨디션 잘 챙기십시오. 볕이 따가워서 우산이라도 쓰려고 아내한테 우산 좀 챙겨달랬더니 비닐 우산을 내주는 거 있죠. 이 도움이 될까요? 비닐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적외선을 그냥 그게 투과 될 것 같은데. 3951님. 3738님은 가구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불량이 아침부터 많이 나와서 공장장한테 크게 혼났어요. 너무 더워서 실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당연하죠. 사람이 특히 이렇게 공장에서 소파 같은 거 만들고 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아무리 주변에 뭐 냉방장치가 있다 한들 너무 힘드시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도 뭐 결국 불량이 나오면 다시 또 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좀 집중하시길.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 적당하게 좀 쉬실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휴가 첫날 늦잠 자지 않고 평소 못하던 아침 산책도 하고 오하윤을 틀었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30년 만에 속초 여행 간다는 2660님 파이팅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운전 중에 앞차에서 뭔가 쓰레기 같은 게 떨어질 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160톤이었대요. 와. 자, 신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 투기 채널을 추가하시고 제보할 수가 있는데 차량 앞, 그러니까 버린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는 사진이나 그 투기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건당 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답니다. 뭐 포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간단한 제보 하나가 도로 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고흥, 무안, 여수, 또 충남 서산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추가로 등재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다양한 생태계를 품은 갯벌이 여름철 특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갯벌 명소 네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바지락캐기 체험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갯벌이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신안 갯벌에서는 달랑개, 짱뚱어 이런 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박이 물범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인천 갯벌은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꼽히고 있죠. 자, 올여름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갯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초과 근무 기준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뭐 4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도 추가 시간을 인정받지 못했었대요. 근데 이제 일한 만큼 인정을 받는데 대신에 한 달 초과 근무는 57시간으로 제한해서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막을 계획이고요. 또 대신에 부정수령 관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단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는데요. 자, 업무 효율과 또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과 또 엄격한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법일 테니까.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학원과 저렴한 식당, 원룸이 밀집해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는 곳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이렇게 학원과 원룸이 밀집해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런 학원, 그 원룸 유명한 곳이 또 다른 동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튼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자, 문자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이용하셔서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곡은 콜드플레이인데요. 제목이 옐로우니까 노랑이죠. 예, 옐로우. 이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세요.

아유. 힌트송으로 들었는데 콜드플레이 새삼 풋풋함이 느껴지네요. 2000년에 발매된 그들의 첫 정규 앨범 패러슈트에서 옐로우 노량이었습니다. 자, 노량진 오늘의 정답인데요. 여기서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침 가족분들 중에 박대성님이 노량진은 회만 뜨는 곳이 아닙니다. 꿈도 같이 뜨는 곳이죠. 야, 뭔가 좀 숙연해지는. 먼저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입니다. 노량진 저도 한 1년 왔다 갔다 했죠. 지금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아유, 고생하신 만큼 뜻을 이루셨군요. 5513님 축하드립니다. 소소하지만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임용 공부할 때 갔었어요. 진짜 공부하러 많이 가시는군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네. 3769님 또 3051님 다행히 시험에 붙긴 했는데 지금도 노량진 쪽을 바라다 보면 울컥울컥 한답니다. 뭔지 알아요. 저도 좀 대학원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맨하탄 떠올리시면 막 화려하고 뭐 그런 거 떠올리실 때 저는 야, 이거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난답니다. 7847님 우리 아들이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세종시청에서 일을 해요. 좁은 단칸방 보고 제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들 그렇게 힘든 시간 끝에 뜻을 이루셨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뭐 예, 정말 소중한 기억이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장선희님, 김지웅님 네,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이어서 콜드플레이 노래 한 곡을 아 잘못 썼구나. 하이앤드라이라고 라디오헤드의 노래가 네, 이게 진짜 이 곡도 95년도 라디오헤드의 정규 2집 The Bends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High and Dry.

0: 네. 야, 이거 오랜만인데요. 매치박스 20라고 기억하시죠? 산타나의 스무드라는 노래 여기 피처링했던 롭 토마스가 몸담았던 밴드죠. 매치박스 20의 Unwell, 라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에 이어드렸습니다. 노래도 좋지만 악기 소리들이 너무 깊이 와닿네요. 김덕선님, 윤나연님은 나이스 드림을 시작으로 한창 라디오헤드에 빠져있던 나의 20대. 아, 생각난 김에 오늘은 라디오헤드 노래 들으면서 오후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은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사람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를 드립니다.

흐르는 곡은 아비치의 히트곡이죠. Wake Me Up. 이 곡을 BGM으로 다시 한번 3, 4부 예고 드립니다. 오늘 김예림 씨죠. 원래 2개월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림킴이라는 스테이지 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림킴 씨 직접 오늘 아침을 찾아주실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번 13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에 제가 피처링으로 듀엣을 했는데 저도 왜 제가 선택을 받았는지 오늘 처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미니 문자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고요. 아비치의 Wake Me Up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도건.
4: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오늘 특별 초대석에 앞서서 그래도 3부 첫 곡은 늘 제가 출근길에 생각난 노래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리면서 문을 여는데요. 오늘은 락커빌리 스타일의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외로운 여름밤이거든요. Lonely Summer Night. 네, 락커빌리 그러면은 흔히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소위 그 개다리춤으로 대변될 수 있는 1950년대쯤에 락앤롤인데 요게 뭔가 컨트리 음악과 리듬앤블루스, 그러니까 정말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그 지점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스타일인데 그만큼 화려했지만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트레이 캣츠라는 팀은 바로 이 락커빌리 스타일만을 고집했고요. 팀도 팀인데 이 팀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세저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가 참 그 음악하면서 한 가지 장르에만 몰두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정말 평생을 이 락커빌리 스타일을 정말 장인 정신으로 대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지금도 본인의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락커빌리를 계속 계승하고 계십니다. 자, 스트레이 캐츠의 최고 전성기 시절 히트곡 중에 바로 이 Lonely Summer Nights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이 캐츠 트롯이라는 빌보드 인기곡도 있지만 외로운 여름밤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Lonely Summer Nights. 방황하는 고양이들. 스트레이캐츠의 노래였습니다. 외근직인데요. 등나무 그늘에 잠시 머무르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매미 소리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거의 묻히는 듯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아, 매미들 진짜 아주 격렬하게 들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1414님 김인혜님 벌써 휴양지 바닷가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스트레이캐츠의 Lonely Summer Night 오늘 생각난 노래였고요. 자, 오늘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형편되시면 거기 비디오 모양을 누르시면 저희 오늘 아침 스튜디오 우리 림킴 씨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광고 빨리 듣고 그러면 오늘의 특별 초대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원,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의 가마치 통닭, 브람스 안마 의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9: 효소에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한.

0: 짬뽕은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정말 많은 아침 가족분들께서 이 소식을 기억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듀엣에 참여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모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 윤상을 불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모시고 앞에 모시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초대석은 신비로운 음색이 너무나 매력적인 림킴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림킴 씨.
3: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림킴입니다. 네.
2: 뭐 오며 가며 네. 뭐 이렇게 인사를 했을 순 있지만 네.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적이 네. 처음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3: 오며 가며도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그때 네.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네. 제가 뮤콘이라는 그 행사가 있죠.
3: 네.
2: 그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을 뭔가 이제 이게 나라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3: 네.
2: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맞아요.
2: 그때 리허설하는 모습을 제가 먼 발치에서
3: 봤었습니다.
2: 예, 예, 예.
3: 제가 몰랐었나 봐요.
2: 알 수 없는 거리였어요.
3: 아, 그래요?
2: 네, 네. 아무튼 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3: 네.
2: 홍지연 님이 림킴 씨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키셨다고. 대박. 저 어제 링킴님 곡 신청하면서 홈피에도 글 남겼었는데 소름. 박효정님 반응이 주로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정규 그러니까 앨범으로는 지금 이게 13년이라고 써있는데
3: 네.
2: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3: 그렇죠. 뭐 싱글도 내고 EP가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정규로는 오랜만에 한 거더라고요.
2: 그러게요.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마침 또 이번 그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첫 라디오 스케줄이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3: 네.
2: 근데 보통 림킴 씨 정도 때면은 아침 이 시간이면 좀 숙면에 들 시간 아닐까요? 평소 루틴이 어떻게 돼요?
3: 저는 완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좀 보기 드문 스타일인데
2: 네.
3: 오늘도 한 6시 정도 일어났는데 보통 한 7시 정도 일어납니다.
2: 그게 몸에는 좋겠지만
3: 네.
2: 뭔가 이미지는 네네. 굉장히 좀 낮밤도 바뀌어 있을 것 같고
3: 그렇죠.
2: 예. 그리고 림킴으로 활동하신 지는 지금 몇 년째 되는 거죠?
3: 그게 한 7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2: 꽤 되긴 하는데.
3: 네.
2: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3: 아, 이름이요?
2: 네.
3: 사실은 그 전에도 영어 이름을 림킴을 계속 썼었는데.
2: 아, 그랬어요?
3: 네.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의 느낌이 달라지면서 뭔가 김예림보다는 좀 림킴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생각이죠.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림킴으로 많이 이제 각인이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할 때부터
3: 네.
2: 보면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아까 뮤콘 얘기 들었지만 뭐 해외를 이미 그쪽을 겨냥해서 그런지 가사를 다 영어로 그때도 음악을 발표했던
3: 맞아요.
2: 걸로.
3: 맞아요. 네.
2: 뭐 특별한 뭐 당연히 이유가 그러면 나는 한국만에서는 성이 안 찬다 이런 뜻이겠죠.
3: 아 그런 것은 아니죠.
2: 아 진짜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노래도 듣고 질문도 해볼 텐데 먼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 라디오 미니 앱 또 너튜브를 켜시면 그 무즈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을 저희 스튜디오 안에 우리 림킴 씨를 직접 스크린으로 만나면서 화면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아무튼 이번 정규 앨범의 이름은
1: Exit to Nowhere이라는 제목입니다.
0: 이게 뭐죠? 어디 그러니까 Nowhere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는
1: 네.
0: 글로 비상구가 열려 있어요.
1: 그런 셈이죠. 네.
0: 벌써 이게 뭔가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뜻으로 이렇게 앨범을 이 제목을 지었을까요?
1: 일단은 계속 이제 이 앨범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또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 나왔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전 앨범의 이제 첫 곡과 마지막 곡이 Entrance랑 Exit이에요.
0: 그래서 출구와
1: 네 출구.
0: 출구.
1: 네 그래서 그 출구에서 이제 또 다른 출구로 딱 들어간 그런 의미로서 이제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이런 세계관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러다 보면 뭔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듣는 일반 리스너들한테는 약간의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1: 아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뭐 이 부분을 모르고 들으셔도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더 뭔가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
0: 왜냐하면 제가 저도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이 동네에서 일을 해왔는데 림킴 씨처럼 이렇게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송라이터로 또 고집 있는 색깔로 음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그거를 꽤 오랜 시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1: 네.
0: 그만큼 본인이 또 희생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1: 네.
0: 그런 얘기들을 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1: 네.
0: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게 앨범 발매 하루 전날 독립영화관에서
1: 네.
0: 음감회를 여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저도 그때 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듀엣할 때 녹음을 맡아줬던 우리 회사의 김정환 음악팀장이
1: 오셨어요. 네. 예,
0: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1: 아 정말요?
0: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1: 네.
0: 뭔가 영상이라든지 그 진행 분위기가
1: 네.
0: 오 정말 뭐 기대 이상이었다.
1: 아 정말요?
0: 네.
1: 너무 감사하네.
0: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1: 네.
0: 이건 지금 소속사에서 그렇게 뭔가 준비를 해준 건가요? 아니면은
1: 네.
0: 림킴 씨가 그만큼 음감회에
1: 네.
0: 정성을 쏟은 건지.
1: 그 팀원들도 이제 당연히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0: 네.
1: 근데 모든 부분에서 제가 좀 다 이렇게 해야 좀 성격이 그런
0: 같아요.
1: 게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음악적인 색깔도 저희가 2개월로 이제 만난 지가
1: 12년, 13년? 네.
0: 그러니까요. 슈퍼스타 K3였나요?
1: 맞습니다.
0: 네, 그때 정말 어디서 이런 분위기에 친구가 있지? 라는 그런 평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이승철 씨인가 그때 그 당시 예림 씨를 보고 했던 평이 나 여기 원고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이너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이너가 노래, 그 사이렌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
1: 네.
0: 뭐 그런 얘기가 좀 기억에 나는데. 자 아무튼 먼저 지금 너무 앞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신보에서 한 곡 좀 듣고 노래를 하나 듣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림킴 씨의 음악적인 변화는 거의 이상은 씨가 생각날 만큼 너무 멋지다고. 이상은 씨도 한참 이채라는 이름으로
1: 네.
0: 예, 그 완전히 담다디 때와는 또 다른
1: 네.
0: 결의 음악으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뭐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962구님께서 그런 비교를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1: 먼저 그 선배님과 함께한 Through the Glow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러니까요.

0: 네.
1: 여러분 저희가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서 같이 만나서 한 게 아니라
0: 네.
1: 예림 씨가 먼저 노래를 이런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라고 아예 2절까지 불러주시고
0: 네.
1: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최대한 그 분위기에 맞게 제 스타일로 부른다고 했는데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림킴의 새 앨범 중에서 Through the Glow라는 제가 피처링한 노래 먼저 듣고 오죠.

0: 자, 림캠 씨의 곡이죠. 사실 Through the Glow 제가 피처링을 했는데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분들 보니까 드레스, Growing Dog
1: 네.
0: 다 예명이라
1: 네.
0: 한국 분들 맞아요?
1: 맞습니다.
0: 그 이제 제가 섭외된 이유를 이제 처음 여쭤보는데 어쩌다가 제 이름이 호명이 됐을까요?
1: 일단은 사실 저희가 다 너무 팬이었는데 그 이 음악을 이제 그 마지막 거의 후반부쯤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곡이었거든요.
0: 아, 곡 자체가.
1: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마지막 곡이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해서 이제 이 앨범의 스토리상 뭔가 좀 인생의 선배라고 할까요? 그런 좀 따뜻한 분이 와서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윤상 선배님의 그 특유의 되게 묵직하고 좀 따뜻한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0: 네. 생각보다 그냥 어른이라서
1: 아닙니다.
0: 어른이 필요했구나. 아니 0453님이 혹시 윤계상님 섭외하려다가
1: 아닙니다.
0: 전화한 건 아니면
1: 전혀 아니에요.
0: 네, 아니 뭐 농담이고요. 그 아무튼 이번 앨범 저는 쭉 듣는데 색깔이
1: 네.
0: 지금도 여기 보면 어떤 스트링이라든지 곡 분위기가 요즘 노래 같지 않은
1: 네.

0: 그리고 인사하세요라는 곡이 처음에 선공개가 됐었고, 보면 이게 진짜 고집이 느껴지는 게 곡마다의 어떤 그 편곡 방향이라든지 스타일은 달라도 뭔가 이렇게 통하는 네. 그런 게 요즘에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걸 지키려면은 아, 상당히 좀 고집도 있어야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먼저 이제 제가 8페이지에 있는 작가님들이 좀 써주신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세요를 발표할 때 이게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2개월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1: 그때쯤이죠. 네, 제가 거의 딱 20살에 맞춰서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앨범이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뭔가 갑자기 이렇게 가수가 되게 됐다 보니까 TV에서만 보던 뭐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곳에 갑자기 제가 거기에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그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뭔가 동화된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하는 어떤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고.
0: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1: 네.
0: 그 어린 김예림이라는 친구는 어떤 그 일단 노래를 좋아하고 꿈이 가수였던 친구였나요?
1: 맞습니다.
0: 하긴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경연에 나와서
1: 네.
0: 아무튼 그때는 2개월이라는 팀이
1: 네.
0: 이름부터가 상당히 독특하고
1: 네.
0: 그리고 나는 특유의 그 뭐랄까 뭐 별 관계 없어라는 듯한 이미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그게 뭐 세상의 속도랑 나랑은 살짝 달라라는 어떤 느낌이 한참 막 자기를 PR하고 뭔가 저 주목해 주세요라는 그런 텐션의 나이와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여유로움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1: 아,
0: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1: 여유로움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렇고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왔던 일들이 그냥 되게 그 저의 직감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뭔가 아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든지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좀 생각을 했다 보니까
0: 조숙하긴 했네요.
1: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0: 자 아무튼 광고 듣고 바로 더 얘기 이어드릴게요.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0: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재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정규로는 13년 만에 앨범을 발표한 림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스튜디오 안에를 미니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 한결같이 슈스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무 예쁘다고.
3: 감사합니다.
2: 김재영님 비롯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3: 관리 열심히 하죠.
2: 네. 뭐 특별히 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3: 운동은 막 무리하게는 못 하고 그냥 집에서 러닝머신 같은 거 하거나 필라테스 같은 거.
2: 네네. 필라 하시는군요.
3: 네.
2: 그 앨범이 보면은 그 인사하세요에
3: 네.
2: 보면 브리 런웨이라는 그 다들 내가 모르는 건지. 어때 제대로 된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일단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이분은 또 네.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인사하세요의 브리 런웨이.
3: 아 브리 런웨이요?
2: 네.
3: 브리 런웨이는 이제 런던에 있는 그 래퍼인데요.
2: 진짜요?
3: 네, 런던 베이스의 아티스트예요.
2: 한국인이 아니라?
3: 한국인 아니고, 네.
2: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된 거죠?
3: 이분 음악을 저도 이제 종종 들었었는데 이분이 좀 댄스 음악을 많이 하시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이 하우스 느낌의 음악이다 보니까 인사하세요가
2: 네.
3: 그분의 캐릭터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또 해주셔서 그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2: 그랬구나. 이거 상영이 뭐세? 저는 안 하는데 SNS가 뭐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3: 네, 네.
2: 다 이분도 1만씩은 없었던 거겠네요.
3: 없었어요. 네.
2: 그렇군요. 전체적인 프로듀싱은 그러면 다 링킴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3: 드레스랑 글로잉도 그 두 분이 전반적으로 같이 해주셨습니다.
2: 그분들은 네. 언제부터 인연이 됐어요? 드레스, 글로잉도.
3: 그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앨범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2: 어떻게 네. 보면 앨범을 위해서 만난 사이네요.
3: 그렇죠.
2: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네. 잘 만들어줬을까?
3: 근데 전부터 그 드레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주변에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뵌 적이 없다 보니까 전혀 감이 없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작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맞아서 네, 쭉 같이 하게 됐죠.
2: 오히려 주변에서 어울릴 것 같으니까 만나봐라.
3: 네네.
2: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린 걸 수도 있을 테니까.
3: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예림 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뭐랄까 아직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왠지 들떠있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매력 포인트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즘에 사실 솔로 가수들이 설 곳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3: 네. 네
2: 이게 막 더 좀 뭔가 색깔이 오히려 좀 없어지게 만들어지는
3: 네.
2: 분위기인데
3: 네, 네.
2: 뭐 특별히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지키고 싶다 하는 어떤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3: 근데 사실은 이제 투게어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만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고민을 하면서 가지 않았나.
2: 그러다 보니까
3: 네.
2: 오히려 이렇게 좀 들뜨지 않은
3: 들뜰 때도 있습니다.
2: 괜히 그냥 저같이 그냥 멀리서 볼 때는
3: 네네
2: 나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더 어른 같아 보이고
3: 그래요?
2: 되려 그 하는 던지는 메시지들도
3: 네

0: 가볍지가 않은 타 보니까 네. 네. 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근데 이번 앨범은 그래도 13년 만에 정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활동 계획이 어떻게 돼요? TV도 좀 나오고 해야 되지 않나요?
1: 네,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나갈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라디오도 여러 곳 이렇게 좀 방문을 하게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활동 기간만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좀 이런저런 활동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0: MBC도 TV 보면 막 그 약간 자기 집도 보여주고,
1: 네, 네,
0: 뭐 그렇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1: 네네.
0: 그런 데 대해서 다 열려 있습니까?
1: 그럼요.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0: 혹시 계획된 스케줄 있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0: 아직.
1: 네, 조만간 한번.
0: 스페이스 공감.
1: 아 맞아요, 맞아요. 공연은 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예요.
1: 네네네.
0: 음악과 관계되지 않으면 왠지 좀 기피할 것 같고.
1: 아 전혀 아니에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네 전혀 아닙니다.
0: 이제 그런 분위기를
1: 언제든 연락 주시면.
0: 자 그러면 한 곡 더. 지금 이게 타이틀이라고 돼 있는 표시가 두 곡에 돼 있거든요. Through the Glow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또 혼자 부르신 곡 중에서 이 Never Gonna Be Alone. 이건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주고 들어보죠.
1: 네, 이 노래는 이제 제목처럼 혼자가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따뜻한 올드팝적인 어떤 멜로디나 뭐 스트링도 그렇고요.
0: 네.
1: 근데 가사에서는 또 약간 반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그런 부분을 찾아봐도 재밌지 않을까.
0: 그럼 노래 듣고 좀 설명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이번 림킴의 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Never Gonna Be Alone. 그래도 굉장히 에너지 느껴지고.
1: 네.
0: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 Through the Glow도 그렇고 뭔가 그 스트링이라든지 같은 프로듀서들이.
1: 네, 다 같은 프로듀서입니다.
0: 야,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은 달라도 정서가 통하는 게 있고. 자, 처음에 가수를 한다 그랬을 때 집에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 어머님은 어떤 뭘 기대하셨을까요? 가수가 아닌.
1: 뭐 뭐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의미로.
0: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어른들이 오고 이러면은 아유 우리 예림이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선뜻 나서서 노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1: 일단 그런 분이 안 계셨고요.
0: 좀 의외인데.
1: 네.
0: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노래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그렇고. 아니 낯을 그렇게 가리는데 아무튼 슈퍼스타 K에서 최종 몇 등이었죠 이때?
1: 3등?
0: 3등.
1: 네네.
0: 3등인데 아무튼 어떤 그 분위기로는 1등 못지않은 예, 그렇게 화제성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당시에 뭐 심사위원이 이승철, 윤종신, 윤미래 결국 윤종신 씨 회사에서 이제 또 네. 활동을 좀 하셨죠. 그 속으로 어떤 분이 좀 제일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세 분 중에.
1: 아, 세 분 중에요?
0: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1: 사실 뭐 다 너무 만만치 않으셔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해탈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0: 혹시 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는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좋은 얘기는 워낙에 이제 이승철 씨가 인화한테 홀린 듯한 목소리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애쓰지 않고 네. 고음을 막 내지르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 이게 제일 저는 그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1: 네.
0: 무심한데
1: 네.
0: 무심한데 왜 이게 자꾸 눈길이 갈까.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는데 이게 좋은 일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혹시 당시에 아직도 좀 기억나는 긁히는 얘기 같은 건 없어요?
1: 긁히는 얘기. 근데 또 감사하게도 좀 제가 어렸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안 좋은 말을 별로 안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0: 그런가?
1: 근데 이제 떨어질 때쯤 이제 됐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긴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본인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려는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0: 근데 일단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거예요?
1: 네.
0: 뉴저지로. 근데 간 지 1년 만에.
1: 간 지 정확히는 한 6개월? 네.
0: 그럼 언어 연수도 그 정도는 더 오래 가겠다.
1: 그렇죠.
0: 네. 근데 바로 이제 그 이민을 갔는데 슈스케에 6개월 만에 이러니까 집에서 걱정을 하겠죠.
1: 그렇죠.
0: 근데 그러면은 그 이민 가기 전부터 뭐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겁니까?
1: 아, 중학교 때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0: 아, 네. 혼자?
1: 네, 혼자.
0: 그걸 다 허락해 주셨구나.
1: 네, 네.
0: 좀 열린 집이었네. 그러면은 그때 2개월 그 도대윤 씨.
1: 네.
0: 어떻게 해서 팀을 이룬 거예요? 그 보면 뉴저지로 이민까지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1: 네, 대윤이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
0: 친구예요?
1: 뭐 친구라고 하기도 살짝 애매하게 그냥 그 거기 되게 오래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그 학교에. 그래서 친구도 되게 많고 저는 이제 완전 새로운 어떤 전학 온 학생

0: 이라면 그래서 뭔가 아 저런 친구가 있구나를 아는 정도? 그래서 오다 가다가 그 친구들 겹치는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고 뭐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튼 도재현 씨랑 팀이 돼가지고 출전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0: 네.
1: 뜻이 잘 통했다.
0: 그쵸. 제가 이제 이 오디션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조금 색다르게 할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기타를 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대윤 씨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겼던 거죠. 근데 대윤 씨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1: 그것도 벌써 옛날인데
0: 네.
1: 최근에도 연락은 하는 관계입니까?
0: 네, 최근에 그 해피투게더에 같이
1: 아,
0: 나갔었는데요.
1: 맞다. 그러니까
0: 네.
1: 다시 시작했죠, 거기. 지금 종신 씨 앞에서 노래
0: 맞아요.
1: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0: 그쵸, 꽤 오래돼서, 네.
1: 아이고, 그잘 지내시는 편이군요. 아무튼.
0: 종신 선생님은 그때 처음 뵀어요. 그 이후로.
1: 한 10년 만에 본 거겠구나.
0: 네네.
1: 대현 씨도 그러면 오랜만에 본 거일
0: 대현
1: 테고.
0: 씨는 한 1, 2년 정도
1: 그
0: 됐었으려나? 네네.
1: 사이사이에 연락은 하는
0: 네네네.
1: 관계란 얘기고.
0: 네.
1: 그렇군요. 뭐 지금도 그냥 너무 덤덤해서 이게 13년 만에 나온 정규 얘기하는데 뭐 좋죠, 뭐. 2827님이 2013년대 팬사인회를 간 적이 있대요. 허 보이스라는 앨범.
0: 아, 네.
1: 그때 제가 극 내향인지라 말을 못 걸어서 제 이름과 할 말을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근데 예림 씨가 사인에 그 글자를 똑같이 적어주셨더랬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꾸벅 인사를 했었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라고 예림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림 씨가 그걸 보고
0: 제가
1: 그대로
0: 예, 그랬나 보네요.
1: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극 내향인들의 어떤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다가 예림 씨는 어떤 노래를 듣고 있나 요즘에 궁금해서 몇곡 추천을 해달라고
0: 네.
1: 그랬더니 처음 적어주신 노래가 오늘 첫 곡으로 틀었던 유재하님의 노래 중에서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0: 네.
1: 이거는 예림 씨 태어나기 전 노래죠?
0: 맞아요, 네.
1: 처음에 어떻게 해서 유재하라는 음악인을 알게 된것 같아요? 몇살 때쯤에?
0: 고등학교 때쯤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슈스케 뭐 한창 할 때쯤이었죠, 어떻게 보면.
1: 네. 경연곡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0: 아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1: 듣자마자 뭐 모든 분들이 그랬듯이 그냥 마음을 빼앗기듯 그렇게 된
0: 네.
1: 사연인가요?
0: 그런 비슷한 사연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듣게 되는 거 보면 확실히
1: 지금도 듣고
0: 네.
1: 있군요. 아까도 저도 우리 나영 PD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선배님이 지금까지 계시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어이없이 22에 세상을 떠나신 거니까.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흔들어 놓은 분도 없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게 이런 저한테 한참 후배인 우리 예림 씨한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아, 얘기하려는데 광고 듣고 와야 된대요. 광고 듣고 한두 곡이라도 더좀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

0: 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직장 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림캠 씨와 함께한 특별 초대석 6245님이 앨범 다 들었는데 전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퇴근 무렵 때 차 창문 열고 볼륨 키워서 다시 다 듣겠습니다 하셨고. 아니 저도 처음 뵙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만 한 것 같았으면 아쉬운데요. 림캠의 플레이리스트 먼저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하나 들었고요.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3: 네, 라비사프레의 My Song이라는 노래인데요.
2: 네.
3: 아마 한번 뭔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2: 저는 전혀 몰라요.
3: 아, 그래요?
2: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3: 아, 이 노래는 그 카니 웨스트 노래 중에 I Wonder 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이제 샘플로 쓰인 곡으로 처음 들었거든요.
2: 아.
3: 네, 근데 이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라비 스프레이의 My Song. 저도 꽤 찾아 듣지만 좀 생소한 뮤지션인데
3: 네.
2: 시간상 이 노래를 뒤에 틀어놓고 조금 질문 더 하다가 그냥 네. 끝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영화 같은 거 있어요?
3: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상자 속의 양, 그 고레에다 하루카즈
2: 아.
3: 감독님 거 봤었고 햄릿도 봤었고요.
2: 개봉했나요? 그
3: 오, 개봉했어요. 네.
2: 역시 예상치 않, 심상치 않은.
3: 심상치 않은.
2: 아니 그리고 최고 최애 영화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웬만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보겠다고 하는 미드소마를 꼽아주셨는데.
3: 아, 요것이 조금
2: 잘못됐어요.
3: 네, 잘못된 정보인데요. 나무위키에 또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2: 아니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알게 됐는데
3: 네. 뭐
2: 최애 음식 중에 홍어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새.
3: 네.
2: 그런 위키를 열어놓고 조목조목 이건 내가 아니다.
3: 아 맞아요. 나무위키 네. 보면서 네, 얘기하는
2: 그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 그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2: 네. 앞으로 방송도 많이 나가는데
3: 네.
2: 보통 작가님들은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3: 그렇죠, 네.
2: 예,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의가 다 아니래요. 그만큼 림킴을 좀 뭔가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눈빛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13년 만에 정규 앨범이니까 좀 이번 활동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바로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3: 네, 정정해보겠습니다.
2: 네. 아, 생각 같아서는 한 두 곡 정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활동 기간 넘어서

0: 이런저런 스케줄을 좀 하시겠다 그랬는데
1: 네.
0: 앞으로 TV 또 라디오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1: 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파이팅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림킴과 함께한 특별 초대석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네,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어릴 땐 꿈을 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죠. 꿈이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옆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꿈을 쫓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드림 헬퍼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출발하기도 전에 비행기표를 끊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이 들뜨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니더라고요. 여행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동안 행복감이 크게 올라가고 심지어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온 뒤보다 떠나기 전에 더 행복함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있든 지금 마음 한편이 설레고 있다면 저한테도 그 마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월요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곳. 여기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이네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가를 조금 먼저 다녀왔는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사실 근데 1박 2일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일요일에 저녁 뉴스를 해야 돼서 제주도에 머문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딱 26시간이었더라고요. 양양공항에서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에서 다시 원주공항으로 와서 뉴스를 하고 이게 집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다음 날이 돼서 오늘 브런치 카페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만 보면 굉장히 빠듯했는데도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쉬고 왔더니 머리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셀카 한 장도 안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여행은 길게 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쉼의 밀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실까요? 휴가를 떠나는 길일 수도 있고 휴가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지금 이 순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 이 마음만큼은 조금 설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고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와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으신 노래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생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2: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1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어요.

0: 하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7일 월요일 재난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난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물에서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기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태연의 제주도 푸른밤 띄워드릴게요.

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왔습니다. 너튜브에서 지용2023님께서 양양도 제주도를 가는군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양양공항에서 저도 제주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아마 잠시 중단됐다가 작년 하반기쯤부터 다시 재취향을 한것 같더라고요. 네, 전 굉장히 좋았던 게, 강릉역에서 양양공항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 비행기 타시는 사람들 그 시간에 맞춰서 셔틀버스가 그 전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셔틀버스를 타고 아주 쾌적하게 양양공항을 편하게 다녀왔고요. 또 양양공항 주차장도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11님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같이 하는가요? 하시면서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521님, 다음 주부터 9일 동안이나 휴가 가신대요. 와, 진짜 부럽다. 잘 다녀오세요. 서울 친구 집에서 2박 3일 보내고 남원에 가서 2박 3일 계획 중이라고.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전주에도 한 2년 정도 살았어서 남원도 이렇게 종종 놀러 가고 했는데 그쪽 지역이 뭐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뭔가 2박 3일로 딱 다녀오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521님 푹 쉬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7732님께서도 지난 주말 치킨 카레 조리해서 드시고 저녁에는 프라이드 치킨을 드셨대요. 아주 닭을 풍족하게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중복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기력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드시길 바랄게요. 9106님 다음 주에 후쿠오카로 휴가 가신대요. 아 부럽다. 첫 해외여행이신데 너무 기대된다고 친구야 가보자 하셨네요. 후쿠오카 아 좋죠. 후쿠오카에서 조금 더차 타고 좀 이동을 하면 야외 사파리 같은 그런 동물원도 있더라고요. 저 한번 나중에 꼭 가보고 싶어요. 9106님 후쿠오카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신청해주신 클론의 도시 탈출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네, 클론의 도시 탈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 데이지 스마일님께서 나연님 언제 공항 다녀가셨나요? 공항 근무자인데 라디오에서 공항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양양공항 많이 애용해달라고 매일 제주 2회 왕복 운항합니다. 이렇게 홍보해 주셨네요. 네, 저는 토요일 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데이지 스마일님 근무 시원한 곳에서 힘내서 하시고요. 양양공항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엄청 착착착착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 승무원분들께서도 뭔가 안내도 너무 잘해주시고 쾌적하게 이용을 잘하고 왔습니다. 네, 데이지 스마일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신청곡 만나볼게요. 조이 라이드의 록시트의 조이 라이드라는 노래 듣고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듣고 오겠습니다. 네, 0817님과 1767님의 신청곡입니다. 먼저 조이 라이드부터 띄워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0.

0: 남다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 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월요일 코너죠. 스터디 카페 출발할게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 말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영어로, 이야기로 영어 표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스터디 카페 출발해볼게요. 오늘 스터디 카페는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송이 리포터, 2주 동안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뭐 하면서 지냈어요? 지금 휴가철인데 아까 안 그래도 오프닝에서 휴가 이야기 많이 해서 네. 뭐 휴가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송이 리포터는 뭐 휴가 다녀왔나요? 그동안?
1: 저는 방콕 갔다 왔습니다.
0: 아, 방콕이요?
1: 네, 집에서 방콕이요.
0: 방콕. 아, 진짜요? 네. 휴가 계획은 없어요?
1: 아, 지금은 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휴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OTT 보고, 너튜브 보고.
0: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너튜브에 이승우님께서 더워서 홈콕이 제일이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송이님도 비슷한가 네. 봐요. 우리 매주 2주마다 격주로 한송이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상 재미난 뭔가 감성적인 영화를 선택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선택해 오신 영화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오늘도 좀 감성이 한 스푼 있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저번에는 알라딘을 제가 가져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디즈니 또 실사 영화인데 뮤지컬 실사 영화인 미녀와 야수입니다.
0: 뷰티 앤더 비스트.
1: 네, 맞아요.
0: 아, 미녀와 야수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미녀와 야수 혹시 많이들 아시는 영화지만 이미 애니메이션도 있었으니까 네.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여자 주인공 벨이요.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야수를 만나면서 이뤄질 로맨스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야수가 좀 무섭잖아요.
0: 그쵸?
1: 근데 야수가 이게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된 건데 나중에는 왕자로 변했지만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벨이 그 왕자의 얼굴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야수인 상태에서도 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0: 오, 그런 이야기였구나. 네. 그냥 미녀와 야수 이 단어만

0: 뭔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만 익숙했는데, 아, 그러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혹시 누가 맡았나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1: 그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헤르미온느 역할을 했던 엠마 왓슨 이벨 역할을
0: 아,
1: 맡았고요.
0: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의
1: 네.
0: 역할을. 네네.
1: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댄 스티븐스였습니다.
0: 오, 그랬구나. 미녀와 야수 이 실사 뮤지컬 영화에서 베리, 엠마 왓슨, 댄 스티븐스가 야수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1: 네.
0: 혹시 그 뮤지컬 영화면 이 사람들이 직접 노래도 불러요?
1: 그쵸?
0: 오.
1: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엠마
0: 네.
1: 왓슨도 이 OST에 참여를 했습니다.
0: 오, 그랬구나.
1: 네.
0: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은 아니었었다고요?
1: 맞아요. 그냥 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빌 콘던 감독이, 아, 이게 OST 원곡이 너무 좋은데, 이걸 빼는 거는 너무 아쉽다 해서 뮤지컬 영화로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0: 오, 엠마 왓슨과 이댄 스티븐스가 미녀와 야수 각각 주인공을 맡은 건데, 이 캐스팅에서도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1: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데, 저번에 저희 그거 했었잖아요. 라라랜드.
0: 라라랜드, 라이언
1: 네.
0: 고슬링
1: 네,
0: 나오는, 네.
1: 맞아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원래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을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을 하고,
0: 오.
1: 또 엠마 왓슨이 라라랜드 여자 주인공을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0: 엇갈린 거네요.
1: 그쵸? 엇갈린 사랑이죠?
0: 아, 저는 라이언 고슬링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 맞아요.
0: 배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1: 말씀하셨잖아요.
0: 그 엠마 왓슨과의 이 뭔가 이 디즈니 실사 영화에서
1: 네.
0: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게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사실 이 야수 역할은 라이언 고슬링은 뭔가 예쁘게 생긴 편인 것 같기도
1: 그쵸,
0: 해서
1: 그쵸.
0: 댄 스티븐스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오늘 이 뷰티 앤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 첫 번째로 만나볼 영화 OST는 뭘까요?
1: 첫 번째 만나볼 OST는 제목 그대로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랑 존 레전드가 부른 뷰티 앤더 비스트입니다.
0: 이게 영어로 제목이 뷰티 앤더 비스트인 거잖아요.
1: 네.
0: 이 뷰티가 사실은 아름다움이라는 뭔가 명사 같은데, 이게 예쁜 사람을 그냥 뷰티라고도 하는 건가
1: 네,
0: 봐요.
1: 미녀, 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0: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송혜교, 송중기 이
1: 네.
0: 드라마에서도 이쁜이 뒤돌아보세요. 약간
1: 예쁜이는
0: 여기서
1: 뒤로 돌아옵니다.
0: 예쁜이는 뒤돌아봅니다. 그거를 약간 해외 팬들은 이쁜이 대신 뷰리라고 썼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맞는 표현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오늘 그 뷰리 앤더 비스트 이 노래 들어보기 전에 알아볼 표현이 있을까요?
1: 네, 오늘 굉장히 짧은 한 단어인데요. 근데 말씀드릴까요?
0: 네?
1: 네, bittersweet이라는 단어인데,
0: Bittersweet.
1: bitter 쓰다. bitter 해서 쓰다. sweet은 말 그대로 달다.
0: 달다.
1: 쓰고 달달한 게 되죠.
0: 오, Bittersweet. 그럼 무슨 뜻이에요? 쓰고 달다.
1: 그렇게 직역을 할 수,
0: 네.
1: 네.
0: 뭐지? 씁쓸하다도 아니고? 네.
1: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해서 한국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의역을 했을 때.
1: 네.
0: 그러면은, 아, 퇴사할 때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I feel bittersweet.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은 오늘 이 노래 속에서는 bittersweet이 어느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1: 되게 짧게 지나가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Bittersweet and strange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0: 시원섭섭하고 이상하다
1: 네,
0: 이거예요?
1: 네.
0: 오, 그럼 딱한번 나오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렇게 될 텐데,
1: 네.
0: 사실 이게 아는 만큼 들리는 거여서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우리 노래 들으시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미션 하나 내주시죠.
1: 네, 오늘 미션입니다. Bittersweet 배웠잖아요, 우리. 시원섭섭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시원섭섭한 했을 때는 언제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졸업식이 좀 시원섭섭하더라고요.
0: 네.
1: 뭐 여행 마지막 날이 될수 있었고 또 군전일이 될 수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시원섭섭한지 너무 궁금해요.
0: 그러면 예문 하나 우리 한 소개부터 들어주세요.
1: 제가 요즘 방콕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새로 나온 OTT로 새로 나온 드라마를 봤습니다.
0: 어떤 드라마예요?
1: 동궁이라고 아시나요?
0: 동궁 전 아직 몰라요. 전 요즘 유행하는 거 김부장까지만
1: 아,
0: 알았는데 사실.
1: 그게
0: 네.
1: 사극 오컬트 드라마인데 저좀 무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회 다가오니까 너무 시원섭섭하더라고요.

0: 전 드라마를 끝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헤어지는 느낌이라.
1: 그러면 드라마 끝나는 게 시원 섭섭하다.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0: Watching the final episode of my favorite show.

아, 난 어떨 때 시원섭섭함을 느낀다. 이런 것을 장문에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혹시 영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한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송이부터가 직독직해 해드리겠습니다. 네,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Bitter Sweet, 시원섭섭한을 사용해서 나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럼 Beauty and the Beast.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의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네,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의 뷰티 앤더 비스트. 이 뷰티 앤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의 OST였고요. 지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비러 앤 스윗이라 해도 되고 비러 스윗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해도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비러 스윗을 사용해서 우리 장문 해달라고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0008님께서 I'm bitter sweet when I quit job. 직업 관두실 때뭐 시원섭섭하셨다 하신 것 같고요. 7562님께서 늘한 시간이라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Listening to this program just for an hour is bitter and sweet 이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7727님께서

0: 방송 리포터 한 시간만 볼 수 있어 시원섭섭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보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뭔가 보내다 한식 for an hour is bitter and sweet이라 해야 되는데
1: 네.
0: 한송이 리포터를 한 시간 동안 만난다.
1: Meet 송이 리포터.
0: Meeting? Meeting 송이 리포터?
1: Just one hour is bittersweet.
0: Bittersweet. 네, 지금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저는요. 2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조만간 이사를 해야 돼요.
1: 오, 네. 근데
0: 사실 이사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는 설레기도 하지만
1: 네.
0: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거든요. 또 새로운 동네, 익숙한 동네를 떠난다는 게
1: 정들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It's bittersweet to move to a new place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요?
1: 네.
0: 뭔가 이사 막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떠나는 곳이 뭔가 이제 그리울 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bittersweet 사용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미녀와 야수에서 만나볼 노래는 어떤 OST일까요?
1: 네, OST의 대가가 부른 노래인데요.
0: 네.
1: 셀린 디온이 부른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이라는 노래입니다.
0: 네, 이 OST는 저는 뭔가 안 익숙한데 혹시 듣기 전에 뭐 이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을 좀 직역을 해보자면 한 순간이 어떻게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담은 노래인데요.
0: 네.
1: 이게 미녀와 야수가 겉모습은 변해도 진심과 사랑은 오래 기억된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이 노래 역시 소중한 추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이 순간이 어떻게 오래 이렇게 지속될 네.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뭔가 행복한 순간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그럼 셀린 디온의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듣는 동안 우리 비러스윗 사용하셔서 문자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셀린 디온의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듣고 왔습니다. 미녀와 야수 오늘 두 번째 OST였고요. 2037님께서 옥수수 수확할 때는 힘들었는데 수확이 끝나니까 시원섭섭하시다고. 와, 옥수수 수확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작문을 어떻게 할까요?
1: Harvest가 수확하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앞에 보면은 It's bittersweet to harvest the cor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0: It's bittersweet harvest
1: the corn.
0: To harvest the corn이라고 하니까.
1: It's bittersweet to harvest the corn.
0: 어, harvest가 수확하다라는 뜻이구나. 네. 와, 2037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옥수수 수확하신 거 맛있게 드시면서 또 판매도 하시나요? 네. 뭔가 힘이 여름나기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스터디 카페에서 한소희 리포터와 영화 미녀의 야수, 이 실사 영화, 뮤지컬 영화였죠. 이야기도 나눠보고 OST도 두 곡 들어봤는데요. 오늘 장문해주신 2037님과 0008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안내해드릴게요. 한송이 리포터와도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우리 다다음 주에도 또 뭔가 추억의 영화 가져와 주시기 바랄게요.
6: 네. 오늘 저야말로 시원섭섭 일수이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도 꼭 기대해주세요.
5: 네. 다다음 주에 만나니까 저는 시원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5: 네. 한송이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 함께했고요. 7812님께서 DJ DOC의 미녀와 야수라는 노래도 있다고 알려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DJ DOC의 미녀와 야수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김지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또 인사드리는 전 DJ, 전 정말 희망곡 DJ 호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다들 바쁜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베이글이나 빵 한 조각으로 간편하게 한 끼 때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쫄깃하고 이 달콤한 빵을 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야, 뭐 아침부터 이거 정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찝찝함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빵 한 조각도 조합만 잘 맞추면 혈당 폭발, 혈당 스트라이크 걱정 없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흰 밀가루 베이글 대신에 통곡물 베이글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잼이나 그 단 크림치즈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거 말고 훈제 연어나 삶은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얹고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넉넉히 더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조금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 이런 작은 습관이 나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내 건강은 그렇죠. 내가 지켜야죠. B2B 띠띠.

0: 탄수화물에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견과류, 버터 같은 건강한 지방을 더해주면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치솟는 혈당 롤러코스터, 혈당 스파이크. 제가 아까 혈당 스트라이크라 그랬나요? 네.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죠.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우군의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 직장인 힘들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 힘듭니다. 우리 지우 아나가 일주일 정도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마음건강을 위해서 휴가를 떠났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주일을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 두 시간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반겨주시고. 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샵 1533번이고요. 50원 빠지고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오늘 첫 시간 월요일 데타 DJ가 준비한 코너는요. 여름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잊혀질만 하면 찾아오고 지우군이 휴가 가게 되면 찾아오고 이런 이제 휴가 DJ, 데타 DJ로 계속해서 한 작년서부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이 이제 올 때마다 계절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계절에 맞는 이야기 또 계절에 맞는 음악들 특집 삼아 이제 이렇게 들려드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호디가 일주일 동안 여름송 특집, 여름 특집, 시원한 노래들 그리고 듣고 있으면 왠지 그 예전에 추억 속의 그 바닷가, 추억 속의 그 여인, 추억 속의 그 남자 그런 어떤 생각이 나게끔 만드는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즐기시면서 여름날의 추억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5: 제조원
17: 현대 오피스.
1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3: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3: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휴가를 떠난 지후 아나를 대신해서 호디와 함께 이번 주 여름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체 특집, 여름 특집, 서머 송 함께 즐기시면서 여름을 한번 시원하게 느껴보시죠. 아 물론 뭐 모처럼 만에 몇 달 만에 또 인사를 드려서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 메시지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예, 뭐 차근차근 네, 차차 다 좋은 얘기만 써주셔가지고 예, 또 제 입으로 또 그걸 또 그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몇 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왔으니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4075번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다시 여름송으로 들어와서 앞에서 들으신 노래는 2026년 지금 현재 썸머송 중에 썸머송이죠.

0: SNL의 러브 어택 띄워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 2024년도 그러니까 제가 정우희만 곡 진행할 때 그때 틀었었어요. 아, 틀었겠죠. 예.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틀었었어요 그때. 제 기억나요. 러브 어택 노래 좋아가지고 제가 여름에 몇 번 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24년도 히트곡이 그 일명 거제 야호로 인해서
1: 거제 야호
0: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26년 여름에도 지금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히트가 아니죠. 1등이에요 1등 지금 멜땡 차트 1등 리센의 러브 어택 띄워드렸고요. 자 그런 의미로 2년 전 2024년 여름을 강타했던 그 노래들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준비한 노래는 2024년도 7월 8월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노래입니다. 바로 에스파의 슈퍼노바. 슈퍼노바. 예, 슈퍼노바 이 노래 너무 신났죠. 그리고 그 당시 2024년도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썸머 퀸으로 자리를 잡았던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이 노래도 2024년도 여름에 우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리센 앤 러브 어택에 이어서 2024년 여름으로 가봅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치,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에스파의 슈퍼노바 함께 들으셨어요. 자, 여름송 특집, 썸머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4년도 여름을 강타했던 노래들 또 한번 들어볼까요? 이때 당시에 발매 직후에 아주 무섭게 인기몰이를 했던 그런 노래가 또 한 곡 있습니다. 바로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Small Girl. 이영지 씨가 워낙 키가 크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몰걸, 자그마한 어떤 체구의 여인들은 또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느낌의 노래를 담은 노래였죠. 이영지의 Small Girl. 그리고 지금도 아마 밴드, 그 이제 스쿨 밴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레퍼토리, 일명 레파리, 레파리가 되지 않을까. 이 당시에도 인기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특히 밴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QWER의 고민 중독. 이 노래도 2024년 여름을 강타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영지의 Small Girl, QWER의 고민 중독.

아이 지금 들어도 너무 신나요. 그죠? 여름 사운드예요. 청량 사운드. 아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얼마 듣지 못하겠네요. 아 모처럼 만에 또 복귀를 했더니 시간을 잘 예, 못 봤어요. 주저주저리 너무 떠들었나 봐요 앞에서. 자 그럼 QWER 고민 중독 이 노래는 광고 후에 2부 첫 곡으로 또 띄워드릴게요. 괜찮죠? 자 같이 1, 2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 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하늘의
5: 눈이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

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억의 DJ 후디와 함께 떠나는 여름날의 추억. 2024년도 여름 히트송들, 서머송들 쭉 한번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들으신 노래는 QWER의 고민 중독 함께 들으셨어요. 자, 20년 전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20년 전. 2024년보다 20년 전이면 2004년 되겠네요. 2004년. 2004년 여름에 뭐 하셨어요? 20년 전. 기억나시나요? 2004년이면은 어우 저도 뭐 그냥 막 돌 막 씹었어요. 예, 돌 씹고 다니고 소화 다 되고 막 날라다니고. 아유, 2004년도 그때 강원 365 진행자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주말에 또 여행을 막 떠나고 그랬던 아주 행복했던 2004년도 그때 그 여름에 들었던 노래들 들으시면서 2004년의 여름을 한번 추억해 보시죠. 먼저 이 노래입니다. 보아의 My Name. 2004년 6월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이때 이제 보아가 소녀의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성숙하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런 노래였죠. 보아의 My Name.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세븐입니다. 이 노래도 2004년 여름에 발매됐는데 세븐 하면은 그 굉장히 귀여운 소년의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 열정에서 어우 아주 역동적인 안무 그리고 무대 장악력으로 당대 최고 남성 댄스 가수의 입지를 굳건히 만들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소년 소녀가 성인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그 해가 바로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여름으로 이 두 곡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

세븐이었습니다. 열정.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보아의 My Name 함께 들으셨어요. 2004년 여름을 강타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2004년 한 22년 전 이 노래도 또 히트를 했는데 그 22년 전 이 노래가 히트했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얼마 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토크하는 걸 또 봤었는데 아, 많이 변하셨었어요. 22년 전인데 당연히 많이 변하죠. 연예인은 뭐 사람 아닙니까? 네. 아 누구냐고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동건 씨랑 김정은 씨, 네. 박신양 씨도 많이 변했고 아무튼 그 두 분의 토크가 되게 재밌게 예, 방송이 됐었는데 그 두 분이 주연으로 맡았던 파리의 연인 거기에 OST가 2004년 6월에 또 발매되면서 여름에 난리 났었어요. 바로 조성모 너의 곁으로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파리의 연인 진짜 재밌었잖아요. 그 스토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성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너의 곁으로.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04년 여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발라드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국의 One Man, 한 남자. 그 김종국 씨 특유의 미성과 애절한 그 감성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그 전에 터보로서도 또 인기 있었지만 과연 솔로로서 김종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느낌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노래로 뭐 완전히 솔로 성공하셨죠. 솔로 성공하셨다가 최근인가요? 예, 뭐 작년이었나요? 아무튼 예, 둘이 되셨어요. 20몇 년 지났네요. 계속해서 한 남자를 외치셨던 그때 그 여름 히트곡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찾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여름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한 곡이죠. IOI의 갑자기. 저는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예, 울었어요. 울었어. 우리 아저씨들 운 아저씨들 많을 거야. 크라잉 언클 많았을 거야. 왜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막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막 번호 누르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 유정이 막 노래 1등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번호 누르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예, 이제 이렇게 훨씬 더 멋지겠다 성장해가지고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댄스하는 모습 퍼포먼스하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세월이 참 이렇게 변했구나 흘렀구나라는 것도 느끼면서 왠지 뿌듯한 내가 뭐 도와준 거 하나도 없지만 버튼 누른 거 하나밖에 없지만 왠지 뿌듯한 그런 느낌에 눈물을 짓게 만들었던 2026년 여름 히트곡 IOI 갑자기 3부 첫 곡으로 한번 시작해봤고요. 자, 여름 휴가를 떠난 후디를 대신해서 호디가 왔습니다. 전 정오의 만곡 DJ 호디와 함께하는 여름 특집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보겠고요. 우리 그 당시 여름 뭐 20년 전, 15년 전, 뭐 30년 전 여름에 히트했던 노래들, 여름 송들, 국내 여름에 그냥 나왔던 모든 히트곡들이 다 요 일주일 동안 나갈 거니까요. 우리 여름에 어떤 노래 들었었지? 아, 딴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이 채널 이렇게 듣고 계시면 내 귀에 익숙했던 그 당시 그때 그 여름송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름 특집이다 보니까 제가 또 아는 지인들 가수들 몇 명 불렀어요. 뭐 출연료도 없고 예, 뭐 해주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예. 이번 주 아마 뭐 금요일 내지는 마지막 일요일 이때쯤에 같이 또 이야기, 또 여름 이야기, 그리고 또 본인의 음악 이야기 나누는 그런 또 게스트 오시는 시간도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3부는요. 바로 이 여름과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0: 된 영화, 영화 그리고 그 영화의 OST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떤 영화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여름 그리고 추억, 바다,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여름 영화, 그리고 그 영화에 흘렀던 OST 한번 들어보는 3부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준비한 영화는 바로 2008년도에 방영이 됐던 맘마미아입니다. 맘마미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뭐 영화이자 뮤지컬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흘렀던 노래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던 노래들이 또 흘렀어요. 바로 아바의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완성이 됐던 맘마미아. 맘마미아도 사실 노래 제목이죠. 예. 영화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영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소피가 아빠를 이제 모시고 싶은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빠일지도 모르는 그 세 명의 남자만 그냥 얘기해 줘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피가 아 누구실까? 난 진짜 내 아빠랑 같이 결혼식 등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차례대로 만나보는, 그래서 또 옛날의 추억을 같이 또 얘기해보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배경이 그리스. 물론 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스, 여기에 그 푸른 지중해 바다, 아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고 있으면 시원하고, 그리고 노래들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흐뭇한 느낌으로 영화를 계속해서 시켜봤던

그런 추억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 맘마미아에 나왔던 노래 중에 두 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이제 엄마랑 이제 뭐 이런 추억 얘기를 하다가 엄마 그 친구들이랑 같이 물론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린 댄싱 퀸이야, 댄싱 퀸이었어 하면서 이 노래에 맞춰서 막 춤추던 그 장면이 또 생각나는 그때 흘렀던 노래였죠. 아바의 댄싱 퀸. 이 노래로 일단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영화 맘마미아에 흘렀던 노래입니다. 아바의 댄싱 퀸 함께 들으셨고요. 자, 한 곡 더 들어야죠. 예, 아바를 소개해드리면서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OST를 한 곡만 튼다. 아, 이거는 예, 안 됩니다. 네,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 영화에서도 흘렀고 그리고 이 노래 자체도 워낙 좋았던 그런 명곡이었죠. 특히 영화에서는 이제 혼자 소피를 키우면서 뭐 힘들었던 그런 점들, 뭐 너무나 그리웠던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 노래가 흘렀습니다.

0: 여름 휴가를 떠난 지우군을 대신해서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 음악으로 남아 휴가를 떠나보는 시간, 여름 특집
1: 서머송.
0: 오늘 3부는 지금 영화음악 서머송 중에서도 서머 OST, 앞에서는 맘마미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영화는 바로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한 36년? 너무 오래됐네. 예. 하지만 여기에 출연하는 주인공은 뭐 그렇게 오래된 주인공 같진 않아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의 탐 크루즈.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입니다. 크루즈 아저씨가 이제 야심을 가지고 바텐더의 세계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1등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 뉴욕의 그 엄청난 바텐더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제 전반부에 흐르다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기나 뭐 이런 거 당해가지고 결국은 자메이카로 갑니다. 탐 크루즈 형님이 자메이카로 가요. 앞에서 맘마미아의 배경은 그리스, 칵테일은 자메이카. 왠지 여름하면 또 느껴지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메이카 해변에서 이제 바텐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펼쳐지는 사랑과 또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흐르는 그런 영화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엄청난 노래들이 나오죠. 이 노래, 그 영화는 잘 모르시지만 이 노래는 분명히 이 여름에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뭐 SNS 쇼츠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한 번쯤은 매년 들으셨을 바로 그 노래가 이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Beach Boys.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봤을 때 이 노래가 흘렀을 때 그 장면은 아마 그 자메이카 해변 위를 그 지금이야 이제 드론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항공 촬영 헬리콥터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면이 쫙 예 쫙 흘렀던 그러면서 이 노래가 싹 나왔던 아 그래서 진짜 자메이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칵테일 주제곡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함께 들으셨고요. 자 잠시 후에 이 코코모에 흘렀던 또 한 곡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여름하면 생각나는 영화 칵테일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바비 맥클로린의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행복해져라. 계절이 지나. 에 이어서 자 4부 서머 서머 서머 송 여름 특집으로 여러분의 서머 송. 혹시 금요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예 아시겠습니다만 금요일에 제가 지우군 진행할 때 깜짝 등장해가지고 혹시 서머송 있으면 적어달라 같이 한번 들어보자 선물도 챙겨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서머송

썸머송 추천해 주셨는데 그 썸머송들 같이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여름날의 추억, 이 노래는 8985번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정섭 팬이 돼서 40년 동안 애정하고 있는 여름 노래입니다 라고 또 추천해 주셨는데,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죠. 8985번님의 여름 추천송 여름날의 추억 흐르고 있고요.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3430번님 클론의 꽁따리 씨아바라. 한 30년쯤 지난 얘기 같은데요, 그해 여름 차에 음악을 크게 열고 크게 켜놓고 문 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물 웅덩이 지나가면서 물탕 세례를 주고 가는 차 안에서 꽁따리 샤바라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주 약올랐어요. 여름이 되면 절대 잊지 못할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지금은 들으면 너무 좋아요 라고 들으셨어요. 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네, 물탕을 치고, 참나 진짜. 그래도 그때의 그 추억, 그리고 지금은 좋다. 아름답게 엔딩을 또 적어주셨어요. 3430번님의 여름송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한번 들어볼까요?

주셨어요. 아, 싹쓸이. 이 노래도 참 좋죠. 네, 여름 안에서. 다시 여기 바닷가가 물론 타이틀곡 아닌 타이틀곡이었습니다만 그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나름대로 싹쓸이 버전으로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었던 바로 그 노래 서머 서머 송 두 곡 이어집니다.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고 가면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러면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똑꼬를 잡아?
5: 예스! Yes.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Summer Summer Song 함께 들어봤어요. 여름과 관련된 OST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추천해 주셨던 여름 노래들 그리고 추억의 여름 노래들 쭉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자, 내일도 역시 Summer Summer Song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있으면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샵 1533 샵 1533번으로 사연과 함께 추천해 주시면요.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다 드리진 못하지만 선물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예, 이분에게 좀 드리고 싶다 싶은 분께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추억의 서머서머송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서머송 마지막 노래는 4791번님의 추천송입니다. 예, 어렸을 때 홍천에 계신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재밌게 여름방학을 보냈는데요. 할머니는 항상 그때 옥수수를 쪄주셨습니다. 동생이랑 그 옥수수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 옥수수를 좋아해서 찾아 먹곤 하지만 그때 그 옥수수 맛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서 늘 들었던 그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뭐 타 지역의 옥수수 다 맛있죠? 예, 맛있지만 또 옥수수 하면 홍천이죠. 옥수수 축제도 하고 그 홍천의 옥수수를 할머니께서 또 따자마자 직접 또 삶아주셨다. 에이, 이 맛을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추억의 맛과 추억의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4791번님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지금 남겨주시고요. 4791번님의 여름 노래 추천송.

이정현의 서머댄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 2003년도? 네, 그쯤일 것 같은데 에이, 추억의 노래네요. 그때 먹었던 옥수수 네 마이크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때 그 옥수수 맛도 생각나실 것 같고 할머니도 또 생각날 것 같고. 아. 4791번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또 여름 노래 이번 주 내내 쭉 띄워드릴 테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타지만 제 스타일대로 마무리 짓고 네, 끝낼게요. 자, 유쾌한 2시간 정모의 희망도

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 출연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프닝부터 혼자 인사하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네요. 저는 슈퍼모델 대회를 통해 데뷔했고요.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라디오 DJ 제안이 왔을 때 정말 신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제가 누군지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는지 노래 듣고 알려드릴게요. 7월 27일 월요일 2시 데이트. 저는 누굴까요?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7월 27일 월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Love is an Open Door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중에서 안나와 한스의 노래였어요. 박현진 님이 치밀하다 치밀해. 보라를 켜도 안 보이다니. 7566 님, 와, 이 옷구슬 목소리는 누구시죠? 오지혜 님이 내 친구 채찍피티와 목소리가 비슷하신데요. 4243 님, 송혜나 님, 7811 님은 나르샤 님. 심정현 님은 성경언니 안녕하세요. 진짜 이 노래는 성경언니랑 찰떡 너무 예쁘게 부르심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맞히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속여보려고 제가 이제 좀 성우 느낌 혹은 뭐 AI 느낌, 더빙 느낌으로 나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시작부터 힘을 줘봤는데, 아, 좀 이렇게 감미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DJ를 하러 왔는데 실패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실패고요. 예. 네, 대부분 맞추셨습니다. 네. 대부분 맞추셔서 조금 김이 세지만. 네. 전혜원 님이 언니 목소리 듣고 AI가 맞나 이럴 뻔 했어요. 최미선 님은 라디오 진행하시는 모습도 뮤지컬 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에 흥이 있네요라고 해 주셨네요. 언니 진짜 팬이에요. 진짜요. 하고 김경정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네,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라디오 DJ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또 출산휴가를 가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 황금 시간대인 2시에서 4시에 이렇게 DJ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우리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82님. 오, 배우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듣다니 깜짝이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근데 배우님도 목소리에 지문이 있어서 속이기 쉽지 않을 듯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줬죠. 안녕하세요. 제목으로 곡을 검색하세요. 제 개인기거든요. 몇 안 되는 그 유일한 개인기인데 저 오늘 사실 감미롭게 진짜 하려고 왔거든요. 실패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만 행복하시다면 네,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목표고 행복이니까요. 네,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있으니까 듣고 계신 분들이 진짜 정말 듣고 계신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까 좀 많이 궁금한데요.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를 좀 저한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어디서 뭐 하시면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또 어떤 걸 좋아하시고 뭐 어떤 걸 또 싫어하시는지 또 그런 소개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로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자, 2시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올품, 음주앤 티맵대리, 3일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알레스 아우토, 경기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보호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쿨의 애상 들었습니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여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매일 2시간씩 함께 할게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아이고 영미 누나 미안합니다. 이게 데이트죠? 하고 임진호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데이트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요. 춤까지 춰주시고 갑자기 화면이 최고로 밝아졌어요. 하고 김정호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또 너무 얼마 전에 재미있게 영광스럽게 또 재훈 오빠와 쿨 무대를 얼마 전에 꾸몄는데요. 그 이후로 더 안 그래도 좋아하는 곡인데 이 예상일 더 애창곡이 되었죠, 제가. 네, 그리고 반가워요, 성경님. 호칭부터 정하셔요. 이디, 성디, 경디, 자스민 공주니까 자스디, 스디 하고 배수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청취자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경력자시다 보니까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호칭부터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 호칭이 있을 거라고는. 호칭이요. 아, 무슨 D를 붙여서 말하니까. 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문자랑 이 보는 법을 배워서 보고 있는데, 제가 자스민을 할 때 이제 성경이 바이블 뜻이에요. 영어로 성경이 바이블인데, 그래서 불스민이라고 이제 불렸거든요. 팬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귀엽게 붙여주셔서. 근데 이제 여기 문자나 여기 댓글에 불디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입에 안 붙나요? 한번 의견을 한 번만 주시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7367님. 여름휴가를 맞아 부산에서 거제 여행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거제 야홍. 이거 아닌가요? 아니. 야홍. 아니, 죄송합니다. 네. 여행 너무 좋죠. 거제 여행이면 야호 맞죠. 요즘 아주 핫하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러블리하게 불디로 그러면 확정하는 걸로 할까요? 더 좋은 의견이 없다면 저는 그때까지는 불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희님. 저 학원 가야 되는데 언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들어요. 오늘만 몰래 들을까?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 3학년 아들 방학 수영 들어가려고 수영장 앞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경북 안동 수연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제가 또 까불까불 재미있게 같이 즐기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0668님, 여기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 서민 정형외과입니다. 이성경 씨 목소리에 기분 좋게 하는 마법이 있는 듯하네요. 더운 날 다들 화이팅!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는 감상하기엔 좋죠. 근데 너무너무 더워서 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위

일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활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시 데이트가. 네, 김지연님. 주말부터 막 패밀리를 시작한 아기 도망 못 가게 의자에 붙잡아두고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성경 배우님 목소리 들리니까 아기가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기야 혹시 놀란 거 아니지? 우리 아기 놀라지 않게 더 예쁜 목소리로 얘기할게. 아,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분들 듣고 계신지 사연 남겨주시면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아주 또 핫한 곡이고 또 오늘 선곡이 조금 저와 인연이 좀 깊네요. 자꾸 저를 춤추게 하시려고 이런 선곡을 하시는 건지 안 추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요. 네, 하이보이 뉴진스의 노래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하이포이 뉴진스의 노래 들었습니다. 이승현 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무실에 혼자 몰래 듣다가 벌떡 일어나 춤사위 한판 했네요. 잠시나마 지루함 탈출. 0046 님. 안녕하세요. 전 이번 주가 휴가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휴가인데 아들 학원 셔틀하네요. 학원이 멀어서 휴가와 특강이 겹쳐서 다행인 건지 휴가가 날아가서 슬픈 건지 초등 딸은 내일부터 방학인데 오빠 학원 보내놓고 짬짬이 즐기려고요. 와, 다들 열심히 현생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그래요. 현생을 살아갈 때 라디오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 라디오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소소한 시간 속에서 또 행복을 발견하고 제가 또 행복을 드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또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시원하게 쏴볼까요? 네, 열심히 또 휴가가 날아가서 슬픈 것이 아닌 또 2시의 데이트를 들으신 그 행운으로 시원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70330님 성경 씨 반가워요. 저는 대전에서 부동산 실장으로 있어요. 집 보러 다닐 때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요즘이에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한데 이거 손님이 없길

갈 수도 없고 어쩐대요? 응원해 주세요. 집 보러 다니는 거 진짜 너무 스트레스죠.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사는 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이랬었던 게 그 너무 힘들어서 짐 정리하는 것도 또 내가 살 집을 알아보고 정하는 모든 과정 돈도 많이 들잖아요. 예산보다 항상 훨씬 많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살림살이 그대로 이동하는데 꼭 뭐가 더 드는지. 그래서 이사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상 했는데 그 좋은 집을 찾아주시는 또 직업이시다 보니 얼마나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겠어요. 날도 너무 더운데 말이죠, 그렇죠? 네,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9279님, 여기는 수지입니다. 성경님 화이팅요. 전 야외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일하느라 힘들어요. 성경님 목소리 너무 힐링입니다. 너무 더우시겠다. 선크림 잘 바르세요, 아셨죠? 선크림 잘 바르시고 물놀이 안전요원이시지만 또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모두의 안전을 또 책임지시는 일이니까 또 얼마나 긴장을 하고 계시겠어요. 물은 눈앞에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 그럼 이런 분들한테 또 위로를 드려야겠네요. 시원한 커피 또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72님. 성경아, 나 백석구 말자야. 출장 이동 중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네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가 너무 반가워서 문자 남겨.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응원할게 보고 싶어. 말자야에서 지금 제가 말자 이렇게 지금 기억이 살짝 희미하게 나거든요. 그 혹시 안경 끼고 머리를 묶고 다녔던 친구가 맞나요? 그렇다면 너무 반갑고 만약에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거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어 얼굴을? 너무 반가워. 진짜 진짜 반갑고 친구 찬스로 커피 한잔 쏠게. 너무 반갑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 자, 0536님. 성경씨 안녕하세요. 초이 아들 방학맞이 휴가 중인 아빠입니다. 뭘 하면 아들이 신날까요? 서점 데이트를 할지 게임을 시켜줄지. 와, 너무 좋은 아빠네요. 아빠가 아들을 위해 뭘 해주면 좋을지를 고민하신다는 것부터가 이미 아들은 너무 행복한 아들인 것 같네요. 아들이 뭘 하면 신나하실까요? 게임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서점은. 네, 게임을 시켜주시는 게 뭐 아니면 뭐 VR 체험이라던가 뭐 좀 그런 데를 아까도 안전요원 그 우리 청취자님 계신 그쪽으로 물놀이를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현님. 일해야 하는데 자꾸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면서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하네요. 4시까지 그냥 편하게 보라보고 야근해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네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되게 굉장히 긴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감미롭고 그 라디오 DJ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밤에 심야 데이트 같이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또 2시부터 4시까지는 좀 지치거나 식곤증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기여서 좀 활기차게 밝고 그런 걸 드려야 된다고 해서 컨셉을 직전에 바꿨어요. 직전에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좀 다르게 준비를 해왔을 텐데 여기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활기차야 된다고. 아, 물론 원래 우리 안영민 디자인님 봤을 때 활기차셨죠. 그렇지만 저는 컨셉을 좀 다르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수다수다 하면서 정말 그 동네에서 모임 하듯이 정말 오디오 비지 않게 수다수다 활기차게 졸음을 깨끔 해드리는 그거가 목적이라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컨셉을 갑자기 바꿔서 지금 제가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만 행복하다면 그 속상함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구혜영님 방금 그 톤 오 너무 좋아요. 심야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심야 톤으로 한번 2부에서부터는 살짝 가보도록 할까요? 허락 안 해주셔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거니까요. 자, 1374님. 불디, 여긴 구미예요. 두 대 청취하면서 금호산 폭포 가는 중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수임 신청이요. 와, 최고죠. 월드컵 보셨죠? 방탄소년단의 수임. 수임.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헛.

0: 가세요.
1: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Die with a smile, 브루노마스 레이디 가가의 노래였어요.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2시의 데이트와 함께합니다. 조자영님, 언니, 나 고2 반짝이에요. 언니 덕분에 라디오 듣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김연아님, 성경 언니, 저 중2 반짝이에요. 오늘 언니 좋아한 지 1040일이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우리 반짝이들. 여러분들,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저의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의 애칭인데요. 반짝이에요. 저를 빛내주고 또 너무 빛나는 소중한 저의 팬분들의 애칭이랍니다. 우리 반짝이 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니까 정말 힘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반짝이들, 또 아이스크림 하나 써야죠.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씩 줄 테니까 편의점에서 바꿔두세요. 와, 근데 진짜 너무 힘이 많이 되네요. 왜냐면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혼자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수다 떠는 전국민들과 함께 전국에 계신 두댕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모임 갖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정우님. 오늘은 성경님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날이네요. 차갑고 도도하실 줄 알았는데 친절하고 예쁜 옆집 누나시네요. 계속 칭찬을 올려주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새침대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런 새침대기 같은 척으로 화보를 찍고 뭐 연기를 하곤 하지만 성격이 본래 그렇지가 못하여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네, 그 진입장벽이 쉬운 성격입니다. 네, 어렵게 대하지 말고 편하게 네,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저에 대한 선입견이 또 이렇게 두 대를 통해 깨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6236님, 안녕하세요 성경님. 10여 년 전 저희 회사 화장품 모델이셨어요. 그때 화장품 박람회 직접 나오시고 너무 친절하고 예쁘셨습니다. 최근에 알라딘도 관람했답니다. 라디오 DJ 축하드려요. 와, 반갑습니다. 알라딘도 봐주시고. 와, 맞아요. 제가 모델할 때도 화장품 모델을 하고 뷰티 모델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많이. 그래서 이제 화장품 그런 브랜드들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알라딘까지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잠깐 까먹은 게

있네요. 2부부터는 재추금이인 감미롭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나는 별이 빛나고 아름다운 별 그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감미로운 DJ 컨셉을 좀 잠깐 해보겠다고 하는데 잠깐만 해볼게요. 6397님. 아 이건 읽을 수가 없는데. 초등 조카 두 명이 서울 관광하겠다고 오늘 순천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네요. 이모인 제가 일주일간 고생해서 평생 남을 추억을 쌓아주려 합니다. 헌데 벌써 지치는데 이거 어쩌죠? 아 초등학생의 서울 관광. 어디 가야 되지? 감성 목소리에 어울릴만한 사연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좀 밝게 할게요. 놀이공원?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 혹은 서울에 되게 큰 대형 쇼핑몰? 아니면 한강? 어떤가요? 그리고 또 서울에만 파는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디저트 맛집이나 아니면 성수동 거리 이런 것도 요즘에 또 핫하니까 어떨까요? 무엇보다 너무 더우니까요. 시원한 빙수 맛집. 시원한 디저트 맛집으로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감성 목소리에 어울릴만한 사연으로 부탁드려야 제가 감성 DJ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면에 죄송합니다.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제가 골랐어요. 제 요즘에 정말 자주 듣는 곡이고 너무너무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우리 마치 오늘처럼이라는 곡이고요. 정승환 씨 노래인데요. 첫 추천이네요. 제가 DJ를 한 후에 네 여러분들 듣고 오실게요.

마치 오늘처럼 정승환님 노래 들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7942님께서 7979794님께서 좋은 노래 나온다. 노래 좋은 거 나온다. 감성적으로 하려면 호흡을 더 많이 섞고 느끼하게 해야 해 하고 7942 정승환님께서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사연은 네,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임준호님. 아, 이 노래 요즘 애창곡입니다. 정승환님이 영화 이프온리 보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빠져들어요. 이혜원님, 스터디 카페 갔다가 집에서 듣고 있는데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녹아내릴 것 같네요. 공부하라고 감미롭게 잔소리해주세요. 여러분, 감미롭게 DJ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꾸 도와주시지 않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듣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예쁘고 좋은 가사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사실 좀 옛날 노래, 예전 노래들이 가사가 좀 시적이고 좀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치 오늘처럼이 좀 그런 가사여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역시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좀 방학 시즌이라서 그런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시네요. 멋져요. 전 방학이었으면 스터디 카페 안 갔어요. 정말 화이팅이고 이미 스터디 카페 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라고 어떻게 잔소리를 합니까? 힘내라고 선물을 드려야죠. 시원한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조자영님. 헤어 디자이너 준비하고 있어요. 필기, 실기 자격증 시험 볼 게 많은데 공부가 잘 안 되네요.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내일 모레 필기 시험입니다. 아, 맞아요. 이게 나는 실기가 참 재밌는데 이걸 하려면 또 하기 싫은 필기도 해야 돼. 아, 이게 좀 힘들죠. 그치만 또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이 모든 걸 해낼 수 있게 될 거라고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5803님, 제주도에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추억이 뒤섞이네요. 한동안 새벽에 일어날 일은 없겠죠. 기분이 어떠실까요? 7년이면 꽤나 또 짧지 않은 긴 시간인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과 내 삶이 함께 있었던 순간들, 뭐 동료들, 몸에 익어버린 많은 업무들, 그것들과 이렇게 이별하는 시간들일 텐데 좋은 추억으로 잘 이렇게 보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쉬신 것들 이번 기회에 또 잘 쉬셨으면 좋겠네요. 김선미님, 제가 실제로 성경이랑 참 친해요. 들어보세요. 제 친구 한성경, 아는 동생 임성경, 그리고 불디, 이성경님까지. 어디 가서 성경이랑 친하다고 할 만하죠? 대연 들리나요? 신청합니다. 성경이 맞네요. 저는 주변에 성경이란 이름을 만난 적이 잘 없거든요. 거의. 많으신 거는 신기하네요. 성경. 누구랑 제일 친하시죠? 일주일 동안 저랑 제일 친해지시는 게 어떨까요? 네. 김선미님이 신청해 주신 들리나요? 태연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하면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2시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떠나 계시고요. 그 사이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오일심님, 성경님, 저희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저희 아빠는 오성경이십니다. 오, 아버님 성함이 저랑 같은 건 되게 좀 생소하네요. 신기하네요, 되게. 0319님, 저는 한성경입니다. 한선경님, 이번 주 휴가여서 라디오 틀고 집정리 중이에요. 고3 엄마라 어디 안 가서 집에서 쉬네요. 이성경 씨 반가워요. 오, 두 분 또 특별한 인연이네요. 이름이 이렇게 같은, 가족 같은 느낌. 네, 두 분께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황정황님, 정승환님 지난주 라디오스타 출연하신 거 보면 불디한테 조언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정승환님, 지난주 라디오스타 출연하신 거 보면 불디한테 조언하실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크크크. 잘 들으신 것 맞겠죠? 네. 우리 또 두쟁이 분들께서 또 벌써 편을 들어주시네요. 진짜 든든하구나. 뭔가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저 되게 힘나고 좋아요. 네.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정승환 씨. 네. 네. 벌써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와. 시간이 무슨 이렇게 무슨 로켓 날아가듯이 무슨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이게 곡을 또 소개하면은 3부가 오지만 그래도 소개해야 하니까 저는 또 로꼬 이성경의 러브 듣고 3부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임현정님, 저도 오늘부터 반짝이 할래요. 4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응원할게요. 오, 반짝이 해주신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반짝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반짝반짝 더 빛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선님, 두댕이가 다 반짝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선물이고 행운이고 정말 저 복 받은 것 같아요. 두대 온 게 두대가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이네요. 오수진님, 여기 오신 스페셜 DJ분들 거의 다 조롱당했는데 언니만 편히 생겼어요. 네? 조롱이요? 스페셜 DJ분들이 조롱을 당했다고요? 이렇게 사랑 가득한 메시지만 주시는데 어떤 조롱이죠? 아, 2시 데이트가 원래 격이 없는 농담으로 한낮에 조롱심터라 불렸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시는 그 문자의 그 말투나 이런 언어의 결이 너무 사랑 가득하고 상냥하고 예쁘시거든요? 반짝반짝? 근데 어떻게 한낮에 조롱심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겪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점점 여기 있으면서 까불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파워 2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항상 말하지만 저는 사실 텐션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텐션이 마이너스 100이어도 이 문을 열고 이 친구들과 만났을 때 그냥 내가 텐션 200이었을

0: 있을 때가 모두가 행복하다. 이러면 저는 그게 제가 행복한 사람이어서 제가 ENFJ거든요. TMI 방출인데 ENFJ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마이너스에서 200으로도 올릴 수 있는 텐션 조절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파워 이 텐션만 이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분한 저의 성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두 대에서는 되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려면 화이팅 해야 되잖아요. 파이팅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조금 더 친밀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 전공을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취미로 댄스 동아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너무 정말 정말 좋아해요. 뭐 연주곡도 좋아하고 댄스고 뭐 장르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눌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노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공부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 뭐 일하시는 분, 육아 중이시는 분, 뭐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많이 틀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Never Gonna Be Alone 림킴 김예림 씨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7월 22일에 나온 신곡입니다. 두 대의 가족들이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사연 만나볼게요. 9040님 제가 알던 배우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네요. 일주일 친하게 지내보아요. 신청곡은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아, 제 이미지가 많이 좀 새침대기 아니면 차갑거나 낯가리거나 아직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팬분들은 제가 얼마나 또 까불이인지 얼마나 이렇게 좀 친근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또 팬분들하고만 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이미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봐주세요. 도도하게. 저는 그게 실제로 없어가지고 네 고유미님 전 여름만 되면 맘마미아 OST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Our Last Summer 듣고 싶어요. 아 맘마미아 OST 너무 좋죠. 저는 Thank You For The Music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했을 때 내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여행을 너무 빛나게 해줘서 마지막에 여행 마지막 날에 나 음악한테 너무 고마워 음악이 있어줘서 그래서 Thank You For The Music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저희 또 팬미팅 때도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고 그 음악이 우리를 또 이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선곡을 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스 바닷가도 생각이 나고 가보진 않았지만 말이죠. 네 3683님 여긴 대전이고요. 둘째 딸 아윤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아윤이는 지금 3학년이고요. 지금 방학 숙제로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아윤이가 한우로 노래를 좋아해요.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합니다. 오 글쓰기 숙제면은 아직 초등학생인가요? 우리 아윤이 화이팅! 아윤이 화이팅! 사랑하게 될 거에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경복님, 저는 부모님 농사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도망가면 부모님이 더 힘드시니까 노래라도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고 싶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러시죠. 그래도 더운 날씨에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좋네요. 보기가. 아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바람도 좀 선선하게 불어줬으면 좋겠고 적당히 구름이 뜨거운 햇빛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너무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모습 힘내시라고 한번 저도 한번 DJ 권한으로 다시 선물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님 대구로 출장 왔는데요. 말로만 듣던 대프리카 날씨 실감하고 있네요. 차 타고 이동 중인데 성경 씨와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빅뱅 천국 신청합니다. 어쩜? 어쩜 이렇게 두댕이님들은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롱잔치라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진짜 여기저기 정말 기승을 부리나 봐요. 더위가, 무더위가. 정말 여러분 온열 질환들 조심하세요. 진짜 진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날씨가 더우면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이템들을 많이 이렇게 촬영할 때도 덥다 보면 촬영할 때 되게 겨울 옷을 입고 찍을 때도 있고 제가 모델 활동을 먼저 시작했는데 모델할 때는 이 한 여름에 막 장갑, 부츠, 털모자, 막 코트, 패딩 이런 걸 이 시간에 태양볕 밑에서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름에 촬영을 하면 하루 종일 밖에 있잖아요. 이템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 뒤에 이렇게 뭐 얼음에 잠깐 10초 동안 얼음물에다 하면 얼려주는 그런 목 뒤에 하는 시원한 쿨러 같은 거라던가 요즘 선풍기도 되게 작은데 강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티슈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바람에 닿으면 시원해진다거나 좀 그런 이템들을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그것도 있어요. 목 뒤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목 뒤를 좀 시원하게 대주시면 몸에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활성화돼서 좀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직 의사 역할을 했던 네 이성경으로서 차은재로서 한번 살짝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게요. 네, 지금까지 나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네, 신청해주신 노래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댕이에게 양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 아이유니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Thank You for the Music, 아만다 사이프리드, 영화 맘마미아 OST 수록곡이죠. 그리고 또 글쓰기 숙제 중인 아윤이가 좋아하는 노래 한로로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김한빈님, 라디오 들으면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앉아서 밖에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손디아의 어른 듣고 싶어요. 박성희님, 월요일에 출산을 하고 현재 조리원에 들어와 있는 다원이 엄마입니다. 10달 다 품어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저 혼자 조리원에 들어와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기 없이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 싶고 또 죄책감도 듭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이 사연 보고 읽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정말 혼자 이렇게 계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치만 정말 다원이가 잘그 어떤 아기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잘 자라주어서 이 순간이 분명히 추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원아, 너가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엄마가 혼자 너무 속상했을 때 라디오 보냈는데 그거 사연에 당첨됐다? 대박이지. 그때는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억이 되네. 우리 다원이 나중에 자라면서 힘들 때 언젠간 이게 추억이 될 거야 하면서 이겨내면 돼!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제발 꼭잘어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바라도록 할게요. 몸조리도 잘하셔야죠, 그렇죠? 본인이 엄마가 제일 몸을 잘 챙기셔.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 아기를 잘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가득 채워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가장 우선으로 본인을 돌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몸조리 잘하셔야 되니까요. 두 대에 또 아주 좋은 출산용품 선물이 있다고 해서요.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서 꾸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원이 건강하게 나와서 빨리빨리 사용해줘. 네, 박지훈님. 오늘부터 방학이라 두 대 신나게 듣고 있어요. 숙제해야 되는데 계속 놀고만 있어서 뭔가 양심에 찔려요. 성경 DJ님이 신청곡 투어스의 Lucky to be loved,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 중 하나 틀어주시면 노력해볼게요. 아, 그래도 방학인데 좀 놀고 그럴 때도 있어야죠. 잠깐 노는 건 괜찮아요. 계속 놀면 조금 찔릴 수 있고 다 그렇죠 뭐. 0588님. 입주 청소 업체 사장입니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바람이 불긴 하지만 많이 덥네요. 고사장 조금만 더 힘내자. 청소하면서 들으면 시원한 바다의 맷 부탁드려요. 아, 입주 청소 너무 힘들죠. 근데 또 입주 청소 잘해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새로 들어갈지 뭔가 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새 집처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도 입주 청소 업체 잘 못 만났을 때는 이사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찝찝하고. 근데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시작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우신데 힘내시라고 커피 한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막내가 등장을 했네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박송이님이 신청해주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릴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서 이번 주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앞서서 사연 들으시고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박은영님, 저도 아이가 두 번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엄청 슬펐는데요. 지금은 방문 꽝 닫고 지내는 건강한 사춘기 딸로 잘 컸어요. 김명사님, 엄마 혼자 퇴원하면 너무 힘들죠. 저도 딸아이 7개월 만에 출산해서 3개월이나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어요. 김경원님도 작게 태어난 아기는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니까 걱정 말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렸는지 다 알아야 할 텐데 감히 바라봅니다. 진짜 항상 그 사춘기가 분명히 올 텐데 올 때마다 너 엄마가 그때 얼마나 속상해가지고 엄마가 사연 보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엄마가 울어서 위로받고 막 엄마가 그랬는데 너 이렇게 방문 꽝 닫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딸에게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건강하게 더 남들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쑥쑥 잘 자랄 겁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이 시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김은경님, 블디는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 김기덕 아저씨가 진행할 때는 방학마다 방학특집을 했었는데 오늘은 스페셜 DJ 오시니까 마치 그 시절 방학특집 같고 좋아요. 저도 되게 어디 놀러 온 것 같고 진짜 방학은 저에게 따로 뭐 이렇게 있진 않지만 그 여러분들이 방학을 겪으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 방학을 맞이한 것 같아요. 역시 좋은 건 나눠야 돼요. 슬픔도 좋은 것도 다 나눠야 이렇게 풍성해진다라는 걸 여러분 덕분에 우리 두대 덕분에 제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참.

이걸 배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혜림님, 방학한 딸 딸아이와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엄마 다 먹지 말라고 달걀 김말이 먼저 찜하고 가져가네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다음에는 양을 두 배로 사야겠어요. 그치, 엄마는 안 먹고 싶어. 엄마는 달걀이랑 김말이 안 좋아해. 아유, 엄마 배불러. 너 다 먹어. 엄마는 너 먹어도 다 충분해. 이게 다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도 무럭무럭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가득가득하죠. 저도 뭐 부모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저는 반대로 딸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여행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진짜 맛있게 잘 드셔주시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얼만큼이시겠어요. 그렇죠? 장유인님, 성경님은 왠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제가 부끄러움이 있을 땐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두 대는 왜 없죠?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내 자신 왜 부끄러워해? 쑥스러워하는 너 자신, 나 자신 너무 어색해? 이렇게 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편해서 제 굉장히 까불까불거리는 밝은 텐션이 나오고 보이는 라디오도 재미있게 봐주신다라는 이제 댓글들과 신청이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모든 거를 다 최대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을 해야죠. 또 스페셜 DJ로 왔으면 미션을 잘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성 DJ를 꿈꾸면선 감성 DJ 못되고 까불 DJ가 되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 노래 듣고 오실게요.

2시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안영미 씨는 잠깐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두댕이들과 놀러 왔어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무드 인디고 치즈 그리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 곡 듣고 오셨습니다. 3386님.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회사 조퇴하고 6살 첫째 아이가 아빠에게 주는 깜짝 선물과 케이크 사러 가는 중인데요. 남편 생일로 조퇴하는 저 유난일까요? 성경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와, 서프라이즈! 너무 설레죠. 서프라이즈는 누가 이렇게 열어줘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선물이잖아요. 저도 유난스러울 만큼 서프라이즈 선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팬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 할 때 이렇게 생일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하고나 뭐 이렇게 누구에게 작은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행복감에 이렇게 깜짝 놀래서 그게 몇 배가 되는 그게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서프라이즈가 참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남편 생일로 조퇴하는 게 유난이면 어때요? 남편을 사랑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 가족을 위해 하는 건데요. 얼마든지 더 유난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전 너무너무 공감하고 동감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뭘지 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궁금한데요. 이진우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마 학생들보다 교사인 제가 더 여름방학을 기다렸을 거예요. 방학하고 딱 하루 쉬고 도서관 자율학습 감독하러 나왔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이어폰 꽂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성경님이 사연도 실감나게 읽어주시고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주시니까 좋네요. 졸고 있는 학생들 깨우러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선생님, 가만히 잠깐만 계셔주세요. 학생들도 좀 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자라날 때 식곤증도 있고 좀 피곤하고, 저도 키 클 때 종아리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그때 잠이 얼마나 필요했는 줄 선생님이 아시겠죠? 아휴, 그쵸. 학생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방학이 필요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 우리 또 두댕이 분들 중에 선생님이 계셔서 또 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일단 쏠 테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 혹시 배우 이성경 좋아하냐고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하나 틀어주시고 그러면 그럼 되죠 뭐. 그러면 이렇게 same same이라고 하잖아요. 2661님 저는 목요일부터 본가 내려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오늘 서울로 올라갑니다. 남은 시간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세대를 통합하는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해봅니다. 와, 요즘 리메이크 곡이 나오면서 모두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곡들이 되어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옛 곡이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스타일로 풀어내는 것도 좋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쇼츠, 쇼폼 같은 걸 보다가 AI로 최근 곡들을 옛날 스타일대로 막 7, 80년대 곡으로 풀어내는 곡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와, 너무 이질감 없게 잘 풀어내서 막 빅뱅 노래, 막 댄스곡 이런 거를 옛날 가요 무대에서 했을 법하게 이렇게 AI로 풀어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좀 좋은 곡들이 재미있게 또 사용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박효정님, 성경님 보기와 좀 달라요. 새침한 이미지였는데 시원시원하고 꾸밈 없고 공감 능력 A++이세요. 스디를 계기로 새롭게 알아가요. 한예슬 그댄 달라요 신청이요. DJ 덕분인가 선곡도 달콤하네요. 오, 감사합니다. 달콤한 멘트. 아, 제가 녹겠습니다. 녹을 것 같네요. 이런 문자가 진짜 힘이 엄청 되네요. 너무너무 힘이 되네요. 0010님. 무더운 날씨에 이동 중입니다. 차가 녹는 건 아니겠죠? 시원한 음악, 올랄라 세션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듣고 싶어요. 애타는 마음. 시원한 음악인데 제목이 타네요. 죄송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 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이에요.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반짝이 일주일 동안 즐감할게요. 남영수님이 보내주셨네요. 아, 다들 반짝이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짝이는 또 저의 팬분들의 귀여운 애칭이거든요. 이렇게 반짝이는 또 우리 두댕이분들께서 반짝이가 돼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반짝이 원래 기존에 계시던 반짝이분들도 감동할 것 같은데요. 반짝이들 대동단결. 네, 2355님. 이 더위에 어떻게 농사일을 하고 있을지 가족들 생각에 마음 무거웠는데 성경님 맑음과 밝음과 애청자들 사연으로 좋네요. 성경님 늘 해오셨던 것처럼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칭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676님. 초등학교 1학년 딸의 생일맞이 호캉스 가는 길이에요. 아이가 뒷자리에서 조금 지루해하네요. 사연 읽어주면 금세 즐거워할 듯요. 우리 딸 채희야 생일 축하해. 채희야 생일 축하해. 얼마나 그 뒷자리에서 몸도 허리 안 아프려나? 이렇게 좀 엉덩이도 아프고 막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채희 심심할 텐데 이 사연 읽어줘서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엄마이실까요? 아빠이실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 채희 생각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치? 7490님. 제주도 출장 겸 휴가를 즐기고 서울에 막 도착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성경님 목소리 듣는데 참 좋네요. 아, 제주도 가깝긴 하지만 또

가깝다고 하기에는 또 가는 여정이 비행기를 타고 해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 그래도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네요. 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2시의 데이트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오늘 2시의 데이트 첫 방송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미롭고 분위기 있고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감성적인 DJ를 꿈꾸고 왔는데 오자마자 2시에 이렇게 졸리고 처질 때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시원하게 드려야 돼서 큰 소리와 밝은 에너지를 막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조금 컨셉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예쁜 거를 좀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왔을 텐데 못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환영해주신 덕분에 네,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예쁘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요. 제가 노래를 한 곡 골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조정석 선배님 그 이제 유튜브에 나왔어요. 저랑 엄청 오래된 친구인 나이가 동갑이진 않지만 오래된 이제 분이 원래 프로듀서인데 가수로 데뷔를 하셔서 제가 제 친구를 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나왔고 이제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된 조성혁 씨의 언니 스틸리 신곡인데요. 친구 찬스로 또 DJ 찬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첫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자기 전 침대에 누워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야무지게 하루를 시작하겠노라 다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람도 10분 간격으로 세심히 맞춰두고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아침 루틴까지 그려보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면 어제의 그 원대한 의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눈도 못 뜬 채 손가락으로 대충 알람을 꺼버리는 스피드에 잠결에도 놀랄 뿐이죠. 머리 아프게 완벽할 필요도 스스로를 달달 볶으며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다짐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오발의 귀만 맡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 조금 신났죠? 예, 리조 주스였습니다. 일주비님께서 귀는 오발에 근저당 잡힌 지 수년이 지났다. 근저당 되게 무서운 단어인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 아주 귀엽습니다. 오늘도 마법 같은 두 시간 부탁해요. 오렌지 캐러멜 마법 소녀 남겨주셨어요. 예, 신나게 또 월요일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고, 철수랑 순이랑님은 휴가하세요? 휴가하세요 오늘? 여름 휴가 집중 기간 방학. 우리 선생님들도 방학, 그치? 물론 내일 출근이지만 너무 좋아요. 하루 쉬시는구나. 어쨌든 지금 철수랑 순이랑님 귀는 오발에 맡기고 몸은 침대에 맡기고 할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아, 완벽하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오늘. 탱크님은 조금 일찍 잠드시는 편이래요. 숙면을 취하고 일찍 일어나는데 전날 잠들기 전 생각했던 일과 진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떠오르는 편이다. 당연히 오늘 노발을 향한 제기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다음날 그걸 그대로 좀 그래도 잘 이행을 하시는 편인가 봅니다. 탱크님. 여러분은 알람 몇 개 맞춰 두세요? 전 이제 근무 시간이 바뀌면서 그 잠영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그마한 알람시계. 진짜 왜 요란해서 신경질 내면서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잠영종 시계를 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지난주부터였나? 눈이 자꾸 떠지더라고요. 잠영종 그 벨 울리기 한 5분, 10분 전쯤? 아주 억울하게도. 네. 이렇게 몸이 뭔가 좀 체질화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거창한 아침 루틴들, 하루의 루틴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잠에 들지만 아침에 뭐 잠영종 알람 끄기 바쁘죠. 내가 이렇게도 빨랐나? 새삼 놀라며 하루를 또 시작하기도 하고, 그 외에 스누즈 기능이라 그래서 5분, 10분 후에 다시 울리도록 해놓는 거, 약간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의심? 나를 못 믿는 거죠. 5분 후에 울렸는데 이게 막 갑자기 기계가 꺼진다거나 전화가 꺼진다거나 내가 이 5분에 울리는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잔다거나 진짜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저는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루의 루틴, 한 주의 루틴, 뭐 아침의 루틴 우리는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지키면 하루가 알차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저러 또 부담과 걱정들 있으시다면 4시부터 6시까지 오후에 발견해 내려두시고, 편안하게 오늘 철수랑 순이랑님처럼 편안하게 귀는 오발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노마드님. 저의 하루는 일어나기 힘든 아침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싫은 밤으로 끝나는 듯합니다. 월요팅 외쳐주셨어요. 팀장님은 계속 휴가 중이신가요? 근데 자꾸 이제 잠들기 싫은 밤을 보내니까 아침이 힘들고 또 힘드니까 또 저녁 되면 또 괜히 또 에너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악순환이더라.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참 이걸 깨기가 쉽지 않더라. 어쨌든 우리 노마대님도 월요팅입니다.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0: 인터넷은 mbc.co.kr 무료로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여러분 생방송하는 날은 유튜브로 같이 동시에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다. 오셔서 오세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 2시간 동안 또 채팅방에서 우리 오바리들이랑 대화 나누며 방송을 들으시는 또 색다른 재미가 있다는 거 네. 종종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해보죠. 서둘러 찾아주세요. 티긋티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출석체크 가볼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5220번님 거실창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햇빛이 요즘 모닝 햇살입니다. 아 모닝콜 대신에 이제 아 눈부셔 하면 이제 잠이 깨시나요? 저는 그래서 암막 다 내리고 자요. 5220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우리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여름해님 저도 여름해님의 닉네임을 보니까 이렇게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한 주돌이 파이팅해요. 까망님은 매일 알람을 3개를 맞춰주시는구나. 근데 와 4시 반 오전이에요 여러분. 4시 반 5시 5시 반 이렇게 맞춰주실 거면 그냥 5시 반에 맞춰두면 안 되나? 아까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5회 설정. 아침 6시 알람을 맞춰두고 5회, 스누즈 5회를 해두신대요. 근데 저도 스누즈를 해놓긴 해놓는데 이럴 거면 아예 정말 임박해서 깰 수 있도록 딱 하나만 맞춰두면 불안하겠죠? 사르르님, 리디 우리 집엔 댕댕이 알람이 있어요. 제가 깰 시간이 되면 대기했다가 움직임이 느껴지면 뽀뽀를 남발해줍니다. 늦잠 불가죠. 근데 이게 코가 이쁠까요? 아, 이 눈, 코 그냥 새까만 예, 점 세 개가 아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잠을 안 깰 수가 없죠. 너무 이쁩니다 진짜. 아우 귀엽다. 오 용용불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 더운데? 낙화님 아침 알람 4개를 맞춰주신대요. 근데 남편 알람이랑 같은 소리라서 아침에 니폰 내폰

정신이 없다고? 근데 좀 늦게 일어나셔도 되는 분이면 좀 억울하겠다. 아, 그리고 5061번님 오셨습니다. 출첵합니다. 동해 무코는 천둥 소리에 비가 오고 지금 어두워졌다고. 강릉도 그래요. 새까매졌습니다. 어, 무서워요 좀. 애플스님, 본인의 하루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다는 마음. 우리는 모두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함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 귀하구나 느끼게 되니 알람 울리자마자 일어나게 되고 게으름을 안 피우게 되더라. 아, 이걸 매일 아침마다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상기하면서 알람 울릴 때 그래, 우리 삶은 유한하니 매 순간 충실하자 하면서 깨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하신데? 3430번님은 직장 생활할 때는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안 일어나지더니 퇴직을 하고 나니까 매일이 즐거워 새벽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운동 완료. 이상하게 주말에 눈이 번쩍 떠지고 이상하게 휴가 때 일찍 깨는 건 다 비슷한 거죠? 3430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부지런한 생활 우리 함께 하자고요. 일지배님 신청곡입니다.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초콜릿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였고요. 8837번님 6살 딸과 방학을 즐기는 중이에요. 그런데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쫑알쫑알입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제 아침 모닝콜은 둘째 딸의 엄마 배고파입니다. 네.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진짜 엄마가. 안학수나무님 오셨어요. 요 이제 다들 만병의 근원은 출근이었다. 아하. 예, 이건 진짜 진리죠. 예. 안학수나무님 면허 갱신 하셨나 봐요. 10년 전에 갈 때 5살이었던 아이가 올해도 이제 지금 같이 다녀오셨는데 15살. 아. 참 세월이. 자, 7578번님 40대 중반입니다.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요. 주말에 특히나 6시 30분. 크. 불금을 보내셔야지. 불금불토. 네, 주말에 눈이 못 떠지도록. 그리고 인재신남님 오셨습니다. 식자재마트에서 사온 표고버섯을 슬라이스로 지금 썰고 계시대요. 상태는 조금 안 좋아도 한 봉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아. 뭐 하시려고 표고버섯을 썰고 계세요? 저는 표고버섯 하면은 아, 그건 양송이구나. 죄송해요. 네.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식빵피자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양송이었다. 표고버섯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영매님께서 저의 아침 루틴은요. 체중계를 확인하고 아침에요. 눈 뜨자마자 매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물 마시고 아침을 먹으면 뉴스를 보신다고 합니다. 좀 비슷해요. 저도 좀 비슷하고 좀 체중계 빼고 네. 좀 비슷하고 다른 분들도 아마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또 까망님처럼 아,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 알람을 들으면 이제 일어나면서 그냥 옷 입고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0993번님은 내일까지 일하시고 수요일부터 오 리디 휴가 가요. 부럽죠. 근무 중 감사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휴가 수요일부터 어디 떠나시나요? 집을 떠나시나요? 너무 좋다. 그냥 뭐 집 떠나면 다 좋지 뭐. 잘 다녀오세요. 그 아시죠? 어디서든 이제는 볼 수 있다. 네,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0993번님.

그리고 낙화님 댁도 가족들이 좀 많이 지금 떠나신다고 합니다. 휴가. 따님은 휴가로 동유럽 가고요. 남편은 북유럽을 가셨대요. 출장 차이실 것 같은데 남편분은. 어쨌든 열흘 동안 저는 자유부인이 돼서 저도 휴가 냈어요. 이번 주 약속 주르륵 잡아놨습니다. 여행만이 휴가가 아니라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 갖는 게또 주부들에게는 또 하나의 휴가잖아요. 하시며 문자를 주셨네요. 아, 그죠. 이게 항상 이렇게 복작복작 있다가 또 나만 있어? 이때만 또할수 있는 것들 누려야죠. 낙화님. 알차게 보내시고요. 여우의 여신님, 리디, 제가 폰을 바꾸다 보니까 문자가 잘려서요. 혹시 제가 그 이전 게 넘어오지 않았나요? 검색을 해보니까 2021년, 되게 오래되셨네? 5월 27일에 문자를 처음으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주시고 이제 약간 이제 막 정말 우리 막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 막 진짜 좀이 정도로 막 가까워진 거는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5, 6년은 채안된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문자를 처음 주신 건좀 됐네요. 여우의 여신님. 21년도 5월이었다. 요 정도로. 아, 좀 아쉽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역사? 무슨 역사? 네. 역사가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가 좀 무서웠나요? 왜 그랬지? 오늘 너무 좀 박력 있게 했나? 여러분, 예,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예, 찾아주세요, 여러분.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시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으면 이렇게나 부드럽게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에게 오늘 이제 2부 순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 4부에는 우리 여름방학 특집으로 오늘 이제 임주연 선생님이 또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아까 귀에 피나시는 분도 뭐좀 계셨는데, 아이들 이제 방학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 3, 4부에는 방송인 노기환 씨 모시고 아빠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아이들도, 엄마들도 또할 얘기 많지만 아빠들도 아이들 여름방학 때도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유재맘님 댁은 유하랑 엄마 아빠랑 오늘 동생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셋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셨네요. 볼링장도 다녀오시고. 신청곡, 우리 유화의 신청곡입니다. 세븐틴, 매일 그대라서 행복하다.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노래의 앞뒤로 여름의 소리가 가득한 윤종신의 목소리 그늘이었습니다. 와, 처음 듣는데 기억해야겠어요. 신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노래가 일기 같아요. 두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눈 감고 들으니까 여기가 계곡이네요. 밤하늘 시골길이에요. 윤종신의 그늘이었고요. 우드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말에 윤종신 씨 콘서트가 있었죠,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인 더위라고 여기저기서 말하던데 지금까지는 뭐였죠? 그러게요. 주말에 영화 호프를 보셨대요. 개연성과 친절한 스토리를 따지는 사람에게는 비추고요. 낯선 스토리와 장면에 관대하고 한국 영화에서 처음 시도하는 독창성과 시원한 액션 그리고 완성도 높은 거대한 미장센을 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하시며 영화에 대한 후기와 함께 윤종신의 그늘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 무더울 때는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참 좋지만 뭔가 이렇게 정말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이 담긴 여름의 냄새가 가득 담겨있는 이런 노래를 들어도 이 더위가 한풀 꺾이는 그런 느낌이죠. 좋은 노래 고맙습니다. 날씨가 뭐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지금 뭐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폭염경보, 주의보, 그리고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곳들이 있어요. 전라남도 광양, 그리고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지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찜통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드로님 말씀처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더위는 뭐지 싶을 만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덥겠죠. 그러니까 휴가철의 본격 시즌이잖아요. 7말 8초. 진짜 와, 이때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 평지와 동해 산지, 삼척 평지와 산지 역시 지금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영월, 횡성, 원주, 철원, 하천, 춘천, 속초 평지 산지, 양양 평지 산지, 평창 평지와 강릉 평지 산지, 정선 그리고 홍천과 양구 인제까지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요. 밤에 여러분 주무시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아마 좀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밤잠 설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횡성, 원주, 춘천, 동해, 삼척, 강릉, 평지 이렇게 열대야주의보 오늘 밤에 지금 발령이 돼 있고요.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이제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이라 그래서 중단하고 이동하고 확인하기. 이렇게 세 가지 행동수칙이 있더라고요. 중단한다. 최대한 지금 즉시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한다. 네. 두 번째, 이동한다.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는 위험하니 무더위 쉼터나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시고 수분을 보충하면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그리고 혹시라도 차 안에 문이 잠겨서 문이 잠긴 채 잠든 사람이나 잠든 동물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주

주변에 한 번씩 전화를 넣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끼실 때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할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은 주변에 바로 도움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 중단 이동, 확인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늘 땅콩님께서 우리 어머님과 친정어머님과 그리고 따님과 백화점에서 놀다가 출근하시는 길에 얼마나 싫어. 셋이 열심히 시원한 곳에 이렇게 놀았는데 나만 출근해. 얼마나 싫어.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다음 주 휴가까지, 다음 주 휴가시군요. 너무 멀어요. 리디, 저는 못 견디는 게 하나 있거든요. SNS를 보다 보면 하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표시하는 거. 거기에 숫자가 9로 끝나는 걸 보면 뭔가 좀 재미가 없고 별로인 영상도 눌러줍니다. 누르게 되더라고요. 손이 막 간지러워요. 저 좀 이상하죠? 리디님 못 견디는 거 있어요? 하셨습니다. 저요? 저 약간 이렇게 좀 어질러져 있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좀 내려놔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자리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런 거 좀 힘듭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죠. 청해주신 펀치입니다. 별이 빛나는 오늘 밤에.

대한 아저씨님 이 노래 또 좋아하시는군요. 아, 차시동 얼굴 라디오 켰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Good luck, babe. 그 정답. 예, 차펠 로운의 Good luck, babe였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주소 성함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좋은 노래, 예, 그냥 선물 가죠. 걍 아저씨님. 예. 주성함 주세요. 네. 아, 노마드님 그리고 그거는 이제 좀 된 신청곡. 조금 된 신청곡. 몇 주 된 신청곡. 리스트 한번 보시면 남아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차량 이야기가 좀 있어요. 길냥집사님. 리디 속상해요. 후방 카메라에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죠, 요즘. 예. 유턴 사진이 찍혀서 7만원짜리. 아이고. 범칙금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후방 카메라, 후면에서 찍는 카메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속도도, 뭐, 신호 위반도. 요거 조심해야 된다. 에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내자. 예, 이런 거 괜히 보고 있으면 더 속상해요. 빨리 내고, 빨리 해치우자. 그리고 여우의 눈꽃님도, 남편분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한 2, 3일 정도 수리를 맡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태우러 왔어요. 잠시 기다리면서 호발 듣고 있습니다. 날씨는 괜찮나요, 속초? 소나기가 잠깐 내렸다가 이제는 맑은 하늘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집사님도 차 이야기 주셨어요. 리디 수리 맡겨 놓은 차 찾으러 가요. 아내가 차를 10년 탔으니 그러니까 정집사님이 10년 탔으니까 아내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고 하셨대요. 근데 정집사님께서 차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조금 더 탄다 했는데 지금 후회하시는 거죠. 네,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오니까 살짝 후회됩니다. 딱 5년만 고장 없이 타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제 약간 100단이 넘어가면

0: 한 3년만 더 따자, 뭐 5년만 더 따죠, 이렇게 되죠. 예. 아이, 저는 요거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뭐라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좀 우리는 소비가 좀 빠른 편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가전제품, 자동차, 요런 애들은 다른 거 우리 소비가 빠르니까 좀 장기로 가도 괜찮다. 예. 예쁘게 아껴주면서 잘 타면 오래 탈수 있다. 잘하셨다. 예. 딱 에누리 없이 100만 원이군요. 예. 5년 탑시다. 예, 5년. 잘하셨어요, 정 집사님. 그리고 7237번님, 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혹시 이름을 어떻게 쓰시나요? 유튜브에서 보다가 반가워서 문자로 남깁니다. 저녁은 참치김밥 하시려고 마트에서 지금 장 보고 계시대요. 이번 주 휴가 가는데 설렙니다. 이야, 마트에서도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시나요? 7237번님. 떠나라. 네, 우리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무더위에 떠나라, 7237번님. 아치님은 이제 지난주 꿀 같은 휴가를 다 보내시고 오늘 복귀하셨는데 복귀 첫, 야, 당직표 누가 짰습니까? 아, 휴가 복귀 첫날 당직. 근데 이제 내가 짰어. 그런 분들 있어요. 회사 이제 선배분도 거기 이렇게 빨간 날꼭 마주치는 선배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아, 뭐, 당직이냐 이제 물어보면, 항상 빨간 날마다 항상 서는 것 같아서, 여기서 당직표 누가 짜냐 물어보면 본인이 짜더라고요. 예, 네,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 아치님, 예, 네, 첫날부터 이제, 뭐랄까, 리듬이 빨리 돌아오라고, 예, 누군가 이렇게 또 잘, 우리 선배님을 잘 모셔왔구나 하면서, 예, 오늘 저녁도 파이팅 하자고요. 예. 광고 듣고 와서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꽃담님 퇴근하세요. 퇴근 때마다 제 등 뒤에 붙어있는 저녁 메뉴 걱정 3부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임주연 선생님이 지난주에 제가 또 예고를 드렸었는데 아, 휴가 겸 다른 어떤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이 있으셔서 아,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한 스페셜한 게스트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우리 방송인 노기환 씨와 3, 4부 함께 할 텐데요. 다들 지금 그 3, 4부에 우리 리디 목소리 들을 수 있냐.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우의 여신님 리디 노기환님 오시더라도 오바리들이 힘 모으고 응원할 테니까 귀 눌리면 안 돼요. 멘트 많이 해주세요라고.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술술 해주신 이런 선배님이 없다. 예, 너무 좋다. 잠시 후 5시에 우리 노기환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 2부 마지막 곡 프랩 코리 웡 함께 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노기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버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평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평범이고 싶다.

무대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가는

싫을 때 그것을 우연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덩겨있는

0: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1: 아, 오늘 3부 첫 곡은 우리 방송인 노기환 씨의 이제 오랜만에 또 방문으로 아, 노기환 씨의 최애곡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가사가 참 많다. 벌써부터 기가 빨리는 느낌이다. 우리 노기환 씨 기다리면서 네, 이런 얘기도 주셨고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를 한번 당겨봤습니다. 예, 노래 완벽하게 립싱크 해주신 노기환님 원샷으로 한번 쫙 당겨봤고요. 노래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노기환 씨의 유쾌한 입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0: Bond. James Bond.
1: "그가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본드 아니고 방송인 노기환 씨가 오후에 발견 스튜디오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네, 대타 방송을 짐승의 썩은 고기처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네, 그래서 오늘도 회사에 오게 됐네요.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2: 예, 보이는 라디오죠?
1: 네.
2: 아, 좀 꾸미고 올 걸 그랬네요. 예, 예.
1: 아니, 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 제일 많이 꾸민 겁니다, 지금 모습이.
1: 아, 예. 네. 그러셨군요.
2: 샤워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네. 몸에서 좋은 냄새 나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1: 다행입니다.
2: 근데 오늘 올 때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네.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네요. 분위기 있게. 네.
1: 괜찮습니다. 돌아오세요.
2: 원래 제 톤이에요.
1: 이제 좀 더 돌아오셔도 됩니다.
2: 아이고, 아까 그 킬리만자리 그거. 네.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우리 노기환 선배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곡한 3부 첫곡이 마음에 드셨나요?
2: 완전. 예. 가요사의 길이 남는 명곡이죠. 네.
1: 그 노래를 이렇게 완벽하게 가사를 숙지하신 분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2: 먹이를 찾아 산길을 걸어서는 하이에나를 본인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길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그거 보고 싶다.
1: 네. 오늘 빠르게 끊지 않으면 오늘 주제를 정말 몇 분 이야기를 채 못 나눌 것 같아서
2: 네. 네,
1: 킬리만자로 표범 요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제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그 선생님이
1: 네,
2: 계신데
1: 맞아요. 우리 음식 이야기 예. 나눠주시는 임주현 선생님이십니다.
2: 예, 그분이 오늘 못 오게 되셔서 네. 예, 그걸 메우기 위해서
1: 저를
2: 네.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1: 아, 선생님.
2: 네, 감사드리죠.
1: 선생님 이용이라기보다는요.
2: 네.
1: 엊그제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가 나와서 뭐 그럼 선배님 다음 주 월요일 콜 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2: 근데 저 그 선생님과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1: 네? 네.
2: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양배추 샐러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2: 그 치킨집에 나오는 마요네즈와 케첩이 섞여 있는 소스에 먹는 양배추 채 썬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걸 들으면서 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들어온 겁니다. 조금 있다가.
1: 네.
2: 근데 장을 봤는데 네. 양배추를 사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1: 어? 혹시 그래가지고, 설마?
2: 그래갖고 왜 사왔냐 그랬더니 샐러드 해먹을 거다. 그래갖고 혹시 그러면 오후에 발견을 들었냐 그랬더니 들었다고. 그래서 오후에 발견 덕택에 네, 양배추를 많이 먹고 위장이 튼튼해졌습니다.
1: 위장이 튼튼해졌다.
2: 그렇습니다.
1: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언니, 네, 땡땡 언니.
2: 예, 예. 예,
1: 우리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2: 제 아내.
1: 네. 예. 뭐라고 불러요?
2: 그분.
1: 그분.
2: 예. 그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분. 아, 너무 거리감 있어 보이잖아요. 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애청해 주셔서.
2: 하여간 그 선생님께 저의 이런 사연을 좀 전해주세요.
1: 아.
2: 네. 라디오가 이렇게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1: 맞습니다.
2: 매체라는 거죠.
1: 맞습니다.
2: 네.
1: 예.
2: 근데 조금 스튜디오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1: 갑자기요?
2: 습하고.
1: 예. 아, 지금 22도에 맞춰져 있는데.
2: 아주 훌륭한 냉방을 기대하고 왔는데. 좀 덥네요.
1: 제가 그래 좀 더워서 예. 좀 참아주세요.
2: 알겠습니다.
1: 네. 참아주세요.
2: 예. 예. 너무 그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게스트의 의견이 있는데.
1: 응? 아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 아니, 게스트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러놓고 뭔가 좀 잘 대해주고.
1: 아니 그러면 다녀오실래요? 예.

0: 온도를 더 낮추고. 아,
1: 알겠습니다.
0: 네, 제가 잠시 후에 예, 온도를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좀 진정이 되셨을까요?
1: 저요?
0: 네.
1: 저는 지금 아주 평온한 상태인데요.
0: 아니, 더위가 조금 이제. 예.
1: 견뎌야죠.
0: 예, 뭐. 견뎌주십시오. 예. 견뎌주십시오. 아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생방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노기환, 방송인 노기환 씨께서 오랜만에 찾아주신다 예고를 하고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지금 문자창이 빈틈없는 오디오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네. 다들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1: 기빨린다는 분도 있는데요. 예. 제가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이런 컨셉이 아닌데요. 사실은 네. 사실 저는 좀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거든요.
0: 근데 용희만 왜 그러세요?
1: 그러게요.
0: 아니 노기환 선배님이 저한테 여러분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넌 정말 PS다.
1: 아, 피곤한 스타일. 예, PS. 피곤한 스타일이란 뜻이죠.
0: 근데 오늘 이제 스튜디오만 오시면 예.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다. PS.
1: 제가요? 아, 저 가만히 있었는데.
0: 기빨리신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1: 예. 예. 아, 가만히 있겠습니다.
0: 아, 아닙니다.
1: 네, 질문에만 답을 하겠습니다. 아, 자, 원활한 오늘, 방송을 위해서.
0: 오늘 저희가 주제를 정했어요. 지금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이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네. 여름 방학 특집으로 아빠의 여름 방학은 어떤지, 아빠의 여름 방학을 한번 염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진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1: 아니, 질문에만 대답을 한다니까요.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네. 네. DJ의 질문에만 답을 하는 성실한 게스트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노기환 씨가 초등학생 자녀 하나 네. 그리고 중학생 자녀 하나 이렇게 두 아이의 아버님이시잖아요.
1: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의 네. 아버님으로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한번 염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언제 했죠 우리 친구들?
1: 뭐 며칠 됐죠.
0: 지난주쯤.
1: 정확한 날짜는 제가 요새 돌아서면 까먹어서
0: 예. 아빠의 일반적인 예,
1: 며칠 됐고요.
0: 이런
1: 예. 중학교 예.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일단은 이제 방학을 하면 예, 부모님들은 많이 힘들어하죠. 예. 학교에 가고 나면 참 편하거든요. 예, 공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게 급식도 주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방학을 하면 이제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예.
0: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아이들 방학 중 예. 네. 이제 우리 아버님으로서의 스케줄은 혹시 어떠세요?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집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예.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맞춰주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 또
1: 밥을 차려주고 밥도 차려주고 뭐 학원에 갈 일이 있으면 태워도 주고
0: 그렇죠. 방학은 예. 학교는 방학해도 학원은 계속 다니니까 또
1: 아 그렇죠. 네. 그 정도죠.
0: 아 그래요?
1: 아 부끄럽네요.
0: 생각보다 되게 단출한 거 지금 스케줄이.
1: 근데 지금 말을 몇 마디에서 끝나서 그런지 상당히 그 힘든 작업들입니다.
0: 아니 되게 다른 건 예. 진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 스케줄만큼은 이렇게 짤막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네. 우리 아이들 여름 방학 동안에 아빠는 이런 역할을 좀 한다. 나의 바람이기도 하고 네. 제가 좀 난감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로서 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네. 혹은 현재 하고 있다.
1: 네. 오늘 괜히 나온 것 같네요.
0: 네.
1: 일단 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진 않거든요.
0: 네, 네, 네.
1: 예. 우리 자랄 때도 생각해 보면 예, 특히 엄마가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0: 아이들이.
1: 그렇죠. 아니 우리를 생각해보면 딱 알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 잔소리를 들을 때 아 이게 금방 바뀌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0: 네.
1: 일단 그러니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잔소리라는 게. 그리고 잔소리가 많으면 더 또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0: 그건 맞죠.
1: 예. 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 이랬다. 우리 네. 노기환 씨가 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하는 잔소리 네. 어떤 게 있을까요?
1: 많죠.
0: 그러면
1: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실생활에서는 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얘기해서 안 듣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씻어라.
0: 아, 씻어.
1: 샤워해라. 책 좀 읽어라.
0: 우리
1: 게임 좀 그만해라.
0: 1호, 2호 우리 얘기.

0: 예. 1호, 2호가 오늘 지금 방송을 혹시 듣거나 보고 있을까요?
1: 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유튜브로.
1: 조금 전에 저한테 그 네.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아까 그 킬리만자로 표범 따라하는 걸 네, 중학생 1호가 네.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0: 네. 그럼 혹시 우리 1호에게 네네. 이렇게 평소에 좀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1: 아, 네. 아 카메라를 보고요?
0: 네, 네, 네.
1: 아, 예. 방학이니까 네. 너무 늦잠만 자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운동도 좀 하고
0: 할 게 많군요.
1: 그렇죠. 네. 그게 좀 건강한 청소년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0: 1호. 예. 지금 헤드폰을 안 끼고 계셔서 굉장히 서글픈 지금 음악이
1: 아, 그래요?
0: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예. 뭔가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막 이런 느낌의 BG를 좀 깔아드렸는데 어쨌든 유쾌하게 우리 1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 부모님들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0: 그러니까요.
1: 싶습니다.
0: 그래서 지금 방학 중이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그 보내고 계신 어떤 방학의 모습들 오늘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순서를 또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번호 혹시 앞에 보이실까요?
1: 네. 네
0: 소개해 주시죠. 문자 번호.
1: 아, 노안이 와서 약간 안경을 벗겠습니다. 예,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오피스용 안경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갖고 올 걸 그랬네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0: 제가 죄송합니다.
1: 예, 예.
0: 제가 할까요? 제가 빠른 예. 빠르고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죄송해요. 자, 샵 2943번 제가 괜한 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예, 여러분 사연과 많은 응원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9699번님 정신 사나운데 엄청 재미진 분이시네요. 종종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정신 사납진 않은데요, 제가. 예.
0: 우리 토크가 약간 좀 그러실 수도 있다.
1: 네.
0: 예, 이런 얘기 또 주셨고, 메탈키드님께서 방학이라 아내님이 방학 동안 아이들 케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올곧이 감내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다. 남자분이시잖아요, 메탈키드님.
1: 예.
0: 근데 이렇게 아내분의 어떤 그 어떤 힘듦을.
1: 네. 예.
0: 굉장히 공감해주고 계시다 지금.
1: 근데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역할 분담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또 일반화하기는 힘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방송 나가도 돼요 지금?
1: 아니요.
0: 이게 거르자고 다 나가도 됩니까?
1: 그렇다는 거죠.
0: 언니가 지금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랑
1: 땀이 많이 나네요.
0: 자, 그러면 요즘에서 예. 노래를 한 곡 듣고
1: 예.
0: 노래를 한 곡 듣고
1: 네네.
0: 그 땀을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1: 예, 예.
0: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1호 2호 예, 노기환 선배님 댁에 1호 2호들이 좋아하는 노래 요즘 친구들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좀 사전에 좀 문의를 드렸어요.
1: 네.
0: 그래서 1호가 좋아하는 곡과 2호가 좋아하는 곡을 각각 오늘 뽑아주셨는데
1: 세 곡을 가져왔는데요. 네. 집에 조카도 놀러와 있어서 네. 조카는 4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일단 초등학교 4학년이 좋아하는 노래는 악동뮤지션의 무슨 낙원이었는데 까먹었습니다.
0: 소문의 낙원.
1: 아, 소문의 낙원. 네. 네. 더 파라다이스 오브 루머.
0: 네.
1: 아, 네. 네. 네. 소문의 낙원. 아, 이렇게 저는 잉글리시가 즉각 되는 사람입니다. 예.
0: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사납다는 이유가
1: 아니죠. 아니죠.
0: 자,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네,
1: 그리고 네. 초등학교 5학년. 저의 아들 2호 미니. 네. 오늘 생일인데 네. 생일 축하한다고
0: 축하해요,
1: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고요. 네. 네. BTS의 봄날이란 노래. The Spring.
0: 아니.
1: Spring Days.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아들 1호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BTS의 Body to Body. 네.
0: BTS 노래들을 우리 1호, 2호들이 다 좋아하네요.
1: 사실 그 엄마가 BTS의 광팬이어서.
0: 아, 진짜요?
1: 네, 그 영향이 아닌가.
0: 혹시 그럼 아미세요, 언니도? 그거 잘 모르시죠?
1: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왠지 네. 모르실 것 같았어요.
1: 만약에 아미여서 그 이른바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네,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출했다. 네, 그럼 제가 가만히 여기까지입니다.
0: 굉장히 잘 참으셨어요,
1: 네,
0: 순간.
1: 예, 예. 예.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 예.
0: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세 곡 중에
1: 네.
0: 먼저 첫 곡으로 우리 2호 미니 오늘 생일 맞아서
1: 네.
0: 예, 생일 축하 인사 겸
1: 아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미니가 좋아하는 곡으로 첫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방탄소년단 봄날 듣고 올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자, 오늘 3, 4부 순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방송인 노기화한 씨와 함께 아빠의 여름방학 만나보고 있습니다.
5: 네, 게스트 이름은 그렇게 조금 더듬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예, 제 이름이잖아요. 노기환. 네, 정확하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4: 죄송합니다.
5: 예. 예. 네. 아우, 속이 시원하네요.
4: 노기환 씨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5: 원래 이렇게 잘 안 씹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4: 배고파.
5: 예.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4: 들리셨어요?
5: 예.
4: 아니, 채팅창에 세상에 네. 아, 이모부 우리 이모부 백점 왔어요. 아, 너무
5: 서울에서
4: 귀엽게
5: 조카가 좀. 왔는데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6살 여자 조카. 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오전에 제가 만 원씩 줬거든요. 네, 그 영향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4: 한 말씀 해주시죠.
5: 역시 자본주의 네. 사회죠.
4: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예, 우리 이모부 댁에서 재미난 시간 보내고 예, 놀다 가세요. 행복둥이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급식의 위대함을 느끼는 중이에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일명 이제 돌밥이라고 하잖아요.
5: 예.
4: 돌밥, 돌밥인 하루입니다. 새끼를 다 차려주니까 반찬 뭐 해주지? 아직 방학이 일주일도 안 됐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계약 네. 어서 와라. 우리 일단 행복둥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또 힘이 필요합니다.
5: 네, 축하합니다.
4: 예, 주소 성함 네. 주시고요.
5: 돌밥 돌밥하니까 뭐 약간 좀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그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 보면 그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군량을 걱정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사들을 먹여야 하는데 끼니라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럼 끝없이 이어지는 거다. 아침을 먹이면 저녁엔 뭘 어떤 걸 군량으로 먹여야 하냐. 그런 어떤 장군의 고뇌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이 방학을 잘 우리가 돌밥을 잘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 굉장히 네. 역사 깊은 곳까지 갔다가 이제 일상생활로
5: 그렇습니다.
4: 네, 돌아오는
5: 신에게는 아직도 라면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4: 자, 어지러질님께서
5: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4: 네, 매우 중요하죠. 어지러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2명?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1명의 자녀 아빠로서 이야기한다면 언제나
5: 네.
4: 같은 아버님으로서
5: 네네.
4: 언제나 아이들 엄마에게 잘하면 된다.
5: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냥 집안의 분위기가 화목하면 그 형제들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으면 네. 저절로 아이들도 더 밝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4: 네.
5: 네. 여기까지입니다.
4: 아니 이게 근데...
5: 그런 면에서 아내에게 참 미안한 게 많습니다. 네. 오늘 땀이 많이 나네요.
4: 따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니께는. 예. 자, 그리고 아니 오늘따라 우리
5: 네.
4: 기환 씨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는데 좀 힘이 빠져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5: 아, 그렇지 않아요. 비가 네. 와갖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날씨에 은근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4: 굉장히 감성이 충만하신
5: 그렇습니다.
4: 분이기 때문에.
5: 그래서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톤이 낮아진 아하. 겁니다.
4: 다시 올려주십시오.
5: 아, 오늘 근데 날씨가 네. 많이 허니허니 하거든요.
4: 그래도 올려주십시오. 네,
5: 허니허니 아시죠?

0: 네, 허니 꿀이죠, 꿀. 날씨가 꿿�꿀하다는 거죠. 네. 허니 허니. 아, 이런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예, 자 지금 토크가 어디를 틀지 감이 안 잡힌다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빠르게 또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제가 이제 우리 노기현 씨 인별그램을 보면
0: 네.
1: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되게 좀 자주 나들이도 가시고
0: 네.
1: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0: 좀 미안해서 이렇게 그러는 거죠. 예.
1: 어떤 면이 약간 오늘 저희
0: 저
1: 죄송한데요. 저희
0: 예.
1: 집 오늘 특집이에요. 여름방학 예. 특집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방학을 보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끔 만든 코너인데
0: 네.
1: 사과 방송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면
0: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평상시에 미안한 게 많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어떻게 잘하는 아빠의 그 어떤 포지션에서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1: 아니,
0: 찔립니다.
1: 아니 오빠 제가 지금 인별그램에서 예. 이랬다고 제가 많이 꾸며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더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1: 아 지금 또 우리 예. 조카들과 1호 네. 2호까지 또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아마 조금 우리 또 정직한 아버님으로서
0: 네.
1: 많이 중압감을 살짝 느끼신 것 같습니다.
0: 난 주말에는 좀 이제 아이들도 밖에 나가길 원하고
1: 네. 아 원하고
0: 예 그래서 좀 마지못해 끌려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1: 네.
0: 우리 강원도는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조금만 나가면 아주 훌륭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1: 네.
0: 네, 그러면 조금 얼굴도 타고 괜찮습니다.
1: 그래서 다녀오신 어떤 좋은 스팟이나 장소나
0: 네.
1: 또 아이들 좋아하는 여름방학 메뉴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고민이신
0: 네.
1: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사전에 좀 여쭤봤었어요.
0: 얼마 전에 강릉 사천 해변을 다녀왔는데
1: 네.
0: 거기에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은 그런 해변이 있습니다. 네, 바위가 많아서
1: 네.
0: 그 생물이 많아요.
1: 어.
0: 네, 물고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1: 가까이서 볼 수 있고
0: 군소라는 네. 거 아세요 혹시?
1: 군소?
0: 군소.
1: 네.
0: 군소라고 이제 바다 달팽이 같은 게 있는데
1: 오, 예?
0: 네. 저희 아들 1호가 뭘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못 잡았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께서
1: 네.
0: 불쌍해 보였는지
1: 네,
0: 네. 그거를 주셨대요.
1: 오호.
0: 아, 그래갖고 이제 다시 풀어주긴 했는데
1: 네.
0: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거 잡으면서 관찰도 하고
1: 네. 사천에?
0: 사천 해변에.
1: 사천 해변.
0: 네, 근데 거기가 조금 그런 어떤 포인트로 소문이 났는지 아이들이
1: 좀 많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깊어지는 데도 없고
1: 네.
0: 정말 아주 안전하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이 바다 생물도 네.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그런 포인트로 소문이 났는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1: 아.
0: 예, 그래서 좀 서둘러서 가야 주차도 좀 편하고
1: 네.
0: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천
0: 해변 추천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아, 네. 우리 어지러질님 댁은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1명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시는 댁이군요. 아이들한테 우리 어지러질님이 스트레스를 50을 받는다면
0: 네.
1: 아내분은 100. 150, 200인 것 같다. 그 방학이 얼른 끝나라. 우리 아내분께 잘하자.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0: 애처가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훌륭하십니다.
1: 그러게요.
0: 예. 예.
1: 자 그리고 지금 일단 허니허니는 좀 식상했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이게 식상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조금 지나서 또 생각하면 참 재밌네. 네.
1: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한 열흘 있다 갑자기
0: 아니죠. 밤에.
1: 아, 밤에.
0: 밤에 달빛이 실버 실버할 때. 달빛이 은은할 때.
1: 저런.
0: 네, 달빛이 실버 실버할 때 생각하면 낮에는 날씨가 허니허니 하더니 달빛이 이제 실버 실버하구나. 이런 어떤 빵빵 터집니다. 브레드 브레드 터지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0: 와 어떻게 저렇게 아느냐. 미안합니다 진짜.
1: 아니.
0: 예 예.
1: 희한하네. 오늘
0: 네.
1: 이상합니다.
0: 네.
1: 날씨 탓인가?
0: 예.
1: 자, 그리고 허니허니에 이어서
0: 네.
1: 돼지 나오겠네라고 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0: 그럼 무슨 뜻이죠?
1: 날씨가 꿀꿀해서.
0: 그렇군요. 참신하네요. 날씨가 꿀꿀하니까 돼지 나오겠네. 괜찮네요. 예.
1: 이런 또.
0: 예. 좋은데요.
1: 약간 이제 이런 또 코드가 좀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우의 여신님과
0: 선물 드리면 안 됩니까?
1: 여우의 여신님 주소서감 주세요. 또 우리 게스트분이 또 선물을 원하시면 바로 가야죠 또.
0: 참신했습니다.
1: 예. 네, 돼지 나오겠네. 자, 우리 여신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냥 아무 얘기 주시면 그냥 선물이 갑니다. 예. 우리 같이 또 아재개그에 같이 또 호응해 주시고 하신다면 오늘 또 풍성한 4부 순서가

0: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 10분씩 나눠서 다시 들어야 되겠다.
1: 예.
0: 잠시 쉬었다가 이런 또 타이밍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문자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우리 아까 방탄소년단 노래 들었으니까 네. 우리 조카, 아까 우리 이모부 최고했던 우리 조카의 신청곡을 미리 받은 신청곡을 좀 같이 듣고 올까요?
1: 소문의 낙원.
0: 네.
1: 네. 요새 빅히트 곡이죠?
0: 조금 지났어요.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소설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대중음악에서 소문이란 단어를 쓰는 대중가요가 있나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
0: 가사를 들어보면 진짜 소설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악뮤가 직접 쓴 건가요?
0: 이찬혁 씨가.
1: 네.
0: 들어볼까요? 우리 조카분. 네, 우리 조카.
1: 저는 악뮤 음악은 그 라면 나오는 거 있죠.
0: 라면인 건가?
1: 예예. 예. 거기까지 압니다.
0: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래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우리 조카 반가워요.

0: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정 집사님께서 마트에서 장 보고 왔는데요. 노기환님 아재 개그에 혼자 낄낄거려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1: 낄낄낄 거리셨으면 이제 전문용으로 트리플낄. 지금 낄낄거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블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냥 코멘트 해드린 거예요. 예. 뭐 또 귀한 시간 내서 문자 네.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언급을 해드.

0: 그리고 그래야 네. 예, 그게 공감이고 또 상호소통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역시 훌륭한 우리 방송인 노기환 씨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방학 때도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데

0: 아주 눈에 띄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 역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0: 그렇죠. 네,
1: 언니가 조금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혹시
0: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1: 자, 그리고 질문이 몇 가지 좀 왔는데 잠시 후에 마지막에 이 질문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71번님 중2, 초4 두 아들 해주려고 떡볶이 재료 사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0: 아직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중2, 초4면.
1: 그렇네요. 네. 아재 개그 허니허니와 실버실버 브레드브레드 너무 재밌어서 지금 주차장에서.
0: 좋아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빵빵 터지십니다. 더블 브레드로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여러분 이제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거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밥을 먹는 이런 관계에서는.
0: 일상적으로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죠. 예.
1: 그럼 제가 들었던 그간에 들었던.
0: 그거는 이제 다른 분이 하셨겠죠. 춘천에 가신 분. 예.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또 절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일상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1: 아니 그분은 진짜 거의 안 하시죠.
0: 네.
1: 어쨌든 3071번님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 진짜 브레드 터질 듯하다.
0: 그렇습니다. 예.
1: 3071번님께도 선물 갑니다. 아, 또 우리 자녀분들 떡볶이 간식 재료 사서 또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3071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자녀의 연령대가 비슷한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1학년 정도 아재 개그를 의외로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려고 같이 누웠을 때 아재 개그 배틀 같은 거 하는 적도 있고요.
1: 진짜요? 네. 우리 그럼 1호, 2호가 가끔 하는 뭐 제일 생각나시는 지금
0: 뭐 좀 전에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일본 사람. 뭐 이런 거. 예, 예.
1: 아, 이거 좀 재밌다. 이거 좀 신박했다.
0: 네.
1: 예. 자꾸 이 우리 1호가 한 아재 개그.
0: 땅 파는 사람들이 많은 사는 나라는 케냐? 뭐 이런 거.
1: 약간 또 이제 해외를 좋아하는구나 우리로는
0: 지리를 좋아해요.
1: 네.
0: 고장난 거를 잘 고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1: 수리남.
0: 수리남.
1: 네, 약간 이제 또 그 결이 보이니까 네, 정답이 네. 보입니다.
0: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사는 나라는
1: 뭐죠?
0: 베트남.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막.
1: 일단 영어도 잘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제 얘기는 소통이 잔소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이들과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이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 훨씬 더 친하게 될 수 있다.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이 훨씬 더 바빠요. 어른들보다. 예, 얘기할 맞아.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아재 개그로 윤활유가 돼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럼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밀고 있는 거죠.
1: 좋습니다.
0: 네. 네.
1: 어머 세상에 조금 전에 떡볶이 해주신다는 그 문자 네네. 보내주신 분 계셨잖아요. 전 당연히 어머님이라고 이것도 이런 편견도 버려야 됩니다. 아버님이시라고.
0: 아 훌륭하시네요.
1: 우리 노기현 씨도 이렇게 네. 아이들에게 간식 많이 해주시나요? 집에서 직접?
0: 간식보다는 그냥 아주 가끔 네, 찌개도 좀 끓이고요.
1: 오호. 어떤 네. 것 좀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아이들이 아빠가 이거 해주면 진짜 아이들이 막 좋아한다.
0: 그런 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볶음밥 같은 거 좀 해주고 그럼 이제 물어보거든요.
1: 네.
0: 아, 맛있니? 그러면 그렇게 막 영혼이 약간 없는.
1: 아 그래도 예. 대답하는 게 어딥니까? 우리 친구들. 긍정적인 대답.
0: 대답 안 하면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1: 아, 저런.
0: 예.
1: 아 대답해? 역시 아버님이셔서 예. 아까 아버님이셔서 이 우리 기환 씨의 개그에 반응을 하셨던 게 아닐까.
0: 네. 훌륭하십니다.
1: 예, 이런 예. 이야기 또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0: 네.
1: 그러면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0: 네.
1: 요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분이 좀 계셨어요.
0: 아 책이요?
1: 네. 어떤 좀 이제 그 방향을 좀 잡아드리자면
0: 네.
1: 지금 채팅창에 아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어떤 결의 책인지
0: 제가 무슨 책을 추천할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1: 예. 또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잖아요.
0: 읽으면 까먹습니다.
1: 제가
0: 곧장.
1: 그 채팅창 잔잔한 감동과
0: 네.
1: 동기부여가 되고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는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
0: 동기부여가 돼 네. 그런 건 자기계발서 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기계발서는 네. 거의 읽지 않아가지고
1: 네.
0: 잘 모르겠는데 잔잔한 감동.
1: 네.
0: 네. 그리고
1: 일단 들고 다니면서 책 좀 읽네 약간 이런 느낌.
0: 글쎄요. 책이라는 건 근데 좀 들고 다니면 다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떤 책이든. 근데 잔잔한 감동이 있으려면 예 시집 같은 거 읽으면

0: 것 같다는 그런 이해.
1: 굉장히 아니, 오늘 약간
2: 아니 질문이 예. 너무 어렵습니다. 예.
1: 그러면 예. 그러면 광고를 듣고 와서 예.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 아니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예. 마무리할 시간인데 그럼 최근에 이제 우리 규현 씨가 재밌게 읽고 계신 책이라던가
0: 네.
1: 혹은 우리 1호, 2호 우리 네네. 아이들에게 요건 방학 동안에 한번 읽자라고 아.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 있다면 광고 네. 나가는 동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0: 알겠습니다.
1: 매끄럽게 소개를 아, 예. 해드리도록
0: 알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자, 그러면 우리가 도서 추천을 저희가 조금 이제 범위를 좀 좁혀봤습니다. 오늘 또 여름방학 특집이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읽으면 좋을 책,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권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이런 책이 있다면.
2: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전집을 많이 사주셨어요. 집에서. 그래갖고 뭐 세계 명작 50선 막 있고 50권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고전이라고 부르는 소설 작품들을 청소년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쓴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게 참 제 어렸을 때의 소중한 추억이고, 인문학적 어떤 상상력에 지금까지도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소설들, 이른바 고전이라고 하는 걸 청소년용으로 푼 거.
1: 그렇죠.
2: 네, 그때 이제 기억나는 작품들이 뭐 81간의 세계 일주라든가, 아니면 뭐 로빈슨 크루소,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스토리도 재미있는데 그 안에 인생과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명작을 좀 쉽게 풀었던 거.
1: 청소년들이
2: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으면 데미안 같은 소설 읽으면 참 좋죠.
1: 이 정도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 마무리하라면서요. 왜 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십니까?
1: 아니
2: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예.
1: 죄송합니다. 저희 시선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2: 많이 미흡했습니다.
1: 3071번님께서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대요. 차에서 못 내리고 있는데 저랑 결이 잘 맞으시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아까 그 우리 빵빵에 터지신
2: 고맙습니다.
1: 네, 3071번님. 메탈키드님 약간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비공식 노기환 팬클럽 회장이다. 스스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2: 태백에 사시는 애청자분이시죠. 저의 오랜 팬이시고요. 고맙습니다.
1: 오랜만에 방송 나오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노기환 만세.
2: 고맙습니다. 왠지 약간 그 만수무강해라 이런 뉘앙스여서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또 이제 약간 내향적이신 우리 청취자분들 저처럼 해서는

0: 3, 4부 정신 살짝 혼미했다 이제. 너무 즐거웠지만
1: 차분하게 했는데요 제가 얘기도
0: 예. 뭐 이제 여러 의견들이 같이 올라왔다.
1: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저도 참 네, 네. 저 이제 월요일에 항상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우리 노기환 씨와 함께 또 아이들 방학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또 추천 도서까지 알차게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색다른 시간을 가져서 저는 좋았는데.
1: 네.
0: 우리 규환 씨는?
1: 아 저는 뭐 올 때마다 늘 즐겁고요. 또 스리 씨가 워낙 그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늘 충만한 마음으로 오. 집에 귀가합니다.
0: 네. 오늘 또 우리 2호의 생일이니까
1: 네네. 네,
0: 또 행복한 저녁을 보내시겠습니다.
1: 뭐 그래야죠. 예.
0: 아 그럼요. 이게 그래야죠. 예. 예. 자 마지막 곡은
1: 네.
0: 우리
1: 저희 신청곡입니다.
0: 네 소개해 주세요.
1: 저하고 동갑인 뮤지션이죠. 아 왜 웃으세요? 아 진짜 저랑 동갑이에요. 아, 한 살 많은가? 예, 하여간 JYP의 JYP의 예전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스윙 베이비 준비했습니다.
0: 스윙 베이비 이 노래 좋아하세요?
1: 신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스윙 재즈에 기반한 음악이잖아요. 그 약간 빅밴드 같은 사운드가 있어서 그 사운드가 주는 특히 브라스가 주는 그 경쾌함, 에이. 흥겨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음악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킬리만자로.
1: 트로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트로트나 조용필 형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0: 그리고 조금 신선한 선곡으로 오늘
1: 아니 뭐 네. 몇십 년 전 음악인데 뭘 또 신선합니까
0: 그러니까
1: 너무 네. 저를 트로트 이쪽으로만 보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0: 아, 벌써 노래 틀어놓고
1: 끝날다가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까
0: 노래 틀어놓고 한 2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네. 같이 들으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1: 예. 예. 이제 가겠습니다.
0: 아, 지금 다들 또 나와달라고 우리 규환 씨 너무 즐거웠다
1: 아유,
0: 이런
1: 고맙습니다.
0: 이야기들을 또 많이 주셔서
1: 네.
0: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즐거워해 주셔서
1: 고맙습니다.
0: 다행이고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자주 오겠습니다
0: 조만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네 전 노기환이었고요
0: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안녕
0: 손 흔들어 주실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

0: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마을
2: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관계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 길고 긴 웨이팅은 퍼포먼스 아트 아티스트 프레젠트를 직관하기 위한 것. 이 작품은 미술관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줄을 선 기록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퍼포먼스 아트의 할머니로 불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매일 7시간씩 총 736시간 30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공연 내내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꼬박 의자에 앉은 채 그녀는 자기 앞에 앉는 관객 한 사람씩과만 눈을 마주합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음으로만 작품을 보여줍니다.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냥 버티며 있기엔 이 여름이 너무 과하게 덥습니다. 21세기의 유명 퍼포먼스 작품이 말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자기 앞에 사람이든 계절이든 삶이든 오래 시선을 맞추며 온전히 수용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The Moody Blues, Sitting at the Wheel 들었습니다. 여기서 wheel은 아마 스티어링 wheel일 겁니다. 스티어링 wheel.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 예. 걔의 정식 명칭이 스티어링 wheel이거든요. 예. 뭐 운전대에 앉아 뭐 이런 뜻 정도 되겠습니다. Sitting at the Wheel. The Moody Blues. 습도가 90%입니다. 여기가 물속인가 싶어요. 와우. 시원하게 좋네요. 음악 얘기하는 거죠? 뒤에 시원하게 좋다는 얘긴. 김주원 씨. 습도가 90%나 돼요? 와우. 야. 자, 배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 제약.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에리자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사각한. I feel for you 들었습니다. 리듬이 아주 대단하죠. 예. 녹음도 아주 잘 됐고요. 이 프로듀서가 아리프 마르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프린스 작품이고요. 샤카칸, I feel for you. 29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가철이 이건 휴가철인 모양인데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5333번, 여수 금오도로 캠핑 왔는데 아, 여긴 좀 시원해요. 아무튼 섬이니까 그렇겠죠. 예. 사진도 보내셨네. 김미경 씨는 휴가 왔다가 간사이 공항에서 백캠 듣는데 와, 진짜로 기분이 다른데요. 오. 또 오사카 쪽의 대표 공항 아니에요? 간사이 공항.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예. 2660번으로도 와, 휴가 첫날 여유가 있어서일까요? 공원 산책길에서 돈을 주었어요. 잠깐 고민 끝에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카드나 핸드폰 결제가 많은 요즘 아무래도 현금을 떨어뜨린 건 노인분이 아니실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잘하셨습니다. 예. 야, 이분은 5652번 주말에 집에서 가까운 제주 이호태우 해변을 갔는데요. 사진은 평화롭지만 아주 많이 더웠어요. 멀리 보이는 흰 불빛은 오징어잡이 배의 조명입니다.

입니다. 오, 야 사진 아주 멋진데요. 오, 잘 찍으셨네요. 5652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6318번으로는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는데요. 1구 이어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하루. 와, 백캠 들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유,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 자, 청해 주신 음악. Daryl Hall and John Oates. She's gone.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장마가 지나가니까 극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경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창원과 진주 등 남부지방 16개 시군에는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을 정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습하고 기온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있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름이었다. 그것도 흠뻑 반해버릴 만큼 멋진 여름.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태양은 지글지글 살갗을 태웠다. 내 등가죽은 세 번 벗어지고 이젠 완전히 새까매져 있었다. 귀 뒤까지 새까맸다. 마지막 일을 하는 날 아침, 티셔츠와 반바지, 테니스화에 선글라스를 끼고서 라이트 밴을 타고 내게 마지막이 될 정원으로 향했다. 차 라디오가 망가져 집에서 가져온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로큰롤을 들으며 운전했다. 크리던스나 그랜드 펑크였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여름의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안자이 미즈 마루의 경쾌하고 청량한 일러스트를 곁들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후의 마지막 잔디는 아주 오래된 소설답게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어떤 청년의 모습을 그려 보인다. 그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 위해 한여름 아르바이트를 한다. 맡은 일은 잔디 깎기.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알바할 이유가 없어져 그는 더 이상 잔디를 깎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일주일만 더 나오면 안 될까? 아이, 그래 준다면 특별 보너스를 주지.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세상이라니. 좋아요. 당장에 딱히 이렇다 할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 자체가 싫지 않아서 그는 흔쾌히 수락한다. 정원에는 대부분 잔디가 길게 자라 있었다. 마치 풀숲 같다. 잔디가 길면 길수록 보람이 있었다. 일이 끝나면 정원의 인상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이건 정말 멋진 느낌이다. 마치 두툼한 구름이 싹 걷히고 햇빛이 일대를 가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 철수는 오늘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음악을 듣던 시대의 청춘들이 보낸 여름을 눈앞에 그려본다. 그때도 태양은 지글지글 타올랐고 여름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다. 그때도 청춘 남녀는 둘이서 어딘가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고 혼자 있을 때는 음악을 들었다. 그때의 청춘들도 행복한 것 같기도 했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졌는데도 청년은 공들여 잔디를 깎았고 그 후로 다시는 한 번도 잔디를 깎지 않았다. 멀리 멀리 가는 게 좋았다. 먼 곳의 정원에서 먼 곳에 잔디를 깎는 게 좋았다 하던 청년. 그는 그때처럼 아직도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할까?

진짜 오랜만에 들었죠. 인사이드 루킹 아웃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요거 짧게는 보내드린 적 한 두어 번이 있는데 풀타임으로 오랜만에 와 전곡을 다 보내드렸네. 예. 음악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이땐 저도 청춘이었으니까 이 음악 리얼타임으로 들을 땐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인사이드 루킹 아웃 그리고 또 1972년에 만 19세 때 알바했던 생각도 나고요. 예. 자, 6시 45분 46분 막 지났습니다. 394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Fastball The Way. Available only at the exit. Loaded. There's no other. Okay.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1398번으로 청해 주신 키인의 밴드 앤 레이.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만 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벨르가든 메르미 들었습니다. 이시정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백설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0: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문자가 왔는데요.
1: 네.
0: 1905번으로.
1: 네.
0: 아, 배철수 형님, 지난주에 김세윤 작가님이 모더레이터로 나오는 영화 호프의 지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1: 네. 네.
0: 김세윤 작가님께 고생하셨다고, 예.
1: 네.
0: 전달해 드렸고요.
1: 고맙습니다.
0: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뭐예요?
1: 네.
0: 왜 호프의 지비 행사인데
1: 네.
0: 김세윤 작가가 나온 건 뭐 이해가 돼요?
1: 네, 저는 진행하러 갔습니다.
0: 근데 황동혁 감독, 이정재 배우, 정호연 배우 이렇게 나오는 네. 이게 뭐야?
1: 호프의 정호연 배우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의 감독님과 주연 배우가 와서
0: 아, 네. 요새는 이런 식으로도 합니까?
1: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정호연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한 동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와 호프의 관객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함께 나오는 거죠.
0: 네. 이 좀 웃기네. 웃기긴 웃긴다. 네. 아, 이거 홍보의 한 수단이죠, 이러니까.
1: 그렇죠. 그 정호연 배우가 이번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배우 데뷔작이었고
0: 네.
1: 호프는 영화 데뷔작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찍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의 처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 영화에 나오는 너를 봤는데 잘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영화 얘기하는 거였어요.
0: 황동혁 감독하고 이정재 씨가 그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
1: 네네네. 거군요?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0: 재밌게 나름. 봤대요, 둘이?
1: 네.
0: 네. 여기서 재밌게 봤다고 그러지 이번 영화는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좀 많은데요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리고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과 또 연기하는 사람도 입장에서
0: 이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네
1: 예, 좀 재밌더라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총기 액션 같은 걸 많이 또 해봤기 때문에 정호연 배우가 영화에서 들었던 그 총의 무게 같은 게 또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연기 얘기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0: 아니 저는 사실 저 호프에 이제 나홍진 감독하고
1: 네.
0: 정호연 배우가 출연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호프의 이 후기들 뭐 얘기들 기사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1: 네.
0: 근데 이 저 정호연 씨 그 연기가
1: 네.
0: 대사가 좀 어색하다 뭐 이런 어색하고 네. 유치하다는 그런 평들이 있던데
1: 그거는 감독의 의도라고
0: 의도죠 확실히
1: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0: 왜냐하면
1: 구어체도 아닌 문어체도 아닌 대사를 일부러 썼다.
0: 제가 그날 정호연 씨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1: 네.
0: 아, 이 발음도 정확하고
1: 네.
0: 그렇게 유치하고 이상하게 대사를 칠 배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1: 근데 저는 호프의 그 대사 톤을 되게 좋아해요.
0: 아, 좋아해요?
1: 네.

0: 부어체도 아닌 문어체도 아닌 그 이상한 대사 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암프코프는 지금
0: 쾌감이 있습니다.
1: 300만 돌파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이제는 특히 올 여름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좀 공개가 돼요.
1: 네네.
0: 이제 호프가 지금 먼저 공개가 됐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하고
1: 스파이더맨.
0: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영화가 개봉을 하죠.
1: 놀란 감독의
0: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1: 크리스토퍼 놀란.
0: 네. 이게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항상 이렇게 좀 짝꿍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그린 게 일리아스.
1: 네.
0: 트로이 전쟁 끝내고 집에 오는 이야기를 그린 게 오디세이야.
1: 네.
0: 네. 아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그 앞에 해당하는 일리아스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2004년에 트로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1: 그거 재미나게 봤는데.
0: 네. 그 트로이라는 영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트로이에 나레이터가 있어요. 그 영화에. 그러니까 그 영화 속 이야기의 화자.
1: 네.
0: 그 화자가 누구냐면 오디세우스였습니다.
1: 오.
0: 네. 바로 그 트로이라는 영화의 화자로 등장했던 오디세우스가 이번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1: 그게 맷 데이먼이죠?
0: 네.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2004년 트로이를 만들 당시에 유력한 감독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원래 거론이 됐었대요.
1: 아, 트로이라는 영화에도?
0: 네. 그래서 어쩌면 그때 트로이를 놀란이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연출을 하지 않았고
1: 네네.
0: 이제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일리아스의 그 뒤에 해당하는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영화로 옮기게 됩니다.
1: 결국 집에 오는 얘기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1: 누가 그렇게 써놨던데 맷 데이먼이 네. 집에 가는 얘기라고.
0: 맷 데이먼은 지금까지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맷 데이먼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를 해왔고 본인도 고군분투를 했거든요.
1: 네네.
0: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결국 맷 데이먼 집에 가는 얘기였고요.
1: 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0: 마션에서도 결국 맷 데이먼 집에 가는
1: 얘기. 화성에서 집에 가는 얘기.
0: 사실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도 집에 가고 싶어하는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 영화였어요.
1: 아, 그러네.
0: 네. 그래서 약간 맷 데이먼은 계속해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집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1: 근데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0: 그죠.
1: 동료들을 사지에 빠뜨리고 막.
0: 네. 아유. 그래서 늘 그렇게 집으로 가거나 가고 싶어하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역사상 집으로 돌아가기에 정말 가장 큰 모험과 고난을 겪은 주인공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1: 이번 제작비도 네. 엄청나게 들었다면요.
0: 근데 이게 2억 5천만 달러인가의 제작비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북미권은.
1: 네네.
0: 개봉 열흘 만에 손익분기를 넘었다고.
1: 아 그래요?
0: 네. 개봉 열흘 만에 제작비를 이미 회수했을 만큼 이미 미국에서는 크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는 돈은 다 이제 덤으로.
1: 덤으로.
0: 네. 이제 수익이
1: 그럼 우리도 아 호프는 미국에서 언제 개봉합니까?
0: 9월에 개봉합니다.
1: 9월.
0: 네. 그래서 아마 호프는 어쩌면 한국과는 반응이 좀 다르게 북미권에서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예상을 또 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얘기를 궁금해하실 텐데 오디세이가 이게 궁금해하기에는
1: 줄거리 뻔하잖아요, 이거.
0: 그죠. 그러니까 이게
1: 집에 가는 얘기인데 뭐.
0: 영화로 설명을 드리면 2004년 브래드 피트가 나온 트로이의 속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 네.
0: 그 두 편의 영화가 영화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이야기상으로 보면 이제 시점이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라는 지략으로
1: 네. 네.
0: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이제 끝내게 되잖아요. 전쟁을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기까지 이제 10년이 걸렸다는 게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1: 네.
0: 그 10년의 여정에는 뭐 온갖 고난과 이게 또 신화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 거인도 만나고 뭐 네. 바다에서도 고생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0: 어디 또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칼립소라는 그 캐릭터한테서는 약간의 또 기억을 잃은 채
1: 네,
0: 그 섬에 오래 또 머물게 되는데 그 순간은 약간 영화 보는데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를 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1: 아하.
0: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맷 데이먼이 또 잠깐 영화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10년에 걸친 긴 여정을 2시간 52분이라는 상영 시간에 압축을 한 게 이번 오디세이라는

0: 작품이고요.
1: 네.
0: 아, 논란은 논란이더라고요.
1: 네. 놀랐어요? 영화 보고?
0: 아, 이게 우리 뭐랄까요? 그냥 제가 계속 보면서 이거 배철수 음악 캠프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니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요 하는 느낌이 좀 드는 이야기였고요. 아. 무엇보다 이게 확실히 시각적인 쾌감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항상 IMAX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영화 전체 100% IMAX로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1: 아, 처음이에요, 이번에?
0: 이게 왜냐면 IMAX 카메라의 한계가 뭐냐면 일단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그 가령 덩케르크 같은 영화를 보시면
1: 네.
0: 덩케르크를 IMAX 상영관에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장면은 화면에 위아래가 꽉 차는데 어떤 순간은 갑자기 위아래가 잘려서 또 화면이 나와요. 특히 그 배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1: 네.
0: 배 위에 IMAX 카메라를 싣고 촬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배에서 장면들은 대부분 IMAX 카메라가 아닌 걸로 촬영했다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놀란 감독의 지금까지 영화는 IMAX 중요 장면은 IMAX 장면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분량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1: 네.
0: 그 사이에 이제 IMAX도 카메라를 또 개조하고 개발하고 소음도 줄이고 소음이 그 배우들에 의하면 자기 코앞에서 믹서기를 돌리는 수준의 소음이 원래 낮대요. 아, IMAX 카메라가.
1: 무지하게 크군요. 소리가. 네,
0: 그래서 그러한 좀 문제들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서 이번에는 100% 2시간 52분 내내 IMAX 카메라로만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IMAX 관에서
1: 그래야 되겠는데 진짜.
0: 보아야 제대로
1: 보는
0: 그
1: 거죠.
0: 촬영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관에서 보면 사실 위아래가 잘린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니 IMAX 영화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0: 이렇게 열심히 예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 IMAX 관 중에서도 위아래 사이즈가 충분히 확보된 IMAX 관은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1: 그러네.
0: 지금 또 이미 또 치열한 예매 전쟁이
1: 거기서 보기는 네. 또 어렵네.
0: 트로이 전쟁만큼 치열한 예매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 그러네.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이번에도 역시 음악은 루드빅 고란손, 뭐 루드빅 고란손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네.
0: 그 중에 Let's Go Home. 네. 그야말로 오디세우스의 마음이죠.
1: Let's Go
0: Home이라는 네. 스코어를 먼저 준비했어요.
1: 자, 집으로 가자.
0: 네.
1: Let's Go Home. 네. 듣겠습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중에서 Let's Go Home 들었습니다.
1: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좀 생각난 놀란 감독의 전작은 저는 오펜하이머였어요.
0: 오펜하이머.
1: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쩌면 여정만을 보면 오디세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겪는 모험과 고난 등등 이야기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터스텔라가 놀란 감독이 이미 한번 오디세이를 우주에서 찍어본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은 사실 있어요. 인터스텔라도 결국 긴 여정과 고난과 모험을 지나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주인공의 마음속, 그런 주인공의 마음속에 가장 큰 핵심적인 테마가 무엇일까는 오펜하이머를 저는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오펜하이머가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해서 더 큰 파멸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 네. 이야기가 오펜하이머의 핵심인데 오디세우스 역시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라는 작전을 통해서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을 끝낸 전쟁 영웅이지만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트로이 목마라는 작전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지탱해온 문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 씨앗을 내가 뿌린 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제우스의 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영화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0: 네네.
1: 그게 뭐냐면 낯선 타인에게 관대하라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문명의 룰 같은 거죠. 신께서 변장하고 온 것일 수 있으니 낯선 자들이 오면 환대하고 잘해줘라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좀 룰이었는데 그 룰 때문에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쩌 문명의 토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죄책감이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펜하이머의 마음과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많이 닮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시각적인 쾌감 말고도 그런 정서적인 깊이까지 느껴지는 아주 멋진 영화였습니다.
0: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흥행하고 있고
1: 네. 네.
0: 우리나라는 다음 주 개봉
1: 네.
0: 영화 오디세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예매권 드려야 돼요.
0: 예매권이요?
1: 네. 영화 오디세이 예매권을 배철수 네. 음악 캠프에서 드리는데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0: 모바일 예매권.
1: 네.
0: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드릴 거예요.
1: 네.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0: 네.
1: 어떤 전쟁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일까요?
0: 네.
1: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0: 너무 쉬운데.
1: 네.
0: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1: 땡땡땡의 목마라는 말로 유명한
0: 어허.
1: 그리고 땡땡땡 전쟁의 그 땡땡땡은 뭘까요?
0: 힌트까지 주시는 거예요?
1: 네. 이야. 2004년에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도 했던 그 전쟁의 이름은 뭘까요?
0: 아, 자, 아쉽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네. 길게 보내면 100원인데 길게 보내면 오답일 거예요. 자,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모바일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음악 들으면 마치죠.
1: 사운드 트랙 마지막 트랙이고요.
0: 네,
1: When I'm Home. 그러니까 아까 들려드린 게 Let's Go Home이었잖아요. 네, When I'm Home 이라는 곡인데 제임스 블레이크와 트래비스 스캇이 함께한 멋진 곡입니다. 네.
0: 자, 영화 오디세이.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현의 영화음악 고맙습니다. 오늘도.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0: 휴학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폭염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시작인데요. 남부지방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 동부와 영남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야외활동을 오래 하면 온열질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오후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휴가지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라디오헤드의 키데이 앨범에서 이디어테크 들었습니다. 332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뒤늦게 읽었습니다. 배순탁 작가님 글이 기고된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 인간선언 책. 와, 아저씨는 읽어보셨나요? 글이 진짜 좋더라고요. 전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려고요. 오, 와우. 지금 3329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은 두고두고 읽을 만한 부류의 명작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어떡하죠? 저도 또 읽어야 돼요? 계획이 없는데 또 읽을. 고맙습니다. 예, 배순탁 작가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부산에서도 도서전을 해요? 오, 3329번으로 청해 주신 Radiohead 키데이 앨범에서 이디어텍 들었습니다. 자, 7시 36분 37분 막 지났습니다. 287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혹시 여기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맞나요? 90년대 초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처음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알게 됐는데 와, 지금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 그러면 지금 35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방송을? 그런 거죠? 어이구, 반갑습니다. 예. 종종 오세요. 진세은 씨는 내일 신혼여행 가신다는데요. 아저씨, 저는 내일 시드니로 신혼여행 갑니다. 시드니는 20도라는데, 와,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대구에서 갈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아, 대구에 계시군요. 하긴 지금 저 시드니는 겨울이니까요. 오, 근데 겨울인데 뭐 우리처럼 추운 게 아니고 20도 정도니까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예. 아, 시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호주에서는 백캠 듣기 괜찮거든요. 시간 나면은 예, 백캠 들으시고 신청곡도 남기시고요. 예.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리고요. 자, 1934번으로 청해 주신 앨런 워커, 사브리나 카펀터하고 파르코가 함께합니다. On my way.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앨런 워커 On My Way였고요. 자, 7시 45분 54초 막 지났습니다. 0723번으로 청해 주신 해리 스타일스 Falling.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0: 스페셜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727번으로 부산 락 페스티벌의 송골매와 함께 출연하는 메가데스 곡 신청합니다. 메가데스가 은퇴를 선언해서 이번이 마지막 내한 공연이기 때문에 꼭 보러 갈 예정이에요. 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산 락 페스티벌에 안 나갑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범 씨, 임현동 씨도 청해 주셨네요. 메가데스의 트러스트. 자, 이 막점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어릴 땐 꿈을 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죠. 꿈이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옆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꿈을 쫓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드림 헬퍼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고요의 바다라고 믿었던 심해가 실은 여러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중 청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저 11,000m에서 나는 소리들을 수집했더니 수염고래가 내는 저주파 음성, 해구 근처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해저 산사태의 진동, 그리고 높은 수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무척추 동물이 뭔가 열심히 갉아먹는 소리까지 담겼대요. 저 깊은 곳에서도 실제로는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인간에게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먹고 숨쉬고 움직이면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7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존 레전드의 Deep in the Ocean Blue였습니다. 손원웅님, 바다의 깊이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안에 또 다양한 소리도 있다뇨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11,000m라니 이게 좀 가늠이 안 되지 않아요? 고요의 바다라고 부르는 심해가 실은 나름의 시끌벅적한 환경이라고. 근데 우주보다도 우주보다라고 하기에는 우주의 끝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우주만큼이나 심해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은 데가 심해라고 하잖아요. 일단 둘 다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깊이라는 게 있으니까 높이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심해어 공포증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심해어들의 생김새에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사진이 찍혀서 인간들에게 외모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되게 못생긴 심해어들도 조금 나름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생긴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중 제

최애도 있긴 해요. 아무튼 오늘은요 좀 오프닝에서부터 제가 좀 약간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엉이들이랑 두 시간 내내 수다 떨면서 듣고 싶은 노래 또 실컷 듣는 날입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으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또 뭐 할 건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등등등 생각나는 노래랑 같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영화 예매권 선물이 있는데요. 엄청난 화제작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과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거치면서 블록버스터로 탄생했대요. 감독이 20년 넘게 품어온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8월 5일 개봉하는 영화 오디세이 총 10분께 영화 예매권 드릴 테니까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에 극장이 최고죠.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키,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하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77 누르고 3번.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377 누르고 3번.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폴킴이 부른 파도 듣고 오셨습니다. 강은하님이 폭염 중대 경보라니 무서운 재난 문자를 여러 번 받은 날이에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폭염 중대 경보 지금 어디 어디?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지역이래요. 아이고야, 폭염특보 중에서도 최상위라고. 여러분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요. 백진화님, 거기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난 한창 더운 시간에 나갔더니 길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 대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갔던 날도 처음 폭염경보 내린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조심하십시오. 더위라는 게 그래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데 그런 일들 꽤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운성님, 대장부 오늘 정말 중요한 원격회의 연수가 있었는데 MBC 라디오 듣다가 깜빡해버렸어요.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별밤에서 선물이 왔네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딱 중립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깜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연을 보낼 만큼의 여유가 있으신 것 보니까 또 얼마든지 또 해결할 만한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요. 9479님은요. 가족들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3박 4일이 딱 좀 그래요. 저도 최장이 보통 3박 4일이거든요.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 또 막상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있으면 이제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 나면 여행의 여운도 좀 덜하고 한 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오마이걸의 돌핀.

오마이걸의 돌핀에 이어서 영케이의 오늘 발매된 솔로 정규 2집 타이틀곡이래요. 셧더도얼 듣고 왔습니다. 4891님이 저는 데이식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우리 영케이 오빠가 컴백했어요. 일하면서도 계속 신곡 뮤비 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퇴근길에 별밤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영케이의 셧더도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오늘 또 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신청곡 보내셨을까요? 저희 별밤에서도 함께 들었습니다. 3628님 오늘 경주는 낮 최고 기온 40도 찍었다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사무실 이전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집에서도 멀어지거든요. 자차로 34km 에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더위가 아 근데 막 실제로 어때요 우리 지금? 왜 뭔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나요 사실상? 아니면 아직 기록적으로 막 신기록 수립 이 정도는 아닌 건가? 근데 저 이게 이 더위의 길이가 길어진 건가요? 뭐 기상 이변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가지고 기상 전문 부엉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이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원일님은 여기 남해 독일 마을이 보이는 펜션인데 그렇게 덥진 않네요. 하동 광양 사천 남해 투어 중. 아 근데 일단 뭔가 남해 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아름답던데 제가 가보고 싶어하는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남해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을 먹어야 돼서 한 1, 2박을 할 수 있을 때 가려고 조금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좀 휴가 중이거나 떠나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도 가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아내라님, 폭염인데 내일 제주로 휴가 가요. 올레길 걷고 싶은데 무리수인가요? 뭐라면 좋을까요? 오마이걸 노래 들으니까 돌고래를 보고 싶긴 하네요. 폭염에 상관없이 돌고래들은 뛸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제주도는 온도가 높아도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게 있어요. 이 건물이 많이 없으니까 열이 안 막혀서 그런 거 아닐까? 나 너무 무식한 소리 계속 하고 있나?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더운데 제주도 가면 더 더울 것 같은데 막상 거기서는 바람도 좀 있고 견딜만한 더위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걸음을 쉬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 진짜. 그리고 와 8439님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전에 인사드렸던 장난감 블록 녹여서 미술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소개해 주신 덕분에 힘내서 폐허 때 완판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판재를 또 만들고 왔어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분 작품 진짜. 꽤 미디어가 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나도 봐야겠다. 우리 제작진들이 성함 알 수 있으면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또 신청곡이랑 더 보내주십시오. 그룹 러브의 Tongued Tide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내 친구 중에는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나온 적 없는 지각대장이 있다. 차가 막혀서 팀장님 호출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늦는 이유는 매번 달랐고 항상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걸 들어주는 것도 피곤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또 늦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사무실에 1등으로 출근하고 약속 시간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서 뜨는 시간을 주차하지 못해 안 마셔도 될 커피를 마시는 한이 있어도 일찍 나가는 나로서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약속이 있어서 그날도 일찌감치 집을 나섰는데 내가 탄 버스를 다른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1시간쯤 버스에 탄 채로 갇혀 있었다. 만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서 식은땀이 났다. 그 사이사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미안함을 전했지만 얼굴은 붉어지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30분쯤 늦게 도착했는데 어이없게도 지각대장 친구는 나보다도 늦게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들과 어울렸다. 정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 다르다. 지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았다.

0: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1: 마지막에 약간 뭐 어디 주파수 돌아간 건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위켄드의 Out of Tim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정준형님 사연이었어요. 뭐든 일찍 해놓는 저로서는 그날 저보다 늦는 친구를 보며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지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약속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결론은 지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며 약속 시간에 대처하는 자세도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단 거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준영님이 장기적으로 무조건 승자입니다. 저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어른이 되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어릴 때 저도 좀 개념이 없는 편이었는데 엄마나 주변의 어른들이 굉장히 잔소리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지 했는데 그건 정말 사람의 그 신뢰도에 대한 그 제일 단순한 측정도더라고요. 예. 그 아무튼 이게 습관이에요. 그 늦는 사람들은 영원히 늦더라고요. 2021님, 와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는 대학생인데 강의 시작 30분 전에 미리 가서 앉아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나이 들면서는 미리 가서 차에서 저는 그냥 혼자 있어요. 미리 들어가 있진 않아. 왜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또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차에서 저는 그런 차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곤 하는데요. 이호구님이 아까 사연 들으면서 그 친구도 참 그 친구네요. 본인이 늦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정도면 말이죠. 아 근데 늦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그래도 다른 성격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 친구들 무리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매번 미안해하는 것도 그런대로 짜증나요. 그러니까 매번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늘 늦는데 늘 막 미안해해. 그렇게 미안하면 다음에 늦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뻔뻔한 게 나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저도 어릴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기본 한 시간에 최장 두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 핸드폰이 막 그렇게 상용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라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더랬죠. 정준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방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블록 장난감 녹여서 작업하신다는 분 성함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 그렇겠죠? 강재준 작가님인데 여러분도 검색해서 보시면 와 되게 멋있어요. 그 장르로만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에는 설치미술을 하신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가들이 하는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설치미술. 진짜 힙하고요. 작품들이 약간 가면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다는 느낌이 드는. 근데 이렇게 작품을 더 많은 현재 지금 있는 작품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혹시 링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더 그 구경하고 싶어요. 아무튼 노래 하나 들을게요.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가볼까? 투빅의 요즘 바쁜가 봐 이어서 이진아와 그레이가 함께한 런 너무 좋았어요. 듣고 왔습니다. 아, 내일 제주 가신다는 분 저의 또 멋모르는 소리 듣고 아 그냥 좀 걸어볼까 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도 지금 사는 분들이 좀 정보를 이호 사모님 제주도 사는 1인입니다. 엄청 덥고 습한 바람 장난 아닙니다. 예전 제주도가 아니랍니다. 김상민님 대장부엉 제주도민인데 엄청 덥습니다. 바람 그게 뭔가요 하셨어요. 5901님도 대장부엉님 이 열대야는 언제 끝날까요? 제주도는 언제 비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답니다. 이 가뭄에 작은 위로가 될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신청합니다. 안 되나 봐. 안 되겠다. 올레길 걷지 마세요. 아니 진짜 제주도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우리의 보루인데 아 일단 노래 듣겠습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5289님이 오늘도 햇볕이 뜨거웠지만 별밤에서 선물도 오고 우리 강아지 아들 수영장에서 더위 식혀드리고 스파 시켜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녹초가 된 우리 아드님 코를 고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아드님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허락을 구하고 항상 제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고 인별을 올리고 싶은데 하는데 아 빨리 올리세요. 빨리 허락 안 하셔도 강제로 올려버려. 너무 폭력적으로 귀엽고요. 특히 첫 번째 튜브 위에 올라타 있는 강아지 아드님의 사진은 썩소를 날리며 인간들 힘드냐? 난 신난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봤자 저렇게 목욕을 당할 때 바로 두 번째 보여준 사진. 목욕을 당할 땐 저렇게 왜 털빨이 다 없어져서 왜 생쥐의 모습이 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다. 저렇게 초라해질 거면서 우리를 그렇게 비웃는다고요? 정말 너무 귀여우니까 빨리 올려주세요. 아 부엉이들 이야기랑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림...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FX의 Hot Summer 들으면서 별밤 3부 왔는데요. 아, 요 노래 이기용 님이 저번 주에 알바로 갔다가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빨개지고 어지러워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 해결이 안 되고 어지럽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도 쐬면서 더위 먹은 거 해결했네요. FX의 핫서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이 노래만큼 이 도심의 더위를 잘 표현한 곡이 있을까요? 이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게 가사가 한 오할한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켄지 가사일 거예요. 근데 와, 이 약간 너무 더워서 이 맥락이 정확히 이어지지는 않지만 뭐가 막 어지럽고 왜그 본네트에서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갈 길은 멀고 이럴 때 하필이면 새로 깐 아스팔트 만나서 그러면 지열이 더 심한 거 아시죠? 막 그런 길을 만나고 아 허소영님이 밤 산책 중인데 정말 핫서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여름하면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듣고 싶은 노래 별밤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로 함께 할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미분당,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2996님께서요. 오늘 새벽에 일본 여행 가는 아들을 데려다 주고 왔어요. 이게 뭐 별건가 싶겠지만 초등학생 때 급성 뇌종양으로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서 커가는 동안 항상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이제 성인이 되어 알바해서 모은 걸로 스스로 계획해서 다녀오겠다 하니 부모 된 마음에 걱정도 되고 기특하기도 해서 글 남겨봐요. 앞으로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글 남겨도 되겠죠? 부끄러움 많은 아저씨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 어떡하지? 부끄러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가끔 말고 자주 남기셔야 돼요. 당연히 너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세상에 그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수술을 할 때까지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끝나고 나서도 하루하루가 어떠셨을까요? 감히 헤아려지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이겨낸 아드님이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도록 강하실 겁니다. 아무튼 첫 사연에 또 용기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아드님 얘기도 좋고 2996님 본인의 아주 사소한 얘기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주 너무 부끄러우면 가끔도 좋습니다. 전해주시고요. 백진화님 책 위에 책을 쌓고 이중으로 책을 꽂아도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고르고 골라 산 책들이라 버릴 것도 없는데 새로 사고 싶은 책은 많아서 고민입니다. 다들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부자 돼서 엄청 큰 서재 갖고 싶어요.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왔던 오대천왕 혁오 플러스 정형돈 네, 멋진 헛간 듣고 싶어요. 자, 다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새 책들은 금세 주변에 나눠줄 수가 있는데 오래된 책들이 지금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나름 있는 거죠. 못 버리겠다는 건. 그렇지만 내가 과연 이걸 버렸다고 해서 내가 알아챌 것이냐. 몇 권 빼고는 날 모를 거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 짐이라는 건 다 아집이야. 그죠? 저도 고민이에요. 안규영님. 제스비의 Shut That 신청합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 막고 걸어가니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매미처럼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봤어? 하네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조카분 벌써 삶을 깨닫고 말았군요. 두 분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대천왕의 멋진 헛간 제스비의 Shut That.

5대 천왕의 멋진 헛간 이어서 제스비의 셧대 듣고 오셨습니다. 2992님 대장부님의 축하와 칭찬 받고 싶어서 한 줄 문자 올립니다. 한 줄이 아닌데? 저와 결혼해 30년 넘게 알뜰살뜰하게 살림한 아내 덕분에 대출금 다 갚았어요.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 그리고 홀가분하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자 강원도 속초로 보름 살기 하러 떠나는 설렘 가득한 밤입니다. 행복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세상에. 진짜. 근데 이 갚아낸 그 자체보다요. 2992님. 이 날에 대한 소중함을 그 간절함을 여태 잃지 않고 이 보름 살기 하러 떠나면서 축하하려는 두 분의 마음이 그게 진짜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저희 별밤에서도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기억 만들어서 오세요. 3545님께서요. 고3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에 있는 용마산에 오릅니다. 왜 답답한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제 사연 읽고 길을 전해주세요. 혹시나 힘내라고 신청곡도 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3 그리고 수험생들 힘내자. 주토피아 2 OST 샤키라의 주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지금 이 신청곡 틀어드릴 텐데 맨날 원래 고3 힘내세요 제일 먼저고 부모님들도 힘내세요 하지만 진짜 고3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오직 고3 부모님들만을 응원하는 그런 멘트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내십시오. 9586님 지난 토요일에 야구 보러 처음 인천 다녀왔어요. 야구 보기 전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를 둘러보고 그 사진들을 제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를 택했는데 알고 보니 멤버가 모두 인천 출신이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요즘 꽂힌 곡이기도 해서 별밤에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야야야 이건 아주 지금 놀라운 우연이지요. 운명적으로 느껴질만 합니다. 그러면 샤키라의 주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이어서 듣겠습니다.

샤키라의 주 이어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으셨습니다. 1983님 언니 저 휴가지만 계획이 없었는데 내일 엄마랑 커플 팔찌하러 가요. 어디로요? 어떤 거 하세요? 엄마랑 커플 팔찌는 어떤 거를 하면 되는 걸까? 또 엄마랑 뭐 하나 하면 좋겠네. 김효선님 별밤. 중학교 때 엄마 아빠 몰래 동생이랑 별밤에 전화 연결이 됐었어요. 거실에서 한 번 울린 전화를 부모님 몰래 받고 가슴 뛰며 통화했던 기억이. 저 때는 거실과 안방 전화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늦은 밤에는 통화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나 씨가 하는 별밤도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애기 부엉이들은 진짜 아유 편한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밤에 전화를 하면은 이게 어른들이 제 지금 안 자고 일단 밤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혼날 일이 없고 마루에서 전화를 들면은 내 전화를 들을 수가 있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고 볼까 우리 외할머니가 내 전화 다 엿들었던 거 생각이 나네. 아이고 왜 음흉하게 듣고 계셨던 건지 원.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빨리 얘기를 하시던가. 그쵸? 아무튼 아 너무 추억이 떠오릅니다. 0713님은 퇴근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스피닝하러 가요. 월요일이라 힘 빠지고 더워서 귀찮음이 몰려오지만 힘내서 가보려고요. 아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더운 것은 그냥 더위 때문에 더워서 진이 빠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몸에 남길 거거든요. 자 그러면 3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부엉이들 사연과 신청곡 갖고 다시 올게요.

0: 여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5289님 신청곡이었고요. 3부 끝에 별밤이랑 전화 연결했었던 추억 나눠주셨던 그 얘기 때문에 집 전화 얘기했잖아요. 신순덕님은 순덕이 집입니까? 하면은 아닌데 내 집인데 하시던 우리 아버지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242님은 옛날에는 PC통신만 해도 집전화가 안 돼서 엄빠한테 등짝 맞았는데 그때 생각나네요 라고. 제가 이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닌데 해외도 뭐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부모님들 잠들면 동생들이 이걸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신문물을 그렇게 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거 밤새도록 컴퓨터 한다고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아 그 뭐지 머드 게임이었나? 그렇게 불리는 거 그냥 막 계속 채팅으로 하는 게임? 그때 뭐 그래픽이 있고 그렇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엄청 많이들 유행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4851님 가족끼리 일을 하는 소상공인 청취자입니다. 일 시작한 지 12년 차인데 그중 10년 동안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처럼 헤매기만 하다가 작년부터 물고 트인 것처럼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바쁜 게 좋다지만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더니 슬슬 피곤하네요. 같이 일하는 엄마랑 동생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안쓰러우면서도 미소가 번져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12년 차인데 10년 동안 불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빠지신 지 2년 차. 지금부터는 아무리 행복해도 몸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앞에서는 또 장사 없습니다. 아, 너무 잘된 거죠. 잘된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정민님, 저 내일 면접 보러 춘천 가요. 진짜 엄청 떨리고 내일 춘천도 덥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대장부항의 응원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신청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부엉이들의 강력한 기운이 이정민님 뒤에서 후광이 되어 드릴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하나 더 들을 거예요. 세븐틴의 소용돌이.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이어서 세븐틴의 소용돌이 들었습니다. 6705님, 저 세븐틴 유닛 콘서트 보러 대만 가오슝 갔다가 입국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세븐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운명적인걸요. 어때요? 대만 날씨는 어땠습니까? 거기도 좀 더웠는데 제 기억에. 아무튼 뭐 더위고 뭐고 지금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9800님은요. 안녕하세요. 배달하는 부엉입니다. 이때가 조금 지치는 시간인데 매일 별밤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퇴근 시간인데 차가 왜 이리 없지 싶었는데 휴가 시즌이라는 걸 라디오 들으며 알게 됐네요. 그래서인가 점심때 음식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와이셔츠 입은 어떤 분이 서류 같은 걸 들고 전력 질주하는 걸 봤어요. 멀어지는 그분 뒷모습 땀으로 흥건했어요. 이 더운 날 뭐 때문에 그렇게 뛰셔야 했을까요?

이 시즌에도 등에 발에 땀나도록이라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 응원을 드려봅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께서 다른 사람들 응원에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해 주시다니요. 9800님이었죠? 우리 9800님이야말로 선물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남이 힘든 걸 이렇게 눈에 담는 게요.

0: 그냥 하루 마무리해서 생각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하는 것은 이게 타인의 힘듦이나 이렇게 뭔가 고생하고 있음에 그만큼 쓰고 있는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가 많으시다는 얘기잖아요. 9800님 선물 받아주십시오. 차지연님, 긴 긴 밤을 사무실에서 홀로 보내야 합니다. 도로에서 일하는 직업인데 오늘 두 타임을 근무하게 되어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어머, 퇴근까지 아직 한참 남았네요. 거기다가 밤만 되면 어쩜 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지. 오늘 밤 뱃속을 비우며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뱃속을 비우며요? 왜요? 채우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정이면은. 저도 밤에 식욕이 올라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야 그러고 좀 이따 자니까 안 좋은 거지만 지연님은 밤에 열량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도로에서 일하신다니 아우 열대야가 오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연님에게도 선물을 아니 드릴 수가 없군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곳저곳 부엉이들의 소식 듣는데 여름이구나 싶으면서도 휴가철인 것 같지만 여전히 이렇게 열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밤입니다. 오늘 별밤도 같이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0: 4만원
1: 재고관리,
0: 4만원
1: 생산관리,
0: 사업성공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줘요 하시는데, 아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응원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시원한 데에 있는 분들까지도 뭐 약은 많으니까. 그런데 더운데 막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655님 응원합니다. 4851님 스트릿 출신 우리 왕 고양이 메리. 저희 집 식구가 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간식 먹고 에어컨 풀 가동 중인 시원한 집이 마음에 드는지 코까지 잡고 잠드셨어요. 크러쉬 피처링 자이언트 잘자 신청합니다 라면서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특이하네요. 눈 가리고 자는 건 고양이들 흔한 포즈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손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입이랑 코랑 미간을 싹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코트가 길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품 코트 느낌이 나는 게 믹스인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좀 깨어있는 사진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네요. 자, 오늘 끝곡으로 크러쉬 피처링 자이언티의 잘자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어릴 땐 꿈을 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죠. 꿈이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옆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꿈을 쫓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드림 헬퍼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7: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6: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7: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주말에 뭐 사셨어요? 기분이 영 꽝일 때 우리는 괜히 지갑을 열게 되죠. 타는 속까지 식혀줄 시원한 라떼 한 잔. 스트레스 싹 날려줄 뽀각뽀각 키캡 하나. 표지가 예뻐서 펼쳐보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책 한 권. 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쓰는 돈이 마냥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행복해졌다면 그게 또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말 영수증, 거기엔 어떤 기분들이 찍혀있는지 알려주세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최유정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27일 월요일 방송으로 시작했고요. 첫 곡은요. 치즈의 오늘의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친방의 스페셜 DJ 댕디 가수 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지금 산삼파워님께서 댕디 리듬 잘 탄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요. 제가 나오는 노래에 리듬도 타고 팝핀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심준희님, 댕디 머리 바뀐 거 찰떡이네요. 진심 복실복실한 강아지 같아요 라고 나름 그 붙임머리를 제거하면서 약간의 머리 기장이 짧아짐으로 인하여 약간 으른 여자 냄새가 날까 했는데 결국 전 복실복실한 강아지를 또 오늘도 네, 들었네요. 준희님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장혜민님, 어머 댕디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귀여워요? 어떻게 뭐 키워? 키울래요? 으이그 바로 데려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또 홧김에 기분 전환을 위해 계획 없이 쓰는 돈이 건강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요. 가끔 이런 지출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또 내가 행복해지려고 돈을 버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에 어디에 돈을 썼을까? 저는 어디에 썼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집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파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구조가 바뀌게 돼서 그 빈 공간을 또 제가 또 맥시멀

0: 게스트여가지고 또 채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를 또 그렇게 소비를 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로제 불닭 무슨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려고 장을 봤어요. 근데 요즘 장 보는 거왜 이렇게 장만 봐도 비싸? 그한 7만 원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잠깐만 이거 한끼 먹는데 내가 이만큼 사도 돼? 괜찮아. 다음에 또 다른 거해 먹으면 되지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 두루두루 샀는데 역시 소비는 약간 살 때는 약간 괜찮은가 싶지만 결국 그 내가 소비한 무언가를 보면 그렇게 짜릿하고 막몇주몇 달까지도 기분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뉴 네일 아트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손톱 볼 때마다 귀여워 이러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이런 또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고, 6116님이, 댕디 손톱 자랑해주세요. 아유, 내가 또 바로 얘기해버렸어,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손톱이 부러진 관계로 짧은 손톱으로 바짝 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유행인 스팽글 포인트까지 줬습니다, 여러분. 뭔가 고민된다 하실 때 한번 추천드려요. 또 여름이니까 스팽글까지 말씀드리고요. 2039님이 저는 주말에 옷을 제가 산건 아니고 엄마가 사줬어요. 엄마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 진짜 짱! 맞아.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죠. 제가 최근에도 SNS에서 그 엄마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요. 댓글에 딸내미들이 내 단짝 친구 엄마라면서 그렇게 효녀들이 많아 이 세상에. 나도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5290님은 유댕 반가워요. 제 주말 영수증은 막내딸을 위한 미용실 결제요. 단발병이 와서 레이어드 단발과 염색 해줬어요. 제 속은 쓰리지만 딸내미 광대는 승천. 제가 돈 버는 이유는 딸내미 행복을 위한 것도 있으니 이 정도 소비는 괜찮죠? 보내주셨네요. 요 앞에 읽었던 문자와 그 모녀 관계 아니시죠? 엄마랑 딸이랑 데이트하고 괜히 네, 또 한번 엮어보고요. 너무 좋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주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내미를 위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딸내미 이렇게 해줬을 때 엄마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최고야.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또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현명한 소비셨다. 말씀드리고. 자, 계속해서 오늘도 친친방은 생방송 중입니다.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주말 이야기도 좋고요. 또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질문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그리고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광고 한번 가볼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3일 제약, 해리즈 하보해,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음주 엔 티맵 대리,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 경기도청. 이상 출석 체크 완료!
1: 무조맨 티어실원스야
2: 딱 한번만
1: 티어실원스야
2: 싹 한번에
1: 티어실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번만 받으면 한번의 끝 실리콘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정예림님이요. 댕디, 저 방학인데 여름 방과후 수업 때문에 더운데도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잘 일어나서 학교에서 수업 잘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보내주셨네요. 여름에 학교 나가는 거 쉽지 않죠. 이제 익숙한 등교길이 유난히 더 길게만 느껴지고 막 그런 거 저도 너무 압니다. 그치만 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집에서 수박을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통에다 담아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그러면 뭔가 원래 다니던 매일 가던 그 교실이 괜히 좀 특별하게 뭔가 소풍 온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 한번 추천드려요. 맛있는 과일 싸가서 나눠 먹기? 그럼 또 다른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림님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 안전히 잘 등교하시고요. 7553님 저는 오늘 오랜만에 쇼핑을 하고 왔어요. 오, 금요일에 유정언니 보러 팬사인회에 가는데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잔뜩 샀습니다. 예쁘게 하고 가야죠. 옷장에 옷이 충분히 많은데 왜 막상 입을 옷은 없을까요? 유정언니도 공감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공감해요. 왜 이래? 진짜 옷을 사도 사도 끝이 없어. 어쩜 좋아. 맨날 입을 옷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옷을 거의 한 3, 40분 고른 것 같아요. 뭐 입어야 될지.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입었던 것도 입었어요. 그 입는 것만 계속 입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계속 사지. 저도 너무 공감하고 오늘 저도 쇼핑을 하려고 그 매장을 싹 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일단 제 자신을 못 믿어가지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사야지 하고 나왔어요. 어떤 예쁜 옷 입고 올지 기대해볼게요. 곧 만나요. 4354님 오늘 건강검진 하고 왔어요. 사실 좀 긴장했는데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네요. 행운의 의미로 위키미키의 Stay With Me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아이고 잘했다. 4354님 너무 잘하셨어요. 병원이랑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이제 주변 인생 선배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자극을 좀 받네요. 네, 저도 한 3, 4년 전에 마지막을 받았던 것 같은데 부디 결과가 네, 좋게 잘 나오기를 기도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노래까지 또 여름 노래 Stay With Me 듣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겠습니다. 우리 4354님의 신청곡 위키미키의 Stay With Me.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4354님의 신청곡 위키미키의 Stay With Me 듣고 왔습니다. 김다미님이요. 와,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인데 저 지금 19살로 돌아갔어요. 재학창 시절과 20대는 댕디로 가득해서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저도 이제 10년이 되면서 데뷔한 지 10년이 되면서 좀 오래 본 팬분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팬과 가수 이상의 어떤 뭔가가 느껴져요. 같이 이제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응원하는 마음 또 더 아끼는 마음이 많이 드네요. 네, 저도 방금 노래 듣는데 추억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다미 씨도 그랬길 바라고요.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문자 한번 또 만나봐야죠. 박배성님이 댕디 오늘의 추금이 뭔가요?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붙임머리 제거를 하면서 약간 머리에 볼륨감을 더 주면서 너무 볼륨이 있었는데 약간 방금 조금 사자 같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약간 어른 여자 하고 싶었는데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쯤에 이제 또 저한테 복슬복슬 강아지라고 얘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완벽히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리고 3609님 댕디 머리 한쪽 귀 뒤로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른 여자 완성. 아 진짜 나 어른 여자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넘겨 그냥. 어떻게 왼쪽 이렇게 넘겨. 어때요? 저 어른 여자 같아요? 나도 어른 여자 하고 싶다. 어떤데 어떤데.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김바다님 최유정씨 오늘 여자의 악마 인정해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뭐하지? 어떻게 이렇게 귀도 넘겼겠다. 약간 왼쪽 얼굴. 전 또 외널사기 때문에 약간 왼쪽 얼굴 이렇게 싹. 어떻게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좋은 하루 보냈고? 잘 잘 거지? 무슨 말이야? 잘 잘 거지? 네, 이렇게 어른 여자 실패. 6486님. 댕디는 그래도 기억력 좋잖아요. 전 지난주 기억도 잘 안 나요. 요즘에는 폰으로 다 메모해놔서 아이디 비번 이런 거 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댕디는 아이디 비번 잘 기억하세요? 어우 전혀 못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로그인할 때 열쇠 모양 누르면 그 자동 저장되는 그거 뭔지 아세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근데 그게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분명 저장이 됐을 거라서 그걸 믿고 나는 다시 로그인을 하는데 틀렸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는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근데 누구나 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네, 김선희님 댕댕이도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 여자 댕댕이 이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어른 여자 댕댕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위로가 좀 된다. 위로가 돼 막 이래. 어른 여자 댕댕이 키워드 하나 네 제가 좀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선희님. 9629님 와 최어른이라고 제가 또 최콩알이라는 별명이 또 있는데 최어른이라고 또 키워드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가끔 한번 사용해볼게요. 최어른 좋습니다. 유화승님은 댕디 지난 주말은 토요일이 중복이라서 저는 삼계탕 먹었는데 유정님은 삼계탕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삼계탕은 먹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뉴 네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네일아트 해주시는 언니가 저랑 10년 봤어요. 이제 아이오아이 데뷔할 때 그때 이제 샵에서 만난 이제 언니인데 좀 많이 친해졌거든요. 아무래도 10년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제가 간 날 그 전복죽을 끓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에 담아서 이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김치랑 언니가 한 뭐 겉절이 같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챙겨줬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언니 덕분에 네 샤라웃 하겠습니다. 하늘 언니. 네 내일 하늘 언니 네. 덕분에 네 아주 몸보신 제대로 중복 잘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감사 인사 드리고요. 문자 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이죠 루네이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들 요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킥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 그리고 투어스의 헤이 헤이.
1: 그러니까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이게 뒷문인데?
1: 뒷문이야.
0: 콩아리의 학교에 K-POP 루키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신발끈 꽉 묶고 다시 나타난 청춘의 대표 아이콘 루네이트 어서오세요.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여기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0: 루네이트 환영합니다. 그러면 각자 소개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우리 자기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네,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이제 붙여서 소개를 해주면 돼. 얘들아, 알겠지? 좋다. 그래, 그래, 좋다.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리더 진수부터 한번 가볼게.
2: 안녕. 나는 너희들의 삶에 자유를 찾아줄 친구가 되어줄 진수라고 해. 잘 부탁해.
4: 반가워, 진수.
0: 좋아요.
5: 나는 너희들 일본 선생님 돼줄게. 유마입니다. 유마야.
0: 좋아, 좋아.
6: 안녕. 나는 너희들이 추울 때 겉옷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게.
4: 괜찮아, 더워.
6: 그래.

0: 좀 날 것 같아요.
1: 어, 카에.
2: 카엘이야.
1: 좋아요. 그리고
3: 오케이. 안녕. 나는 웃는 게 예쁜 타쿠마라고 해. 잘 부탁해.
4: 고마워. 안녕. 너네들의 미소를 찾아줄 준호라고 해.
1: 준호.
5: 예쁘다. 안녕. 너희들과 같이 함께 축구를 할 미안이라고 해.
0: 오, 괜찮아.
5: 잘 부탁해.
1: 오, 축구해주는 친구 좋다. 오, 여러분. 아니, 다들 반가워. 근데 우리는 사실 친구이기 전에 또 같은 회사 식구잖아.
0: 아, 맞네.
1: 그치. 또 이걸 내가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 평소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친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어.
0: 정말 좋은.
1: 어, 혹시 추운 거 아니지?
0: 아니야. 겉옷 좀 있어.
1: 겉옷 덮어주면 될 것 같아, 카엘이가.
2: 어떤 친구였냐면 일단 굉장히 나보다 더 따뜻한 그런 친구.
5: 왜 너의 빗대?
1: 너가 따뜻한 친구인데 너보다 더 따뜻하다.
2: 아, 그럼 그럼. 나보다 더 따뜻하고 우리보다 웃는 것도 훨씬 더 이쁘고 그런 아주 밝은
0: 천사
2: 친구이지 않을까, 천사 같은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1: 너 진짜 따뜻하긴 하다.
2: 아, 그럼 그럼.
1: 온도가 높다. 고마워 얘들아. 자, 이제 룬에이트 친구들과 반말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편하게 환영 문자를 또 먼저 만나봐야죠. 우리 진수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 남매지호님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배가 제일 좋은 선배라던데 댕디는 룬에이트 멤버들이 순살치킨에 우동사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줬나요? 제시맹. 근데 먹고 싶은 건 맨날 바뀌니까 혹시 멤버들 요즘 또 푹 빠진 음식 업데이트 됐으면 이 자리에서 속닥속닥 말해주세요.
1: 좋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화이팅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간식을 조그맣게 이렇게 사갔는데 이제 뭘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검색했어요. 그래서 그 트리 위키 그 트리 키위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한 명 한 명 다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감동이었네. 해서 사다 줬어요. 또 잘 먹어야 되니까.
5: 와, 근데 여기 순살치킨에 우동사리라고 했는데 네. 피자까지 사줬습니다.
0: 맞습니다. 엄청 많이 사줬네.
5: 기가 막힌.
1: 또 피자도 챙겨주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1: 고마워.
2: 진짜 감동이었는데.
1: 그리고 또 푹 빠진 음식 업데이트 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새로 생긴 거 있나요, 멤버들?
2: 요즘엔 또 준우가 새우장에 빠져가지고요. 뭐만 하면 새우장 먹자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0: 이제는 새우장. 새우장도 좋은데 지금 활동 중이라 바빠서 차 안에서 새우장을 못 먹으니까.
1: 그죠.
0: 요즘은 약간 그래도 뭔가 햄버거? 근데 약간 햄버거인데 약간 촉촉한 햄버거를 좀 좋아하는 느낌.
1: 촉촉한 햄버거. 안 뻑뻑한.
0: 약간 물기 살짝 있네.
1: 촉촉한 햄버거 물기가 살짝 있는 어떤 물기일까요?
0: 약간
5: 기름기가 아니에요?
0: 기름기야. 그 패티랑 거. 약간 그 야채랑 그 소스가 살짝 좀 약간 잘 어우러지게 있으면 그게 한 입에 물어 쫙 나오는 그 느낌.
5: 채수가 나오는
0: 육즙도 나오고 약간 한 번에 쫙 나온 느낌 있단 말이지.
2: 그런 중에
5: 역시 준호.
1: 좋다. 맛잘알이다. 또 말씀드리고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님 문자 한번 카엘 씨 읽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카엘님 드라마 김부장 너무 잘 봤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 카엘님도 룬에이트도 몰랐는데 너무 잘생겨서 찾아보고 룬에이트 노래도 찾아듣게 되고 이렇게 라디오 댓글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드라마 끝나고 소지섭님이 배우들이랑 스태프들한테 금, 골드를 선물했다던데 카엘님도 받으셨나요? 촬영 너무 고생 많았고 활동 끝까지 잘 지켜볼게요. 룬에이트 파이팅!
1: 네. 본인에게 이제 문자를 한번 이렇게 감사하네요. 해봤는데 어때요?
2: 솔직히 너무 이렇게 댓글까지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영광이고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1: 와우. 저희 엄마도 집에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근데 딱 카일 씨가 나올 타이밍에 제가 엄마 저 친구 우리 회사야 잘생겼지? 이러면서 그 친구 맞네 지금 보니까 또 그 화면에서 보니까 또 다른가 봐요.
2: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맞아 그래서 겐실이 또 뿌듯했고 그리고 골드 혹시 받았나요? 물어보시는데
2: 제가 생각했을 때 선배님께서 이제 마지막 씬 촬영 끝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스태프분들은 항상 계시니까요.
1: 맞죠.
2: 제가 이제 막차 할 때는 제가 없었어가지고
1: 그럴 수 있죠.
2: 저는 아마 저희 회사로 전달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없어서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1: 그러면 어땠어요? 촬영할 때 선배님이랑 호흡이 어땠나요? 잘 챙겨주셨나요?
2: 솔직히 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0: 그 정도로 정말 값진 시간이었죠.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었는데 막상 선배님이랑 호흡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선배님과 함께 있으면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1: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드라마 속 대사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네, 아주 가슴과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멤버들 중에 민지 역할을 해줄 멤버가 필요한데.
2: 제가 사실 형하고 네. 한번 연습한 적 있어가지고.
1: 아 진짜? 네. 리딩을 또 해줬구나 같이.
2: 네, 또 찍고 다음 날 언제 또 제가 한번 저희끼리 논 적 있어가지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우 씨가 민지 역할 해주시고요. 세우자가 좋아하는 민지 씨. 자, 준비 되셨나요?
0: 네.
1: 자 그럼 가볼게요. 레디 액션.
0: 아 체육복 그냥 자리에 놓고 가도 되는데.
3: 어?
0: 나 찾았다며.
3: 아 고맙다고 말해주려고.
0: 말로만?
3: 그럼 이거라도.
0: 야 내가 애냐? 딸기우유를 먹게.
1: 미치겠다. 목소리 너무 좋다. 민지도 나문이도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
2: 자, 잘못됐어.
1: 네 지금 잘못됐나요? 네. 자 지금 문님이 너무 귀여운데 크크크크크 보내줬어요. 아 너무 좋다. 민지 씨. 아 민지 씨래. 준우 씨. 준우 씨.
4: 네.
1: 어 그때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줬어요?
4: 아니요 그때는 제 목소리로 그냥
1: 아 그랬어요? 네. 오늘 특별한 이벤트
4: 네네.
1: 두 분의 호흡 너무 좋네요.
4: 아 감사합니다.
1: 어디선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044님도 민지 변성기 왔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 네. 네. 지금 왔습니다.
1: 변성기가 왔다. 네 그리고 2381님 잠깐만요 준우 오빠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으신 거예요? 완전 패셔니스타 같네 보내주셨네요. 옷 설명 한번 해주세요.
4: 아 이게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춤 추시는 분들 보면은
1: 그쵸.
4: 가끔 이렇게 옷에 후드티 같은 걸 이렇게 어깨에 걸치시고 춤 추시는 게 좀 스타일인데
1: 네.
4: 저희가 이번에 팬사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저한테 옷을 왜 다 안 입었을까?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많아서 네. 제가 이건 스타일이니까 그만 물어봐 줄래? 라고 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런 얘기가 네. 또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4: 네네.
1: 맞아요. 이렇게 한쪽은 좀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몸 라인 여기 좀 보이게 떨어지는 느낌 해가지고 조금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으로 입어줬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루네이트에게 궁금한 질문 원하는 요청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이한씨.
5: 네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루네이트가 미니 4집 오프 더 그리드를 발매했습니다. 자, 10개월 만에 컴백이죠. 이번 앨범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6: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6: 이번에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해진 기준과 틀을 벗어나 저희만의 출발선은 새롭게 그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프 더 그리드 전 4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자, 박수!
6: 너무 잘했다.
1: 그러면은 이어서 타이틀곡 스니커즈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5: 네, 타이틀곡 스니커즈는요. 저희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가사와 뭐였죠 또?
7: 자유로운 무대.
5: 자유로운 무대 어우러지면 또 시원하게 터지는 후렴은 청량한 해방감과 강한 중독성이 이 곡의 매력을 한층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다. 맞아요. 진짜 여름에 아주 찰떡 콩떡인 청량한 무드로 돌아왔잖아요. 그 전 앨범하고는 컨셉도 좀 많이 다른데 그 이번 노래에서 가장 신경 쓴 포인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각자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0: 일단 저는 미소를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1: 미소.
0: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데뷔 때 좀 청량적인 무대를 했었는데
1: 그쵸.
0: 그때는 좀 억지로 약간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1: 이쁘게 웃으려고.
0: 네, 긴장도 하고 이쁘게 웃어야 되고 카메라 약간 어떻게 나올지도 막 걱정되고 하니까 일부러 막 웃다 보니까 막 여기 경론도 이렇게

0: 하고 막
1: 네네네.
0: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웃는 걸 되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무대에서 행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아, 좋은데요?
1: 제가 그래서 느꼈나 봐요. 제가 아까 잠깐 노래 나갈 때 멤버들한테 멤버들 웃는 게 너무 예쁘더라 이번 무대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딱 느껴졌나 보다.
0: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카이 씨 혹시 예전 미소와 이번 활동 미소 비교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3: 와?
0: 네. 예전 미소는
1: 네.
3: 그러지 마요. 형 잠시만.
4: 여기 있어.
3: 여기 있어.
0: 진짜 이렇게
1: 표정이
3: 진짜 내려놨다.
4: 놀라서 한 거야.
0: 진심 이래 이렇게 웃었어. 옛날에 직캠들 보면은 이래 계속 이러고 있어.
1: 그렇구나. 그럼 요즘엔 어떻게 웃어요? 좀 여유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다.
0: 네, 그렇죠.
1: 좋아요. 그러면은 쿠마 씨는요?
5: 네, 사실 저는 뭔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꾸미고 뭔가 정해진 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1: 그럴 수 있죠.
5: 이번에는 그냥 제작할 때부터 다 내려놨어요. 멋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냥 재밌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좋은 뭔가 방향으로 가서 표정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뭔가 그냥 좀 더 편하게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발전하는 부분.
1: 근데 제가 이제 컴백 전에 같이 챌린지 촬영하면서 머리색 너무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너무 찰떡이고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뭔가 그 느낌이 저도 느껴졌어요. 쿠마 씨가 뭔가 무대 위에서 좀 전보다 덜 긴장하고 조금 여유가 나오는 느낌?
5: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5: 저는 칭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1: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5: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좋다. 또 혹시 한 명 더 있나요? 신경 쓴 포인트?
3: 이게 또 저희가 이번에 자유로운 거를 되게 추구했는데 약간 모순이긴 한데 그 속에서도 저희가 사실 합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유롭게 하면서 합까지 맞추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시간이 답인 것 같다 해서 그냥 최대한 시간을 오래 공을 들여서 자유롭게 다 하고 합이 맞을 때까지 그냥 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던
1: 그래서
3: 좀 합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 합을 정말 꼭 맞춰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우리 준우 씨가 진수 씨를 번쩍 이렇게 펄쩍 뛰어서 앉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무대 위에서.
2: 그렇죠. 와, 오늘 한 6번 들었던 것 같은데. 와.
3: 그치.
2: 와.
1: 네. 근데 진짜 한 번에 착 감기는 게 연습 정말 많이 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도착했거든요. 준우야 사랑해님이 준우랑 이안이랑 타쿠마 셋이 안무 만들 때 있었던 재밌는 비하인드 있나요? 보내주셨는데 세 분이 안무 제작에 참여를 또 하셨구나.
2: 네, 맞습니다.
6: 제가 후렴 포인트 안무를 만들었죠.
1: 후렴 포인트 안무.
6: 네네.
1: 그 어떤 부분, 어떤 느낌이죠?
6: 약간
1: 네, 살짝
2: 스니커즈면 저희가 후렴 때 발을 한번 가리키고 이렇게 돌거든요.
1: 네네네.
2: 이 부분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발 이렇게 터는 것도 저희가 또 만들었고요.
1: 이야.
2: 또 마지막에 발을 이렇게 돌려서 한번 탁 하고 이 신발을 자랑하는 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1: 딱 포인트 되는 부분 너무 잘 짚어서 만들었다. 역시 네, 다재다능하다. 그러면 혹시 제작할 때 그 비하인드 있어요? 만들 때 어떻게 하다가 뭔가 재밌게 나왔나 뭐 이런 거?
5: 그 비하인드라고 하면 처음에는 막 어렵게 시작했는데 뭔가 좀 잘 돼야 되니까 그만큼 뭔가 힘을 좀 많이 줘서 했는데 안 돼서 좀 뭔가 쉬고 있었어요. 그냥 놀면서.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게 이거 어때 하면서 그냥 심플하게
1: 심플하게 그 멈춰서
5: 이게 약간 좀 캐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2: 어떻게 이게 뭔가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약간 진짜 아이디어는 마음 편하게 막 장난칠 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3: 맞아요.
1: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구나.
5: 네, 셋이 빈빈 돌아가는 게 너무 웃겼어요.
1: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정지해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
3: 맞아요.
0: 귀엽다.
1: 그거 무대에서 보니까 진짜 같더라고. 진짜 갑자기 이렇게 멈춘 것 같더라고.
0: 다행히 말씀하셨습니다.
1: 역시 합에 신경 많이 썼다. 또 말씀드리고 또 신곡 활동하면서 팬 콘서트 준비도 하고 계시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컨디션 어때요 다들?
3: 아주 괜찮습니다.
4: 너무 좋죠.
1: 너무 괜찮아. 지금 준우 씨 미간이 말해주고 있어. 너무 좋대요.
0: 너무 좋죠.
1: 네, 파이팅.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괜찮죠,
0: 그럼요,
1: 여러분?
0: 그럼요,
3: 물론이죠.
1: 네,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0: 는 첫 번째 팬 콘서트예요. 심지어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1: 네, 2026년 8월 8일 오후 5시 ES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되는 루네이트의 오프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멤버들이 예전부터 생각해 온 거라고.
1: 맞습니다.
2: 맞죠, 맞죠.
1: 저희가 진짜? 옛날부터 네. 장난반 진단반으로 그냥 콘서트를 처음에 열면 무료로 하면 어떨까 이거를 계속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유튜브로 막 작건 찍고 할 때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또 무료로 열게 되었습니다.
0: 팬들이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0: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냥 그 시간을 써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인데
2: 맞죠.
0: 그런 느낌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잘했다.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님이 루네이트 팬콘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2: 와.
0: 어떻게 스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3: 살짝 해보자면
0: 네.
3: 러베이트가 못 보셨을 안무도 새롭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하나일까?
0: 하나일까?
3: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0: 아니면은 포즈 되는 그 아 스포 되는 포즈 하나
4: 각자 하나씩
0: 어때요?
1: 각자 하나씩 하면 너무 스포니까
4: 너무,
5: 근데
4: 너무 모르잖아.
3: 아 그래?
5: 아니야 너무
0: 그냥 많아. 회의하지 마. 그냥 딱 떠오르는 거 하나 딱 하고 쿨하게
3: 오케이.
0: 우리
3: 오케이.
0: 어때요?
3: 하자, 우리 쿨하게 하자. 아 우리 여기 끝나 뭐라 하지 말고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해. 나는 혼나도 몰라.
3: 나도 모르죠.
0: 자 이거 뭐 혼나면 뭐 내 탓하세요. 자 그러면은
3: 자
0: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3: 네.
0: 하나 둘 셋. 어? 뭐야? 다들 현란해. 근데 좀
1: 아 유명은 다르네 우리랑
0: 느낌도 있고. 잠깐만 이한 씨 하고 계신 거예요?
5: 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3: 나 알 것 같아. 난 알 것 같아.
5: 난 알 것 같아.
3: 누군데 저 모르는데.
5: 나 알 것 같아?
1: 야 우리도 모르는데.
5: 무슨 말이야? 서 있어야 되는 거야.
0: 진짜 궁금해. 아 약간 서 있어야 돼요?
3: 아 알겠습니다.
0: 이한 씨.
3: 아
0: 진짜 그런 느낌.
5: 이런 느낌이다.
4: 뭐지?
0: 자 해석은 우리 러베이트 분들에게 맡겨보고요. 루네이트의 첫 팬 콘서트 분위기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곡 스니커즈를 또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해요. 와! 예! Yeah,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 우리 멤버들 모두 라이브 자리로 살짝 한번 이동 부탁드려볼게요.
2: 네.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물도 한 잔 마시고 하면서 네, 준비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친친방 친구들은 루네이트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또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좋아요. 우리 멤버들. 자, 이제 헤드셋도 쫙 착용해 주시고, 마이크 딱 챙겨 주시고, 어때요? 준비됐나요?
5: 기가 막힌다.
0: 아유, 기가 막힌다. 그러면은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그 파이팅 구호 있나요? 저희 뭐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는 앙앙앙 화이팅 이거 하거든요. 있어요?
5: 되게
6: 뭘 우리 뭐 아까
3: 왕왕왕 파이팅.
4: 아이 거의 똑같잖아.
0: 그렇죠. 원래 없구나.
5: 오늘만
0: 그러면
5: 맞아.
0: 그러면 어떤 거?
6: 준호 방금 말한 거
5: 왕왕왕.
0: 룬룬룬 어때요? 룬룬룬.
4: 오케이 오늘부터.
5: 오케이.
0: 네. 룸룸룸. 와.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루네이트의 라이브입니다. 스니커즈.
5: Let's go.

0: Champions.
1: 어쩜 좋아. 라이브까지 잘하면 어떡해요, 정말. 아유, 너무너무 잘한다. 자,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0: 미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장혜민님께서 늦은 밤인데 루네이트가 또 CD를 씹어 먹었다 반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하셨대. 어떡합니까?
1: 감사합니다.
0: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걸 반하셨으면 또 8월 8일날 시간 되시면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2: 오시겠죠.
0: 네, 4998님은 즐기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져서 진짜 너무 좋아요 라고
1: 보내주셨어.
0: 저도 아까 보니까 유독 신나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2: 누구야?
0: 너. 네, 준우씨. 너무 보기 좋았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아주 좋았고. 김선희님 문자 한번 이한씨가 읽어주실래요?
3: 아, 카이님 라이브 중간에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신 건지 궁금해요.
1: 제가 이제 왼쪽 얼굴 보여주려고 이쪽을 네. 보면서 이제 노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 헤드가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0: 누구 거였어요?
1: 투머컨데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4: 제가 너무 신난 나머지 네. 춤을 추는데
0: 진짜
1: 하필 내파트여가지고
0: 좋아요. 좋아요. 아유, 텐션 너무 좋다 또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전학생 루네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요 타이틀곡만큼 좋은 수록곡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곡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 건데요. 이 노래 어떤 곡인가요 여러분?
1: 네, 이 노래는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아버지의 시간과 사랑을 발라드로 쓴 노래인데요. 이 곡이 정말 사실 들으면 좀 슬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말 감정적인,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이제 가사를 담았는데 듣다 보시면 이제 조금 눈물을 훔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예.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휴지 한 장씩 준비 같이 해주시고요. 그럼 루네이트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나가.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최유정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루네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산삼파워님 문자 한번 쿠마씨 읽어주세요.
1: 네. 산삼파워님 팀 판타지어 보기 좋아요.
2: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정현님 문자 한번 진수 씨 읽어주세요.
4: 이 정현님께서 루네이트 분들 긴장감 풀려서 댕댕미가 느껴지는데요.
0: 오, 댕댕미 기운 올라온다. 네, 저도 라이브 때 잔뜩 느꼈어요. 이 친구들 정말 댕댕이구나 또 싶었고 LH8님 문자 한번 우마 씨 읽어주실래요?
5: 네, LH8님 오늘 공개된 댕디가 루네이트 스니커즈 챌린지 비하인드가 있다면 뭘까요? 달놀라 너무 웃기더라고요.
0: 잘했다 잘했다.
5: 봐주세요.
0: 그 챌린지 오늘 올라온 거 저도 봤어요. 그게 사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신발 사주신 건데 그 하필 또 챌린지가 왜 갑자기 팔을 끼우시는 거죠?
6: 아, 얘 그냥 이렇게 추워서
0: 이렇게 아, 추워서
6: 막혀져 있네.
0: 좋아요 좋아요. 그 근데 이제 챌린지가 그 선배님 신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은 아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제 신발이요 이렇게 하는 챌린지인데 거기서 이제 네 우리 준우 씨가 너무 당황했다.
3: 진짜 웃겼는데 그때.
6: 아, 나 거기서 많이 당황한 적 없어?
0: 네 맞아요 맞아요.
7: 굉장하신데요.
0: 많이 당황하셨나요 혹시?
6: 아우 처음 봤어요.

0: 너 와, 왜 이렇게 예쁜 신발을 하고
1: 웅청죠. 웅청스러워. 멤버들 웃음소리 다 들어간 게 또 너무 그 분위기가 잘 담겨서 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빠 사랑해요. 네, 그리고 염소님, 준호 오빠한테 질문 있어요. 진수 오빠를 드는 안무를 할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무대 볼 때마다 얼굴이 살짝씩 일그러지던데 많이 무겁나요?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준호씨?
2: 지금도 일그러졌네 얼굴이 조금.
3: 아, 이게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들잖아요. 그럼 솔직히 저는 저랑 진수가 안 잡아주실 줄 알거든요.
1: 네.
3: 근데 지미지 캠이 이렇게 여기 앞까지 오시는 거 제가 힘든데 표정을 또 못 숨기겠고 웃어야 네. 되니까 표정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 진짜.
3: 또 전날 야식을 먹고 오면은 무게감이 느껴져요.
1: 오늘
3: 마냥 뭐 많이 먹었네? 하고 이제 좀 가볍다 싶으면 오늘 좀 굶었나? 하고 생각이 드는 이제. 네.
1: 그렇구나. 진수 씨 야식 그 줄일 생각이 있나요?
4: 제가 원래는 야식을 안 먹는데 활동기에 근데 이번에 활동하는데 살이 엄청 확 빠져가지고 아 이러면은 준호 운동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날 잡고 야식을 왕창 먹은 날이 있었는데
1: 아,
4: 그날 또 느껴졌더라고요 준호가. 고맙게도
1: 그날 이게 딱 먹으면 바로바로 그게 딱 이렇게 느껴지나 보다.
4: 네, 제가 좀 많이 먹긴 했습니다.
3: 점프를 해서 저한테 착실하니까 살짝 원래 약간 같으면 약간 4분? 근데 원래 같으면 갑자기 그날 먹은 날 약간 덜컹 느낌.
5: 와 약간 김치전이랑 우동이랑
4: 김치 열장에 라면 두 봉지를 제가 싹 먹고 잤어.
5: 근데 그걸도 한 시간 반 동안 혼자 먹고 있잖아.
3: 그래서 심었는데 자고 있는데 먹고 있었어.
1: 진짜 잘 먹나 봐.
4: 네, 위에서
1: 라면. 네, 줄 생각 없다 말씀드리고 타리님 문자 이한 씨 한번 읽어주세요.
6: 네, 타리님께서 이젠 하다하다 역조공으로 리얼 스니커즈까지 주는 우리 효자돌 루네이트 사랑해야만. 만약에 멤버들이 그 선물 받은 스니커즈 신고 스니커즈 들으면서 멤버 중 한 명만 선택해서 단둘이 로드트립을 떠나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낭만 있다. 어떻게 할래요? 스니커즈 신고 스니커즈를 들으면서 단둘이 로드트립. 난 누구랑 가고 싶다.
0: 스니커즈 신고
1: 고민에 빠진.
0: 네. 물집이 너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1: 진짜. 물집이 너무 잡혀.
7: 낭만이 없냐 이거?
1: S예요. MBTI. 아니.
6: S예요.
4: 완전 S. 타리님한테 사과드려.
1: 그러네. 아무도 없다 그러면.
5: 저는 준우. 준우 하겠습니다.
1: 카이 씨 준우.
3: 힘들려고 하라고?
1: 왜요?
5: 힘들면 뭐 짐도 들어주고 가끔 뭐 업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우를 골랐습니다.
1: 또 이제 진수 씨를 통해서 단련이 되어 있을 테니
5: 그럼요.
1: 한번 맡겨보겠다. 네. 그러면 준우 씨는요? 준우 씨는요?
3: 저는 저는 그러면 이한이랑 가겠습니다.
5: 왜지? 짐들게 하려고.
3: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조금 뭐지? 오늘 약간 또 뭐 스케줄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약간 은근슬쩍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이가 좀 약간 또 관심이 필요한 거 나한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로드트립 오케이 너를 해줄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이한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누구랑 가고 싶어요?
3: 말해봐라.
6: 저는 그러면 구마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럴 수 있지?
1: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 구마랑 일단 룸메이기도 하고 저는 구마랑 성격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마랑 로드트립을 가면은 되게 재밌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구마를 골랐습니다.
1: 잘 맞는다.
3: 튕겨줘야 좀 재밌긴 하잖아요.
1: 좋아요. 그러면 쿠마 씨는요?
8: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1: 네.
8: 저는
3: 구마 아니면 뭐지?
8: 그러면 일단 저는 그 유마형 일단
9: 그럼 유마형
8: 아 저 유마형 아니 나 그럼형 아니라
9: 아니
8: 유마형
9: 좋아하잖아.
8: 유마형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진짜 이상해.
1: 진짜
8: 이상한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3: 맞아.
8: 뭔가 그 로드트립이 진짜 신기한 경험이지 않을까.
1: 그래.
5: 근데 이 형이랑 가면 너 끌고 다녀야 돼.
8: 그치.
5: 귀찮다고 안 간다고 막 그럴걸?
8: 아 그렇긴 해.
1: 완전 집돌이구나.
9: 맞아요. 완전.
1: 그렇구나. 그럼 집돌이 우마씨 누구랑 가고 싶어요?
9: 저는 진수죠.
1: 자연스럽게
5: 있었어. 얼마나 좋아 분위기.
1: 또 멤버들 착하다 착해. 이유가 뭐예요?
9: 그냥 순서 마지막이었지만 그냥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도 진수를 골랐을걸요?
1: 진짜?
9: 많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5: 그치
9: 뭔가 MBTI도 너 J인가?
3: J죠.
9: 그치 제가 완전 P이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진수를 뽑았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럼 진수!
3: 좋겠다 분위기.
1: 진수 누구랑 가고 싶어요?
4: 저는 그러면은
9: 누가 있나?
8: 누가?
4: 저는 유마 형하고 이렇게
9: 그치
4: 유마 형도 정말 역시

0: 아, 그렇지. 자,
1: 어떤 한 사람이 그저 생수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죠. 생수를 들이키는 카일 씨 소감이 어떠신지, 심정이 어떠신지.
2: 아, 저는 사실 몰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니까 좀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아, 나를 선택을 안 한다.
0: 뭐야, 뭐야.
2: 이거 속상하네요, 진짜.
1: 그렇지만 우리
2: 믿었는데.
1: 우리 모두 다 카일 씨랑 가고 싶죠, 사실은?
3: 아, 그쵸,
4: 농담이었죠.
3: 그쵸, 농담이죠.
4: 모두 와서도
1: 당연하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카일 사랑해 하는 거예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카일 사랑해.
1: 마무리까지 너무 좋아요. 마무리까지.
2: 아, 슬프네 이게. 네,
1: 이런 걸 바라면 아니겠지만은 네, 훈훈한 마무리를 또 선배로 선택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스니커즈 듣고 족저 근막염 완치됐어요 님이 스니커즈 발매하자마자 완전 제 취향 청량곡 1등 먹었어요. 멤버들이 컨셉을 찰떡으로 받아먹어서 더 신남. 우린 이렇게 루네이트 무대로 시원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멤버들은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나요? 여름을 잘 보내려 그러면 요거 꼭 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요런 거 있나요?
2: 일단 무조건 수영장 가야 되고요. 아~ 그리고 수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이 진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맞아. 수박이 수분을 정말 많이 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수박을 추천드리고요. 네. 워터파크 네. 정말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워터파크를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되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워터파크 가서 또 멤버들 요즘 유행하는 그 참참참 해가지고 물 빠뜨리는 거 그것도 한번 찍어주고 하면서 네, 워 이거 해주고 컨텐츠에 녹여가지고 또 얼마나 또 재밌는 영상이 나올까. 네, 듣고 계시면 please 부탁드리고요. 도망가자님이 저는 투더문이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제목처럼 달이나 우주 여행 떠날 기회가 있다면 바로 가실 건가요?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멤버들? 뭐 달이나 우주 여행 떠날 기회가 있으면은 오케이 나 바로 간다 하는 사람 손.
2: 바로 가지.
1: 잠깐만 지금 진수 씨, 카엘 씨 그리고 쿠마 씨 이렇게 손 들어주셨는데 쿠마 씨 왜요? 왜 바로 가고 싶어요?
5: 저는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고민 없이 바로
1: 경험을 위해 또 특별하다. 네. 그리고 카일 씨는요?
2: 저는 절대 지루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진수 씨는요?
6: 저는 뭐 학생 때부터도 이 약간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됐을까 상상하면서 그림 그렸을 때 저는 항상 우주 여행 이거 무조건 그렸거든요. 전 지금 제가 원래 같았으면 어디 달 같은 데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떠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야죠.
1: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손.
2: 무조건 있죠.
3: 무조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생각합니다.
1: 모든 멤버가 손을 들어줬어요. 네. 외계인을 나는 정말 관심이 있다. 외계인에. 오, 준우 씨.
7: 정말 관심 있다 생각하는
1: 진짜.
7: 게.
1: 진짜.
8: 지금 저희가 사는 우주가요. 네. 지금 진짜 이 조그만한 먼지만큼 작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 그쵸.
8: 완전 은하계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은하계 우리만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UFO 사진이 괜히 찍혔겠습니까? 아닙니다.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무조건 있습니다.
1: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분명 무언가 그 우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무언가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100% 생각하는데요. 네. 저랑 생각하시는 게 좀 네,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외계인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전학생 루네이트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우리 노래 듣고서 이어갈게요. 방금 얘기 나온 노래죠. 루네이트의 To the Moon.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루네이트의 To The Moon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998님 To The Moon 무대 언제 볼 수 있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팬분들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네요. 혹시 네, 볼 기회가 네, 있을까요?
1: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근데 저희 또 이제 음악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어? 이걸?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우리 루네이트가 언제 또 깜짝으로 보여줄지 모르니까 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네, 따라와 주시고요. S7B님 진수 혼자 아이인가요? 노래 나올 때 옆엔 난린데 혼자 차분하네요. 성격이 달라서 발생했던 에피소드 있다면 말해주세요. 혹시 있나요?
3: 아 사실 제가 이번에 가만히 있던 거는 또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지금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4: 아 그거야?
3: 어 그렇게 될까봐
0: 뭔데?
3: 이거 잘못될까봐 살짝 지금 제가 혼자서 스스로 억제하고 있었어요.
4: 아 그거네. 아 그거야?
0: 아 뭔데 뭔데?
4: 뭐,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지금.
0: 아 뭔데? 진짜 뭐 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4: 뭐야 뭐야?
0: 네 아이인 이유도 있나요?
4: 아이야?
1: 아이인 이유.
0: 이것은 아닌 걸로. 네 한번.
3: 잊어.
0: 네, 또
5: 제가 아이입니다.
0: 아, 그쵸.
5: 예? 난 진짜 아이야.
0: 진짜요?
1: 진짜 아이.
5: 너 그때 아이, 봤잖아 갔을 때.
1: 나밖에 없잖아요. 아이.
3: 응원할게요.
6: 아, 나도 아이인데.
3: 형의 아이를 응원할게요.
4: 그래. 형 쭈꾸미를 응원할게요.
0: 파이팅. 네, 파이팅. 카일 씨의 쭈꾸미 아이였다. 또 말씀드리고 우리 또 다음 순서 넘어가 봐야죠. 루네이트의 반짱 선거. 좋아요.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으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반말 모드 알지?
4: 그럼 알지.
0: 좋아 잘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팀에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또 어필해주면 돼. 우리 리더 진수 준비됐지?
3: 그럼!
0: 그래 그럼 진수 한번 가보자!
3: 나 같은 경우는 노래짱이야. 메인 보컬이거든.
0: 오케이 노래짱 진수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1: 혼으로 몰아가죠.
0: 나 같은 경우는 걸스토크 창이야.
2: 걸스토크 우마 그리고
3: 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멋짱 멋.
2: 오, 멋짱.
4: 먹장.
3: 멋짱.
2: 멋짱. 멋있다 할 때 멋.
3: 멋짱.
2: 오케이. 멍장. 멋짱 카엘 그리고
3: 멋짱.
5: 저는 아 나는 완전 F 반장이야.
2: F짱이야. F짱.
5: F짱.
2: 공감짱.
6: 공감짱이지.
2: 오케이. 공감짱 F짱 쿠마 그리고
4: 나는 열정짱이야.
2: 오. 오. 열정짱이야. 열정짱이야.
3: 열정짱구.
2: 열정짱이지.
4: 열정짱.
2: 좋았죠.
4: 열정짱.
2: 열정짱.
4: 아, 발이 안 되네.
2: 좋았어. 열정짱 준우 그리고
7: 나는
4: 축구짱.
7: 아니지. 나는 패션짱이야.
4: 아니야.
2: 패션짱.
3: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맨날 따라하잖아.
2: 이한이까지 또 들어봤는데 멤버들이 뭔가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아. 이한이는.
7: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4: 아니, 아니요.
3: 아, 진심이야.
4: 난 진심이야.
3: 진짜 진심이야.
4: 색조합이 안 맞아서
3: 의심해. 색조합도 그렇고.
2: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한이부터 왜 패션짱이라고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7: 일단 나는 공항 패션부터 해서 일단 뭐 우리 이제 쇼폼에 올라온 그런 것들을 봐도 우선 내가 제일 잘 입거든. 그래서 난 내가 패션짱이라고 생각해.
2: 좋아 좋아. 그럼 이에 대한 멤버들의 의견도 살짝 들어볼까?
4: 근데 자기 세상에 빠질 수는 있어.
3: 그치, 그럴 수 있지. 개코너가 안 될 수 있지.
4: 그래. 솔직히 난 옷을 뭐 잘 입는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거든. 근데 아닌 것도 아니라 말을 하니까.
3: 그치, 근데 맨날 따라 입으니까 뭐.
2: 그럼 멤버들이 보기에 이한이의 패션 어떤 스타일이야? 요즘 무슨 무슨 룩 이렇게 말하잖아.
3: 카피룩?
2: 카피룩?
4: 아니 내가 전날 입었던 옷을 그저 따라 입고 오니까 이상해 기분이.
2: 진짜?
4: 그러니까.
6: 누가 뭔지.
3: 카피룩.
4: 내가 한 게 맞지.
2: 그렇게 약간 참고하는 그런 경향도 있구나.
7: 내가 많이 알려줬어.
2: 아, 이한이가 알려줬구나.
7: 나한테 많이 배웠어.
2: 지금 파워님이 패션짱 얼하라 싶다.
4: 봐봐, 다 알잖아 지금.
3: 그래. 너 스스로 빠졌다니까.
2: 소망님은 이한아 비니만 쓰잖아.
4: 비니만 쓰면 다 모자란 거야.
3: 너 무슨 패션짱이야.
2: 사실 나도 이한이가 그 비니 많이 쓰는 거 연습실에서 본 것 같긴 해. 엄청 큰 이니셜 그려진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7: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골무라고?
2: 너무 예쁘잖아.
4: 나 진짜
2: 연습실 열고 들어가서 물어볼 뻔했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빛나.
7: 고마워.
2: 너무 좋다. 그리고 준우. 준우는 열정짱이라고 했잖아. 이유가 뭐야?
4: 나는 일단 솔직히 말하면 뭐 헬스장으로 데이터가 다 가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유산소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2: 그래.
4: 근데 이제 거기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2: 알지.
4: 사실 5분만 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드는데 5분만 더 타자 해가지고 활동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꼭 탔던 것 같아.
2: 진짜.
4: 그래서 땀이 진짜 좔좔 흐른 상태에서 딱 출근을 하는.
2: 너무 좋다. 그럼 또 붓기도 쫙 빠지고.
4: 완전 쫙 빠지고.
2: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진수 드는 거는 힘들어?
4: 근육도 같이 쫙 빠졌나봐. 같이 빠졌나봐. 만들어낼 것 같아.
2: 오늘 준우 요게 좋네. 말이 좋네요. 멘트가. 너무 재밌다.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쿠마는 F짱 공감짱 했는데
5: 맞아 맞아.
2: 이유가 뭐야?
5: 일단 나는 어떤 고민이든 진짜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다 약간 위로를 줄 수 있어.
2: 진짜?
5: 그리고 뭔가
3: 아니 맞긴 해.
7: 근데
5: 진짜로
7: 피드백은 못 받아들이는 거야?
4: 쿠마
7: 내 말 잘 들었어.
4: 말 잘 들었는데? 쿠마 말 잘 들었어.
3: 이한이만 싫어하냐?
7: 진짜 너무한다.
4: 이게 되게 잘.. 그게 괜찮은지 좀 모르겠네. 왜 그래? 감정적이네?
2: 그러면은 쿠마야 이한이의 패션짱에도 공감을 혹시 해줄 수 있나?
5: 당연하지. 이한이가 그 옷을 잘 입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알겠거든? 근데 그 살짝 하나만 좀 뭔가 좀 조언을 주자면 그 준우를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살짝 그거를 좀 섞어서 자기만의 멋을 조금 다듬으면 더 멋있지 않아?
3: 본인만의 멋을 추구해라.
7: 준우를 모르겠는데.
4: 뭘 아는구나.
2: 개성을 담아서
5: 자신을 주면
7: 모르겠는데.
5: 더 너의 스타일
7: 맞아. 고마워. 고마워.
2: 근데 뭔가 스타일이 T 같긴 하다.
4: 어? 어?
3: T?
2: 지금?
5: 아니야.
2: 지금 표정이 약간 상처받은 느낌이야.
5: 아니야.
3: 완전 티네. 완전 티네.
2: 여기는 또 추구미가 F구나. 완벽하게.
3: 완전 티쿠. 티쿠.
2: 그래,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 한번 고민 상담하러 코마를 찾을게.
5: 잘 준비하고
2: 있어.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카이리로 가볼게. 멋장이라고 해줬는데 이유가 뭐야?
3: 멤버들이 멋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줄 때가

0: 굉장히 많아.
1: 아 진짜? 아, 예를 들면 어떤 멋이 있을까?
0: 예를 들면은 뭔가 뭐랄까 그냥 아, 평소에 평소에 애티튜드 그렇고 그냥 되게 멋이 없을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멋이야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그러는데 결국엔 뭐 선생님이 오시거나 뭐 했을 때 그게 맞아 라고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
1: 아, 그러면 이한이한테도 카이리가 알려준 거, 거야?
2: 아니야.
1: 그
0: 근데 이한이한테는 아,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 게 너무 카피만 하다 보니까 아, 카피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아, 알려줘도
2: 멋을 안 해.
0: 그래.
3: 그래 뭘 안
0: 우리 멋쟁이 차잖아.
2: 아, 그래, 뭐,
0: 솔직히 멋을 인정하는 사람 준우, 진수 이렇게는 좀 진짜. 그래도 내 멋을 좀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1: 아 그래 그래.
0: 쿠마는 멋을 아직까진 좀 멀었어.
2: 아 좀
0: 살짝
2: 할 수 있는 것 같아.
1: 오케이 오케이. 이한이 오늘 집에 와서 우는 거 아니지?
4: 괜찮아.
1: 어 눈물 흘리지 말고.
4: 괜찮아 괜찮아.
1: 그러면 우리 카이리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멋있었던 순간 한번 얘기해 볼래?
5: 내가 했냐?
4: 딸기우는 어깨?
0: 난 그래도 멤버들이 정말 멋있다고 해줬던 때가 그때 배구 예능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승전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나서 멤버들이 단체로 진심 어린 눈으로 멋있다고 해줬는데 아, 그게 진짜 기억에 남고 또 아육대 1등 했을 때
2: 아 인정 인정
0: 그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 그때 또 엄청 또 멤버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네.
0: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2: 진짜로.
1: 그치 그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3: 우리 형
1: 그럼 이제 우마 얘기 들어봐야지. 걸스 토크 짱이라고 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걸 얘기해줬어.
2: 아 진짜?
1: 어, 어떤 거야?
2: 우리 애들 일단 진짜 남학생 같고 뭔가 우리 팬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뭔가 염색하거나 그 새로운 화장품 쓰거나 그럴 때 있는데 못 알아봐 다들 나랑 알아봐 아~ 그걸 얘기해주면 어 유마 진짜 걸스토크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1: 맞지 맞지
2: 내 체가 못 알아봐 어떻게 유마만 알아봐
1: 아 진짜
2: 그렇게 하더라
1: 아 진짜 그래서 아니 근데 우마가 오늘 머리가 컬이 너무 잘 나왔다
2: 아 역시 역시 우리 애들 진짜 안 해주거든 역시
1: 예. 이게 진짜로 조금 뭔가 약간 일정하게만 꼬불거리면 재미없거든 알지? 약간 여러 각도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뻗친 포인트 이거 뻗쳐있는 거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
2: 그 계산해서 하는 거지 당연히
1: 맞아 맞아 그러니까
0: 형 아까 분명히 자던데
6: 그래서 계산이 안 된 거야 있는데. 지금 이쁘잖아
2: 아니 자면 더 예쁘게 나와
0: 쌤한테 고마워요
1: 예뻐 그러면 우마야 우마야 나 머리 어때? 내 머리는 어때 오늘?
2: 어? 완전 예쁜데 아니 그 머리가 아니더라도 예쁜데 오늘 짱이야 진짜
1: 짱이야?
2: 어, 블러셔도 너무 예뻐
1: 블러셔? 어. 내가 블러셔 좋아하거든
2: 아, 네, 나도 블러셔 했어
1: 아, 너 쿨톤인가봐
2: 맞아 맞아 어, 너 웜톤이야?
1: 어 맞아 맞아
2: 그치 그치 색깔 보면 알지
1: 그니까 딱 알잖아
2: 그치 왜 뭐야
1: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잘한다
6: 와 진짜 와, 다르네
1: 우리 다음에 또 걸스토크 하자 너무 아, 재밌다
2: 화장품 사러 가자
1: 완벽한 엔딩까지
6: 이거 어디야
0: 인정해 인정해
1: 인정인정.
0: 와 대박이다. 진짜.
1: 아, 좋아요, 좋아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진수 씨 얘기도 들어야죠. 아 진수 얘기도 들어야지.
2: 그치.
1: 노래 짱이잖아.
4: 노래 짱이지 나.
1: 어. 한번 어필 좀 해봐봐.
4: 아 바로 부르겠습니다. 아 바로 부를게.
1: 어 한 소절 불러준대. 예. 뭐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준대.
6: 예 있다.
2: Oh, I hope I stay with you. Oh, I hope I stay with you. 오랫동안 바랬던 널
4: 아 여기까지 할게요
0: 어,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1: 대박 내가 불렀던 노래잖아 OST로
4: 호흡이 떠가지고 제대로 안 불러지 나중에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볼게
1: 진짜 완전 센스 뭐야 뭐야
0: 센스쟁이네
1: 진짜 뒤집어져
0: 불러도 너무 예뻐 오늘
1: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부르자 같이 영상 하나 남기자
0: 예진이다 진짜 좋아
1: 고마워 진수 그럼 우리 모두 진수 노래짱까지 인정하는 거지?
2: 아
0: 인정 인정 성철이 빼곤 다 인정받았네
1: 좋아 좋아 성철이 아쉽지만 멤버들과 한번 만만한 합의 보기를 바라고
4: 그렇게 할게요
1: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서 반말 모드를 한번 뜨든 종료해볼게
0: 네 맛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1: 네. 좋아 돌아와서 이렇게 재밌게 떠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쉽지만 벌써 하교할 시간이에요
2: 예.
1: 우리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우리 진수씨가 대표로 간단하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룬에이트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1: 아이고.
4: 정말 편하고 즐거운

0: 좋은 라디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가야만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냥 지금 이렇게 라디오 종료돼도 그냥 이렇게 같이 놀고 싶은 느낌인데 또 이렇게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러면 진수 씨는 가지 마시고요.
2: 저도 안 갈래요.
1: 아, 우리 회사에서 또 한번 좀 재밌게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3: 좋습니다.
1: 그럼 저도 조금은 혹시 날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4: 아, 저희가 네. 사실 아까 컨디션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컨디션이 방금까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사실.
1: 진짜로.
4: 근데 진짜 선배님 만나고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1: 진짜로.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진짜 한번 또 재밌는 시간을 우리끼리 또 보내보도록 하고 다들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루네이트. 그러면은 끝곡 루네이트의 백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우리 또 만나요.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유정이 이목구비.
2: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네, 좀 늘었죠? 어때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오늘의 학교 바로 여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 서석고등학교. 자자, 또 어떤 맛있는 급식들이 친친을 침침으로 만들지 급식력 퀴즈 바로 가볼까요? 7월 28일 화요일, 내일이죠. 광주 서석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김치볶음밥, 감자된장국, 명란떡갈비 조림, 왕만두구이, 깍두기, 바나나 우유인데요. 어우, 또 침침. 아, 침침 됐다. 너무 맛있겠다. 사실 이 메뉴는 학생들 모두 먹는 점심은 아니라고 해요. 특히 또 요즘 모든 학교가 이 기간이잖아요. 서석고에서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 기간에도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신청을 받아서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 기간은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일정 기간 수업을 쉬는 일을

타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엇보다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죠. 과연 이 기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소풍, 2번 여름방학. 정답 보낼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아,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음료 여러 잔 시켜드실 수 있는 금액권 보내드리니까요.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영케이의 Shut the Door.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영케이의 Shut the Door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저녁 6시에 막 공개된 곡입니다. 영케이 씨가요, 2년 10개월 만에 정규 2집 영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총 15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곡 작사 작곡에 또 참여를 하셨대요. 그 중에 또 타이틀곡은 무려 30분 만에 완성된 곡이라고 하고요. 일기를 쓰듯이 영케이 씨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치일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면 그때야 자유를 느꼈대요. 그런 감정이 모티브가 돼서 나온 역설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죠? 자, 그러면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띵동댕동. 내일 광주 서석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김치볶음밥, 감자된장국, 명란 떡갈비 조림, 왕만두 구이, 깍두기, 바나나 우유. 오, 요 조합 너무 좋다. 일단 밥이 그냥 밥 아니고 김치볶음밥이죠? 너무 괜찮고. 그리고 떡갈비 조림 그냥 아니고 명란까지. 명란 떡갈비. 아우, 침 나와.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침침. 그리고 바나나 우유. 저의 뭐랄까 소울 음료였거든요. 연습생 때 제가 힘들 때면 바나나 우유를 꼭 사 먹고 했었는데 어떻게 내일 진짜 가야 되나. 광주 서석구 한번 들러서 밥만 먹고 가도 될까요 혹시? 그리고 뭔가 여름방학 얘기 나오니까 또 저의 여름방학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금곡인가? 그쪽에서 그 식당을 잠깐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가 한옥이었어서 그 이렇게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 마루가 이렇게 네모로 공간이 있으면 가운데 연못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뭐 막 제비가 갑자기 와서 애기 나면은 막 잘 있나 맨날 확인하고 또 뭐 앞에 햇볕 쨍쨍 찌는데 엄마랑 그 앞에 밭 그 비닐하우스가 또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것저것 뭐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뭐랄까 약간 짱구스러운 여름방학 느낌? 그런 추억이 있어서 여름방학 하면 종종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그립고 그렇다. 아, 그리고 또 여름방학 하면 숙제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방학에 숙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게 그 여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숙제 중에 저희 아빠가 대신해 주신 숙제가 있어요. 이게 만들기 숙제가 있었는데 네, 선생님 죄송해요. 28살 돼서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만들기 숙제였는데 재활용품 만들기였다. 그때 근데 이제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쓴 거를 잘 씻습니다. 여러 개를 막 모아서 잘 씻어서 그거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쌓으면 이게 이렇게 뭔가 그 발이라고 하나? 뭔가 이렇게 간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집 모양으로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전구를 넣고 선을 이렇게 빼서 하면 뭔가 이렇게 빛이 그 그림자 그 젓가락의 그림자와 함께 되게 예쁜 그런 느낌으로 조명이 완성돼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진지하게 유정아 너가 만든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기억에 나를 뭔가 캐스팅하려는 그 사람이 나의 그 선생님이 나의 어떤 꿈을 이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밀어주려는 그런 느낌? 날 알아봐주는 그런 느낌?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 네, 아빠 덕분에 정말 엄청난 방학 숙제 결과물로 또 학교에서 아주 핫했다. 그때 초등학교 때. 네, 아버지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까요?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요. 바로 구공어룡님 축하합니다. 예!
Yes, congratulations.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2번입니다. 자영업자인데 저희도 방학이 그리워요. 어릴 땐 방학하기 한 달 전부터 놀 계획만 짰는데 그립습니다. 직원들이랑 여름휴가 못 가는 대신 선물 받으면 같이 맛난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카페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팍팍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문자도 좀만 더 보고 갈게요. 임세희님이 아유 귀여워 정말. 목소리만 듣다가 보라 켰더니 웬 어른 여자 사자가 있네요. 뒤에 사자 맞죠? 네. 어른 여자까지만 하면 안 될까? 약간 어른 여자 댕댕이에 이어서 어른 여자 사자까지. 그럼 어떻게 스펙트럼이 약간 그 애완견부터 해가지고 그 밀림의 왕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저 약간 그렇게 좀 넓다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될까요? 세인님 감사합니다. 4788님 아까 입을 옷 없다는 유정씨 말에 연예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유정님은 옷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입을 옷 없지만 옷은 많잖아요. 이럴 때 옷 버리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약간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안 입는다 싶은 거 그런 건 버립니다. 아니면 이거 너무 오래 입었고 약간 애착이지만 이거 목 너무 늘어났어. 이거 너무 구멍 났어. 뭐 얼룩졌어.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잘 안 버려요. 사실 저도. 그래서 날 잡고

진짜 얘는 솔직히 약간 제 뭔가 저를 제 3자로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진짜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잖아. 솔직히 난 너가 안 입는 거 다 알아.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 맞아 나 진짜 안 입어. 나 진짜 좀 심해. 이거 좀 심해. 하면 버립니다. 네. 좀 버려야 또 새로운 옷도 드리고 할 수 있답니다. 네. 응원해요. 옷정리.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노래 신인류의 정면 돌파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나는 실패가 두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다못해 매일 타는 8시 13분 출근길 지하철을 놓치고 다음 지하철을 타게 될 변수에 대비한 계획까지 머릿속에 촘촘하다. 이번 휴가도 마찬가지였다. 쉼을 핑계로 이 먼 제주도까지 왔으면서도 스마트폰에는 어김없이 빽빽한 동선과 맛집 리스트가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휴대폰도 비를 좀 맞더니 정신을 놓고 말았다. 그렇게 완벽했던 계획표가 무너졌다. 처음엔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또 화도 났다. 그러다 일단 비라도 피하자는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카페로 무작정 뛰어들어갔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이었지만 우연히 시킨 말차라떼 한 잔은 감동이었다. 게다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까지 더해지니 낯선 해방감이 밀려왔다. 매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나에게 비 내리는 제주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내 일상에도 계획 대신 조금의 빈칸을 남겨둬 볼까? 그 빈칸으로 오늘처럼 기분 좋은 우연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0015님이었는데요. 평소에 계획형 인간으로 살다가 요번 휴가에 살짝 무계획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신 것 같아요. 저도 J예요. MBTI가 J인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엔 P였다가 J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 그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였는데 뭔가 약속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바뀌면 약간 힘 빠지는 느낌을 살짝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J가 되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약간 힘이 살짝 빠지긴 하는데 그런데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빨리 그 아쉬움을 끊어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감정을 또 오래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계획이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던 이 상황이 더 안 좋게 그 기분마저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금방 그 감정들을 끊어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즉흥적으로 한번 갔어요. 제가 23살 때 그때였나? 22살인가? 그때 갑자기 태국 여행을 갑니다. 한 3일 전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무작정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바로 갔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그 택시 타고 막 2시간 걸리는 곳도 막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떠났지만 너무 좋았어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그때 당시의 영상들도 보면 진짜 행복해 보여요. 막 혼자 아침에 8시에 원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일어나겠다고 어떻게든 막 졸린 눈 비비고 8시에 혼자 옥상 가가지고 그 수영장, 루프탑 수영장에서 막 혼자 잠수해갖고 막 수영하고 심지어 그것도 가져갔다요. 그 방수팩, 그 휴대폰 넣는 거. 그거를 계단에 그 수영장 들어가는 계단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거치를 해놓고 물속에서 영상을 막 찍고 이랬어요. 진짜 즉흥적으로 갔던 건데 너무 성공적이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떠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저도 제주도에서 혼자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뒤에 일정이 있었는데 저도 비록 그 일정을 취소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 우연히 제가 예전에 갔었던 책방하고 가까워서 갔었는데 책을 사서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 났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냥 지금이 갑자기 너무 좋아서 내가 즉흥적인 선택으로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여기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0015님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서 저의 기억도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이 뭔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응원합니다. 네, 우리 같은 제이로서 잘 살아가 봅시다. 아자아자 제이팅 말씀드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0015님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끝인사 나눠볼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시원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댕디와 함께하는 함께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어떠신가요 여러분? 좋다 그러신다. 네, 다 들려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제 갈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친밀해진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근데 오늘 너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제 바람이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뭔가 저번 주에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제 왔는데 여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 저희 회사 식구들 루네이트와 또 함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최유정이었습니다. MBC FM
1: for you.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임스의 노래죠. 슈퍼 프릭.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에 그 노래가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꼬마 아이가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죠. 춤을 추는데 아이가 어른의 춤을 춰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민망해 하는데 이 꼬마 아이의 가족만큼은 마지막까지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려는 사람들에 맞서서 다 같이 무대로 뛰어 올라갑니다. 바로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우리 모두를 웃으면서 울게 만들었던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거든요.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웃음과 감동이 한 장면에 담기는 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미스 리틀 선샤인이 그랬었죠. 노란색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가로지르는 한 가족의 이야기. 미스 리틀 선샤인. 이 영화로 오늘 시작한 이유는 박미리 씨의 사연 때문입니다. 작가님은 처음으로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최근 첫 사진전을 열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 사진전을 여셨어요? 와, 저의 로망 가운데 하나인데. 네, 사진작가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저야 그냥 마땅히 불러줄 게 없으니 사람들이 작가님이라고 이름을 뒤에 붙이는 거죠, 호칭을. 와, 사진전을 여신 거면 진짜 작가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저는 5살, 6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기록해온 시간들로 첫 사진전을 열게 되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전시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비로소 저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새벽에 혼자 사진을 고르고 글을 쓰며 전시를 준비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FM영화 음악을 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노동요 덕분에 외로운 새벽이 따뜻해졌고 조금은 긴장되던 그 시간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주말이면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전시도 막을 내립니다. 처음 전시를 해보니 관람객들이 좋은 감상을 들려주실 때마다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움직이는 감상은 아끼지 말고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네. 사연 주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셨군요. 네, 용기를 내어 FM영화음악에도 그동안의 좋은 감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은선 기자님은 그 성함을 검색

0: 그래서 다시 따로 찾아 들을 정도로 특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새벽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악도 한 곡 신청하려고요.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제 인생 영화는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마지막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추던 올리브. 그 꼬마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래, 조금 못하면 어때?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 올리브가 춤추던 장면에 나오던 릭 제임스의 슈퍼프릭을 신청합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장면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좋은 음악 마구마구 소개해 주세요. 매일 밤 방송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자, 일단 축하. 네, 축하. 생애 첫 사진전을 여신 작가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이번 전시회에 냈던 사진 한두 장 같이 좀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파일을 주셔도 되고요. 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와, 저에게도 인생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이.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으셨을 때 기분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호칭을 듣게 된 게 라디오 작가를 하면서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출발 비디오여행 작가를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 작가라는 호칭이 따라 붙긴 했지만 그때는 제가 그 호칭보다는 기자라는 호칭이 더 익숙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잡지사 그만두고 라디오 작가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쭉 작가라는 호칭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가라는 호칭에 익숙해진 게 바로 라디오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게 2006년 10월부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가 2006년 12월인가 개봉한 영화예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무렵부터 이런 영화들을 저도 좀 찾아보기 시작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시네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화 그냥 남들 다 보는 영화 그리고 기자할 때는 제가 담당하는 영화 그 정도만 챙겨보고 이렇게 작은 영화 또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인디 영화 이런 거 막 찾아보던 관객이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라디오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뒤늦게 저의 취향을 발견한 거죠. 나 이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바로 저의 취향을 발견하게 해준 그 첫 번째 영화가 미스 리틀 선샤인이었어요.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뭐야 완전 내 취향이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인디 영화 그리고 예술 영화로까지 이렇게 쭉쭉쭉 저의 취향이 넓어지는 그 시작이 미스 리틀 선샤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사랑하고 영화에게 저도 또 고마워하고 이런 작품이거든요. 박미리 씨께도 이 작품이 아주 의미 있는 영화라니까 반갑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 올리브 춤추는 장면 또 오랜만에 다시 떠올리고 싶어서 오늘 오프닝으로 골라봤습니다. 첫 사진전 무사히 마무리한 거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진전 하게 되면 또 소식 주세요. 물론 그전에도 평소에도 소식은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막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느냐?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2: 럭 그룹
1: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 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 회다.
3: 그럼 이기전 바라는 게 뭐예요?
1: 나요? 이 밤이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4: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 5에 나왔던 아이언 메이든의 더 트루퍼 신청합니다 라고 5400번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계속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언 메이든을 좋아하기 때문에 틈틈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시끄러운 노래 아닙니다. 아이언 메이든이면 뭐 이지 리스닝? 네. 제 기준에서는 더 트루퍼 이지 리스닝 락.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나영 씨가 방학을 맞아 밤새 놀고 싶다는 9살 아들이랑 종이 접기하며 듣는데 새벽에도 생방송을 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네요. 좋은 음악과 영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마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네. 우리의 BTS라고 그러죠. 네, BTS가 방탄소년단을 뜻하는 말이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영화에서는 BTS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Behind the Scene, 네, 약자거든요. BTS. 이 Behind the Scene이 뭐냐면 어떤 영화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이제 뭐 메이킹 장면이나 그 뒷이야기나 뭐 이런 걸 이제 BTS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았을 때 차라리 모를 걸 하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의 BTS를 찾아보다가 그 호랑이 있잖아요. 그 호랑이가 나중에 아파서 주인공 파이의 무릎을 베고 잠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이 있었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거의 실제 촬영 영상을 봤더니 그냥 파란색 인형 하나가 그 배우 무릎에 있는 거 보고 영화 보면서 흘렸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보지 말걸.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장면 볼 때마다 자꾸 그 파란 인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9살 아이라면 9살 아이가 네, 믿는 게 진실이죠. 그죠? 새벽에도 생방송 합니다. 왜 코가 늘어나는 것 같지? 네. 아니, 이건 제가 그냥, 코가 간지러운 거고요. 권나영 씨 아드님. 네. 새벽에도 생방송 합니다. 네.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지킬 건 지켜줍시다. 우리 어른들이. 제가 예전에 배초스 음악캠프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툭 해버렸어요. 아, 이제 뭐 어른들은 알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점점점. 네, 지금도 할 뻔했네. 게시판에 항의가 지금 애들이랑 듣고 있는데 애가 운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떡하지 이거를.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킬 건 지켜줘야죠. FM영화음악은 매일 새벽 생방송을 합니다. 자, 3027번 방학인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엎드려 누워 메모 같은 것을 끄적이다가 FM 영화 음악 듣고 잠드는 게 하루의 루틴이자 휴식 사치입니다. 8월까지 이 행복감을 만끽하겠어요. 귀한 방학 잘 보내야죠 라고 하셨어요. 이거 좀 약 올리는 사연이죠. 전 방학이 없는데 예전엔 몰랐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방학이 사라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주었나요 나한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 해줬어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방학이 그렇게 귀한 걸 몰랐거든요. 방학 빨리 끝나고 그냥 학교 가서 애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겠다, 방학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 방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그 시간 너무 아깝다. 김시표류기에 보면 정재영 씨가 밤섬에 고립된 뒤에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너무 먹고 싶어서 과거에 자신이 짜장면을 소홀히 대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막 오열하며 후회하잖아요. 과거에 자신에게
막 욕을 퍼붓고 그 짜장면 왜 남겼냐 그걸 먹어야지 이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방학이 귀한 걸 그땐 모르고 그 방학을 허비하다니. 방학 있을 때 알차게 즐기십시오. 방학 사라지고 나면 그것처럼 아까운 게 없습디다. 방학을 맞아 밤새 놀고 싶어하는 권나영 씨의 9살 아드님도, 그리고 아마도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3027번 쓰시는 분도 이 방학 만끽하시길 바라며, 스파이더맨 팝 프로모, 스파이더맨이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죠. 스파이더맨 팝 프롬 홈에서 고고스의 Vacation 준비했습니다.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서 Vacation, 고고스의 노래에 이어서 스파이더맨 No Way Home에서 네이티브 뉴요커 오디세이의 노래였습니다. 보통 홈커밍 트릴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Far From Home, No Way Home, 네, 홈 시리즈 그 챕터가 마무리되고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을 합니다. 저 이제 오늘 언론 시사회에 있어서 저 조금 이따 보러 가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아, 볼 거 많다. 그죠? 여러분은 그 네이티브 뉴요커라는 곡을 제가 그냥 우연히 선곡했다고 생각하시죠? 오디세이의 노래를 선곡한 게 우연이겠습니까? 스파이더맨에서 오디세이로 이어지는 이 개봉 흐름을 짚어보려는 저의 이 아 깊은 고심 끝에 나온 그 수많은 삽입곡 가운데 오디세이의 곡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거죠. 호프에 이어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로 이어지는 올여름 이 대작들의 흐름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오디세이 곡을 고른 거죠. 아 볼 거 많죠 올여름에. 그죠? 일단 호프부터 빨리 보시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호프. 아 물론 호프를 봤는데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모든 영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은 한데 아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냥 나중에 그냥 뭐 집에서 볼까? 이렇게 하셨다가 집에서 나중에 봤는데 이거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 영화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예. 네. 그래서 별로 안 땡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땡기기 있는 마음이 조금은 있고 일단 무엇보다 궁금하다 싶으면 저는 언제나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장에서 보고 별로인 것이 차라리 나중에 집에서 보고 극장에서 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거든요. 예, 네. 저는 영화에 대해서만큼은 경험주의자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호프 빨리 보시고 오디세이 놓치지 마시고 아 오디세이는 근데 이거 아이맥스인데 아이맥스도 그냥 아이맥스가 아니라 위아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된 관이 아마 가장 최적의 상영관이긴 할 겁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큰 영화들 챙겨보기에 좋은 여름 하지만 방학이 없는 어른의 삶은 김기택 씨 오늘은 출장 갔다가 근무 서고 바쁜 하루였네요. 어서 여유가 생겨서 영화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 왜 눈물 나죠? 진짜 지금 약간 울 뻔했어.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짬이 쉽게 나지 않는 방학이 없는 모든 어른들 파이팅! 저는 이게 직업이라 보지만 직업이 아니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들 힘내세요. 하지만 어떻게든 짬을 내서 극장에서 보아야 제대로 보는 영화들은 극장에서 악착같이 챙겨보시는 걸 응원합니다. 네, 제가 추천합니다라고 말해가지고 민망해서 좀 죄송해서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큰 영화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극장에서 보아야 제대로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 내 온몸을 피감는 그런 멋진 영화들 지금 또 함께 개봉하고 있어요. 3008 쓰시는 분 브라질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음악들을 쭉 듣다 보니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신히 상영관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정말 1977년에 그 주인공 마르셀로가 살고 있는 브라질의 색감은 참 아름답고요. 거기에 팝송부터 보사노바, 브라질 토속음악까지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이 영화와 참 잘 어울리는 좋은 영화였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근처에 상영관을 찾기 힘들어서 좀 멀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퍼요. 하시고 또 바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보셨대요. 마침내.

와, 축하드립니다. 한번더 보고 싶어서 좀 멀리 있는 상영관 찾아가서 보셨답니다. 너무 좋았다고. 지난번 상영관보다 조금 더큰 관을 가서 더큰 사이즈의 화면과 더 좋은 사운드로 감상했더니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크릿 에이전트 삽입곡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 기억에 이게 아마 엔딩곡이었던 것 같아요. Now am I stand for. 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뜻.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를 극장에서 볼수 있는 시간, 또 파리의 사생활을 극장에서 볼수 있는 시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며 안젤라 마리아의 노래 Now am I stand for 듣겠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나와 마이 스탬포, 안젤라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 사운드 트랙에서 피엔사 인 미, 루스 카살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저는 영화 하트비트에 쓰인 걸로 기억하는 곡 달리다의 뱅뱅. 그래서 첫 곡은 브라질, 네, 포르투갈어, 두 번째는 스페인어,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이탈리아어로 부른 달리다가 이탈리아어로 부른 뱅뱅이었습니다. 유럽 여행 잠시 해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극장은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 때문에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극장은 완벽한 어둠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2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 온전히 몰두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극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영화, 뭐 이거 나중에 뭐 집에 OTT로 넘어오면 보지 뭐 하실 텐데, 물론 당연히 그러시면 되죠. 그러셔도 되는데 극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행위는 집에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완벽한 몰입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흔히 말하는 개연성이라는 것에 관대해져요. 조금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아, 저게 뭐야? 하는 생각들을 원래 제가 잘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참 편리하기도 한데, 극장에서는 특히 그런 좀 관용도가 더 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 되면 말로 했지 영화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말이 되면 말로 했겠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영화로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즐기는 저 같은 헐렁한 관객에게는 세상에 몰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참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프라우런가? 티인분들은 좀 더 그게 좀 힘드신가요? 뭐 그게 뭐 MBTI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쩌다 시간이, 항상 월요일에는 제가 괜히 말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또 떠들다가 이제 한 곡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노래가, 오, 이거 오랜만에 이거 들을까요? 김경원 씨가 신청하신 곡,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이게 영화 음악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러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경

경찰의 이야기이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업무의 연장으로 마약이 어떻게 손을 댔는데 그게 마약 중독이 되어버려서 힘들어하는 경찰의 이야기. 저 어릴 때 비디오로 재밌게 보았던 그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영화 러쉬 사운드 트랙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몽환의 수
1: 아직 남은 대기들은 여기 두고 밖에 나는 다음 달에 기억하며 아픈 가슴 주스리는 그리지 못하는 그림이라도 널 머리에 그리긴 충분해 매일을 흠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똑같아. 날 사랑한다 말했던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의

0: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눈을 돌아 얘가 저러는 나는 뭐 MBC
1: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포모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포모는 영어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 글자를 딴 말인데요.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투자나 소비 심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지만 요즘 같은 휴가철에도 이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떠날 생각이 없다가도 나만 여행을 못 가면 소외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짐을 싸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쉬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 7월 2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멜로우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따라해였어요. 이 포모 온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신조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신조어 어쨌든 이 말이 생기고 나서 더 뭔가 민감해지고 심해진 느낌이에요. 내가 이 유행 안 따라가면은 나 정말 크게 뒤처지는 사람이야. 그런 불안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끌려가는 것인지. 끌려갔다가 잘못되면은 남 탓도 못하고 후회만 더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이 시간은 오래전 7월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들 함께 할 텐데요.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때 7월 나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역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

0: 보령약국?
1: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0: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331번님, 용산에 사는데 김포로 출근합니다. 8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할 예정인데요. 마음이 시원섭섭하네요. 매일 왕복한 거리를 합치면 하루에 100km 가까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안녕입니다. 오, 그러면 한 달 좀 넘게 남았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퇴사 이후에 인생도 영원하겠고요. 하루에 100km 정말 먼데요? 아, 이것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버티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홍경호님, 광명에서 동탄으로 이사 왔는데요. 상암으로 출근을 해야 돼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잘 듣겠습니다. 광명에서 상암은 꽤 가까운데 동탄에서 상암이요? 굉장히 많이 멀어지셨네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출근 잘하시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출근 잘하세요. 김광일님, 매일 아침 러닝하려고 일찍 일어나는데 7월은 유독 힘드네요. 덥고 습하고 날씨 때문에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제 출발해볼게요. 아, 의지가 약해지셨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일어나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러닝하시고 나서 일상 보내시는 거잖아요. 오, 정말 체력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힘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

인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은숙님, 영디 저도 출근했어요. 부가세 신고 마감 때문에 이번 달엔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한 느낌입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어제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생하셨네요 정말. 이렇게 저는 세무나 회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숫자에 정말 약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하루도 잘 보내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함께 하시죠.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명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분도 똑같네요. 영디 부가세 신고 기간 때문에 최근에 계속 새벽까지 일을 했더니 몸이 힘드네요. 예전에는 밤을 새워가며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50대 중반이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싶어서 자자 에버스 안에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맞아. 이분 기억나네요. 얼마 전에 막내 직원이랑 둘이서 밤샘 근무하고 국밥 먹고 집에 가고 있다고 다시 또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게 부가세 신고 때문이었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8월부터는 좀 여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제발 그랬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까지 신나게 듣고 왔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공경호님, 김광일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박애숙님. 여긴 서울 동대문구고요. 일반 주택가인데요. 얼마 전부터 저녁마다 귀뚜라미가 요란스레 울고 있어요. 예년보다 일주일 열흘 정도 더 빨리 귀뚜라미가 나온 것 같네요. 그 소리 들으면 이제 여름도 곧 지나가겠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반갑답니다. 하셨는데 귀뚜라미요? 서울 동대문구 서울 한가운데 귀뚜라미가 그렇게 우나요? 저희 집은 요즘 매미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 친구들 안쓰럽기는 해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비 때문에 계속 깨있는 거라고 신지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제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한두 번씩 깨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여름에 한가운데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3099번님도요. 제주 사는 청년 농부인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절에 더 민감해서 그런지 최근에 잠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랜만이네 반갑다라고 인사도 했네요. 크크크. 영기도 최근에 잠자리 본 적 있으신가요? 하셨어요. 저도 잠자리 봤어요. 마침 딱 어제 만났거든요. 퇴근하는 길에 잠자리 한 마리가 후리릭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진짜 반갑다. 저도 딱 그 생각했습니다. 통했네요. 3099번님. 김규준님. 영디, 저희 아내가 울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유유.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힘내 여보. 그래도 이번 방학은 3주래. 3주만 잘 버텨보자. 지금 많은 부모님께서 아주 큰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은 방학이지만 엄마는 개학이다. 또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엄마는 방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유, 3주 그래도 눈 딱 감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버티시면은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와 함께 계획 잘 짜보시고요. 부디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2433번님. 매일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여긴 경북 김천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0: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폭염은 8월 초까지 강도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남, 광양과 영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의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7도, 대구 28도, 체감온도가 이보다 2도가량 더 높아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3도, 부산, 광주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지방과 경북 북부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이 무더운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4년 전인 2002년으로 돌려볼까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붉은 악마가 보여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 섹션 문구는 가장 사랑받는 광고 카피이자 유행어가 됐고요. 그 무렵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하고 덩달아 미니홈피 문화도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겨울연가가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욘사마 지우힘의 열풍이 분 것도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 무렵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7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7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7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4년 전인 2002년 7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2002년 하면 맞아요. 한일 월드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월드컵은 5월에서 6월 이때 열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응원했던 기억이 남거든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응원한 게 저는 이 기억이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축구가 뭔지 뭐 다른 올림픽이 뭔지 이런 거는 잘 몰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겨울연가도 너무나 재밌게 봤죠. 저는 이때 이거 감성을 잘 모르긴 했지만 그 특유의 아련함 그리고 그 잔잔한 느낌이 뭔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지호 씨가 너무나 아름답게 나왔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노래가 흘러나오자마자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분들 많으시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신화의 5집에 수록된 I Pray For You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때 타이틀곡이 퍼펙트맨이었어요.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한 칼군무를 선보였는데 카리스마가 엄청났죠? 그런데 그런 거친 매력을 뽐내던 신화가 후속곡인 I Pray For You에서는 180도 다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때 신화 멤버들은 정해진 안무를 칼같이 맞추기보다는 무대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에게도 2002년 7월은 잊지 못할 순간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시 2집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메가 히트곡인 넘버원에 이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마이 스위티까지 큰 인기를 모았죠. 이 노래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참 귀여워요. 아직은 어린 나지만 언젠가는 그대 앞에서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곡을 녹음할 때 보아 씨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특유의 맑고 청량한 음색이 이 곡의 매력을 더 살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2년 여름에도 대세는 역시나 쿨이었습니다. 그해 7월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인 진실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진실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진짜 모습을 숨긴 채 멋진 척, 예쁜 척, 허세를 부리던 연인이 결국 나중에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얘긴데요. 단순히 이게 신나는 댄스곡이 아니라 연애할 때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감정을 유쾌하게 풀어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그동안 새아침에서 쿨 노래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 노래는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나게 바로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쿨의 진실 듣고 오시죠.

0: 전철도 좋아 다시는 친구 차 빌리지도 마.
1: 쿨의 진실 듣고 오셨고요.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 7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7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지금 흐르고 있는 박정현이 꿈에라는 노래를 발표한 것도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015B의 정석원 씨가 만든 곡인데 곡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듣던 가요와는 조금 달랐죠?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처럼 서서히 감정을 고조시키다가 드라마틱하게 몰아치는데요. 박정현 씨가 보여주는 기교가 정말 압권이었죠. 애절한 듯한 진성으로 시작해서 맑은 가성을 넘나들다가 후반부에는 폭발적인 고음과 화려한 애드리브를 쏟아내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못 모르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가 중간에 조용히 취소 버튼을 누른 분들 정말 많았죠.

김상현의 꿈에라는 곡이 당시에 노래방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목을 쉬게 만들었다면 남성들의 목을 쉬게 만든 건 이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휘성의 안 되나요인데요. 휘성 씨는 이 노래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의 R&B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했죠. 특히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이 부분이 너무 절절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엔 부제가 있는데요. 바로 화양연화였어요.

여름만 되면 라디오에서 정말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가 발표된 것도 2002년 7월이었습니다. 이 곡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매력이 가장 극대화된 노래로 꼽히는데요. 호소력 짙은 환희의 동굴 저음에 맑고 세련된 브라이언의 미성이 만나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죠. 멜로디는 참 신나는데 이 곡의 가사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참 슬퍼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뒤에도 추억이 깃든 바다를 참아 떠나지 못한 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저 이 노래 정말 자주 들었는데 작년에 또 한 번 이 노래가 핫했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였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워낙에 명곡이라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오시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언제 어디서나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4086번님. 새로운 아침이 밝았네요.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축구를 했는데요. 50대의 나이에 열심히 뛰었더니 아직도 몸이 뻐근하네요. 하지만 오랜만에 뛰고 달리고 에너지를 분출해서 그런지 뭔가 기분은 한결 좋아진 느낌입니다. 역시 사람은 활기차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래서 활기찬 노래 한곡 예약합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체육대회가 있었군요. 맞아요. 이런 거왜 해? 막 싶다가도 막상 하고 나면은 정말 신나고 재밌죠. 또 리프레시도 되고 몸도 막 개운하고요. 물론 뻐근하지만 그 정신적인 젊음이 충족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쁘네요. 4086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역시 바다와 관련된 노래 두곡 연달아 듣게 되겠네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활기찬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 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논쟁거리 바로 에어컨 희망 온도가 아닐까요? 26도가 딱이야. 아 아니야, 21도는 돼야지.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마다 희망하는 온도가 참 다르죠. 온도 올려. 아니야 내려. 아니 내리지 말고 다시 올려. 무슨 천기백기 게임도 아니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에어컨 리모컨도 고생일 텐데요. 배터리가 다 닳기도 전에 서로의 희망 온도에서 1도씩만 딱 양보를 해볼까요? 에어컨 희망 온도와 함께 사람 사이의 배려 온도도 잘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고생 중인 에어컨 리모컨에게 조금이나마 덜 바쁜 하루를 만들어 줍시다.

너무 좋네요.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 버전으로 첫 곡 함께 들으셨어요. 7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모닝 컨디션들 어떠세요? 환영합니다. 9174번님이 오늘 오프닝 우리 집 얘기예요. 남편과 저의 온도차가 딱 5도. 절대 매워지지 않아요. 양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더위가 너무 다르면은 그러니까 아 온도에 맞추기 쉽지가 않아. 저희 집에도 부모님 온도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고 저랑 저 친동생, 남동생 있는데 같이 살 때도 온도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저는 좀 추위에 약해졌고 동생은 더위 약해요. 그러면은 이거 참 조율하기 쉽지 않은데 뭐 한 사람이 옷을 더 껴입거나 벗거나 해야죠 뭐. 2457번님 테디 뮤지컬 헬스키친 시작해서 바쁘시죠? 저도 보고 왔어요. 테디 보고 너무 멋있어서 완전 그대로 얼음 됐지 뭐예요? 하셨는데 오 감사합니다. 헬스키친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지난주에 예, 시작을 했는데 또 와주신 분들 중에 굿모닝 FM 청취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더워서 시원한 곳으로 피서 떠나시는 분들

0: 예, 어떤 장소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 환경이 좋은 자연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뉴욕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역삼 쪽으로 오면 뉴욕이 펼쳐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 헬스 키친, 엘리샤 키스라는 뮤지션의 일대기가 담겨있는 헬스 키친, 예, 오세요. 주방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동네 이름이 헬스 키친이에요. 엄청 무서운 동네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자란 친구들,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을 음악으로 이겨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니까 특히 딸, 엄마 이야기라 거기에 저는 이제 빌런 역할 사실 빌런 아닌데 제 입장에선 아빠 역할입니다.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아빠 역할이에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시간 여러분들 응원 제가 드립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씨와 함께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유엔 티맵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 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어실 원스야.
12: 싹 한 번에
13: 티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7시 12분 3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의 헬스 키친도 막이 올랐고 장마가 끝나고 진정한 여름의 뜨거운 맛 막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밤에도 폭염이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기상 관측일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주의보 계속되고 있고요. 제주는 21일째, 여수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7도, 부산대구 28도의 체감온도가 이보다 2도가량 더 높습니다. 낮 더위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가 38도, 부산, 광주 35도, 서울은 33도가 예상되고요. 영남지방으로는 폭염 중대경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충북 등 중부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최고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은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마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정각. 내가 너한테 반한 지금
2: 넥타이
3: 몸매
4: 얼른 매. 여기 회사야?
3: 몸매
4: 매
3: 몸매 치우어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우어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우어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우어
4: 안 치워 매
3: 몸매 치우어
4: 몸매 치우어
3: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1등 장도차 나왔습니다. 문자에서 나왔어요. 문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문자번호 462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요거트 스무디 준비할게요. 선물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음성컷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MBC 드라마였죠. 킬미 힐미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답자가 다중인격자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무려 1인 7역을 소화를 했거든요. 대단했죠. 자, 누군지 아시겠죠? 정답 받는 동안 이분이 출연했던 또 다른 MBC 드라마 OST 들려드립니다. 판사 이한영 주제곡 Close Your Eyes I Got It 듣고 올게요.

0: Close Your Eyes의 I Got It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나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지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넥타이.
2: 몸매.
3: 얼른 매. 여기 회사야?
1: 몸매.
3: 매.
1: 몸매 치우어.
3: 안 쳐, 매.
1: 몸매 치우어.
3: 안 쳐, 매.
1: 몸매 치우어.
3: 안 쳐, 매.
1: 몸매 치우어.
3: 안 쳐, 매.
1: 몸매 치우어. 몸매 치우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너무 재밌는 신이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연수님이 정답 지성. 저는 요즘 지성 씨 나오는 드라마 아파트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아파트가 또 핫한가요? 봐야 되나 또? 3878번님이 늦게 맞춰 지성합니다. 정답 지성. 예. 하하하. 아, 이런 건 이제 웃어드려야 되는데. 아, 이런 반응이 제가 늦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하하. 다섯 분께,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돌리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11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68세의 나이로 별세한 거 보셨어요? 중학생 때 용의자 X의 헌신을 처음 읽고 너무 좋아서 한동안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 빠져 있었어요. 추리소설의 재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안하세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는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갈릴레오 시리즈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일본의 작가이시죠. 대장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68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신작 영원한 기억 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와, 작가님의 작품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0119번님 에너지바 드립니다. 6595번님 워터밤 무대 봄. 키스 오브 라이프, 비비, 라이즈, 박진영, 박재범, 카리나 등 핫한 분들이 총출동했더라고요. 테디도 배드 챌린지 보니까 워터밤 나가도 되겠던데 안 나가시나요?
2: 불러줘야 가죠. 제가 혼자 그냥 갑자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불러주시면 그냥 가죠. 상탈하고 발라드 하죠, 저도. 부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러봅니다. 나가면 하죠. 가죠. 핫팬츠에 상탈하지. 누가 좋은 걸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자, 워터밤은 관객과 아티스트가 물총 싸움을 막 하면서 공연을 즐기는 음악 페스티벌이죠. 매년 아티스트 분들의 핫한 무대가 또 이때만 볼 수 있는 무대가 또 화제가 되는데 속초와 부산에서도 곧 워터밤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네요. 6595번님 매운맛 과자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에스파 슈퍼노바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908번님 축구선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거 봄? 유창한 스페인어로 어제 첫 인사를 남겼는데요. 등번호는 7번을 받았대요. 스페인 여행 가면 이강인 선수 경기 직관해야겠어요. 후후후. 또 다른 멋진 행보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3908번님 메론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7656번님 요즘 반려동물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많아진 거 봄? 이혼이나 이별을 할 때 반려동물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누구랑 있을 때 더 행복한지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가 없어서 누가 더 돈을 많이 썼는지 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솔로몬의 선택도 아니고 씁쓸하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아 이게 진짜 큰 문제이긴 해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근데 그 누가 누구랑 있을 때 더 행복한지는 나름 책정 가능한데 동물도 예 티네요. 아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7656번님 우동맛 라면 드립니다. 이정은님 로버트 태권브이 기념 우표가 나온대요. 7월 29일 수요일부터 판매한대요.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보고 노래도 따라 불렀는데 추억이 됐네요. 후후후. 태권브이가 벌써 50주년이래요. 이번에 한번 사봐야겠어요. 태권브이 아 저 나라란나라 태권브이 저 알죠. 근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한국 애니메이션의 효과음은 거의 두 개 정도 있었던 거 알아요? 확황 이거랑 푸치크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 아, 진짜로.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따라했어. 넘어져도 푸치크 때릴 때도 푸치크. 예. 어릴 때는 저는

글쎄요. 아, 일요일 아침에 하는 이제 디지땡 만화동산도 많이 봤고. 글쎄요. 텔레비전 브라운관 TV로 봤던 틀어준 애니메이션 많이 봤죠. 뭐 찾아서 볼 읽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티 마우스 같은 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 생긴데 슈퍼맨 같은 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이야기해도 진짜 할 거 많은데 추억 얘기. 마이티 마우스 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이티 마우스 애니메이션 보고 마이티 마우스라고 정한 거예요. 예. 생지인데 슈퍼맨 같은 생지가 있어. 이정은님 버섯 모장, 버섯 모장이래. 버섯 모양 초코 과자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저는 피구왕 통키요.
4: 아, 좋다. 명작이죠.
5: 그리고 슈.
4: 아, 아버지 안 죽었어요. 통키 아버지 안 죽었어요.
5: 아, 그래요? 예. 네. 공에다 이렇게 손 모양 그려가지고.
4: 맞아, 맞아. 네.
5: 아, 이번 주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방학인 곳들이 많아서 낮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어제 10시 넘기면서 확 밀렸거든요. 낮에 이동하실 분들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행주대교에서 영창대교까지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반대강 서쪽으로 두길대 잠실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홍은동 일대로 밀려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동부간선도로는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그 통키. 네. 아빠 얘기했더니 와, 한국 버전에서는 죽은 걸로.
1: 맞아요.
0: 근데 결말이 또 안 죽은 게 있거든요.
1: 몰랐어요. 저는.
0: 마지막에 등장하는 버전도 있는데.
1: 오.
0: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선발 봐서 죽으셨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1: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0: 네, 아유, 재밌잖아요. 귀엽잖아요.
1: 맞아, 맞아.
0: 에어컨은 안 틀고 살기 참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요새.
1: 진짜 더워요.
0: 버전 리포터 집에는 누가 에어컨 주도해요?
1: 말해 뭐합니까? 저죠.
0: 역시 몇 도 맞춰요, 대구?
1: 저희는 처음에 24도로 빠르게 내렸다가 거의 26도로 맞춰서 살고 있어요.
0: 현명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처음에 네. 원래 좀 세게 했다가 뒤에 슥 낮춰서 오랫동안 트는 게 전기세 감면 저 아끼는데 좀 좋다고 그러던데.
1: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0: 감당 안 돼요, 계속 틀면. 그래, 틀어야 돼요. 지금 너무

0: 더우니까 네. 건강하게 지냅시다.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예상치 못한 잔금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이런 어려움도 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죠?
1: 네,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당시만 해도 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업장별 집단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잔금 대출도 사실상 선착순 경쟁으로 바뀌었고요. 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아, 잔금 대출 선착순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가 큽니다, 이게. 대출을 못 받게 돼. 그러면은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요. 연체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이후에 중도금 대출 상환까지 지연이 되면 추가 연체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잔금 대출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간 1.5%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는 수정하지 않고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0: 그래도 이 불안한 것들 좀 개선이 되니까 다행인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달걀 약 1,900만 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0: 너무 많은데 1,900만 개요?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까요?
1: 다행이요. 이번 리콜 대상은 텍사스 등 미국 남부 지역에 유통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국내 수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여름철에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급증하는 만큼 달걀 보관과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균이 노로바이러스를 제치고 국내 식중독 원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아, 무섭다 무서워. 여름철에 이 달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1: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인데요. 또 껍데기가 깨진 달걀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구입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냉장 보관 해야 합니다. 특히 달걀은 미리 씻어서 보관하기보다는 조리 직전에 세척하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이 껍데기에 천연 보호막이 손상이 되면 세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달걀을 만진 뒤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0: 예, 여름철에는 진짜 혹시 모르니까 반숙 말고 완숙으로 우리 건강하게 먹자고요.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여행객들 사이에서 부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전에 어그범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부산 여행 이제 다녀온 뒤에 부산이 계속 생각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부산병은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계속 그리워하면서 다시 찾고 싶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페 방문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 카페에서의 외국인 카드 사용액은 전년 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부산, 야 좋죠. 대표 음식도 많은데 커피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가 됐네요.
1: 네, 부산시는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커피 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2022년 전국 최초로 커피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신 기록이 남아 있는 도시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흔히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1884년 부산에서 이미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내용이 남아있다고 해요.
0: 아, 기록이 있었군요. 자, 혹시 부산병 앓고 계신 분들 여름 휴가 때 부산 한번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0: 아는 지인도 입주를 해야 하는데 대출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유, 보완책이 잘 마련되면 좋겠네요.
1: 네, 지금 뭐 많은 수정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토론들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정은정 님이 달걀 만지고 나면 꼭 손도 씻어야 돼요. 깨질까 조심하고 균 옮길까 조심하고 의외로 까다로운 달걀, 맛있는 달걀.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거 어떻게 생으로 계속 목 푼다고 막 이렇게 드시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0: 맞아요.
1: 이제 그러면 안 돼요.
0: 안 됩니다. 이석윤 님, 부산병이라니 요즘 진짜 기차에 외국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1: 아, 그렇구나. 이게 또 국내에서도 이제 부산으로 가는 외국인까지도 많아지는 거
0: 맞아요, 맞아요.
1: 같아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발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 보내드립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101번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38살 박창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마을버스로 이 일을 시작해서 올해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을 하고 이제 4개월 차에 들어섰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다 보니 라디오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굿모닝 FM은 처음부터 늘 고정이었어요. 태희형 꼭 통화하고 싶어요. 저 진짜 옆 동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하시면서 요 정말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101번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박창원이라고 합니다.
0: 아유, 아, 목소리 너무 학생 같으신데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가 진짜 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나 봐요.
1: 맞아요. 라디오 없이는 이 일을 못해요. 네.
0: 아니 그 많은 라디오 중에 굿모닝 FM은 네. 꼭 고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1: 이 시간은 항상 고정이에요.
0: 그럼 다른 시간대는 네. 솔직히 왔다 갔다를 좀 했죠?
1: 다른 시간대는 이제 좀 저한테 취향 맞는 방송들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7시랑 2시는 항상 고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는 왜 좋아요?
1: 일단은 프로그램들이 다 너무 재밌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태희 형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이제 장훈 씨 일로 오세요. 한번 안읍시다. 덥석. 이직한 회사는 좀 어때요?
1: 인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일하는 것도 적성에 잘 맞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1: 네.
0: 아, 목소리에서 약간 뭐 씩씩한 게 느껴져요. 이 회사가 잘 맞는지. 자 아, 이제 이거 성공까지 하면 오늘 완전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어때요? 좀 자신 있으세요?
1: 사실 이게 원래 오전에 일을 하면서 방송에 듣고 시간 맞을 때 이제 최근 며칠 방송을 들은 다음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0: 네.
1: 제가 하필이면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 들었어요.
0: 아하.
1: 그래서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그 정도 못 들은 걸 가지고. 아니 고아라님이 101번 쌍문역에서 제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버스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기사님. 하시면서
1: 아유 감사합니다.
0: 또 고객님이 또 이렇게 반겨주시는 응원 주시는 문자까지 주셨어요. 자 이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제한시간, 행운의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세요. 그래야 다시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42 나누기 3은?
1: 14.
0: 사자성어입니다. 서로 형 아우하고 부름. 호형?
1: 호대.
0: 우리나라 만원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1: 세종대왕.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1: 엘리샤 키스?
0: 속담을 이어주세요. 자기 자리가 사람을
1: 만든다.
0: 판사를 영어로 하면
1: 다시 한 번만요.
0: 판사를 영어로 하면
1: 패스.
0: 이석훈, 이희준, 딘딘이 MC로 함께하는 MBC 예능의 제목 플레이리스트
1: 209.
0: 아 아니에요. 하나만 더.
1: 아유.
0: 첫 번째 숫자만
1: 109?
0: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은 2014년 이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이 도시는?
1: 소치.
0: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0: 이 대사가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SF 영화는?
1: 디스커버리?
0: 아니야 아니야.
1: 아 이거 뭐였지?
0: 아 우주로 가는 거.
1: 패스 패스.
0: 최근 유네스코가 우리나라 여수, 고흥, 무안, 서산에 있는 이것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1: 갯벌.
0: 아 정답. 여기까지 정답. 와 문제 잘 푸시네요 근데.
1: 아.
0: 오 잘 푸셨어. 결과 발표합니다. 열 문제 중에 어마어마해요. 무려 여덟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 와.
0: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와.
1: 아유 감사합니다.
0: 차분하게 잘 푸시네요 문제를.
1: 아, 그 틀린 문제 두 개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0: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때 있어. 판사를 네. 영어로 하면 저지였고요.
1: 아, 맞아. 네.
0: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나온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SF 영화는 인터스텔라.
1: 아,
0: 인터스텔라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오, 그래도 다 잘 풀어주셔가지고 성공하셨습니다. 장원님.
1: 아, 네.
0: 맞췄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항상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앞으로 정년이 한 20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딱 덜도 말고 저도 말고 20년만 방송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소박하게 20년만.
1: 네, 딱 그 정도만.
0: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마음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늘 진행하겠습니다. 장원님.
1: 네.
0: 안전운행 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침마다 우리 맨날 만나는 거죠?
1: 네, 아, 그럼요.
0: 그럼 내일 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유네스코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조선의 궁궐인 이 궁궐은요, 대한민국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조선 5대 궁궐 중 하나로 역대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사를 펼쳤던 이 궁궐 어딜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창덕궁, 2번 동궁, 3번 이러궁 저러궁. 정답 보내주세요. 어렵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정답과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AOA의 심궁해 아니죠? 예, 심쿵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궁궐, 정답은 바로 1번 창덕궁이었습니다. 다들 오늘 아재 개그에 엄청나게 지금 몰입 중이신 것 같은데, 박효정님이 정답 창덕궁, 전생에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크크크 하셨는데, 어머 거기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셨군요. 야, 그렇게 많이 살았죠 거기에. 1687번님이 1번 창덕궁, 아침부터 너무 덥궁, 배도 고프궁, 그러네요 하셨는데 궁 많이 나왔습니다. 예. 7701번님이 또 1번 창덕궁 하시면서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궁시렁, 궁시렁. 하지만 표준어는 구시렁이래요. 예, 조금 귀여웠어. 조금 궁시렁. 세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이따가 3부에서 다시 만나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안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의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 라이프 오브 파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지요. 그런 그도 영화 학교를 졸업한 뒤 감독 데뷔를 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백수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 물론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6년을 과연 백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무심코 경제 활동을 안 하면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9: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화장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안녕하세요. 의류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9시 반까지 출근해서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저희는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구매하시는 편이고, 그 대신 이제 저희 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조언을 해드려요.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면 겨울철 옷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름에 옷이 얇고 부담이 없어서 간편한 옷 위주로 많이 가져가세요. 제가 엄마 아빠를 못 뵌 지가 좀 돼서요. 다음 주 정도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가서 맛있는 것도 제가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아, 오늘 날씨도 덥고 아무래도 그렇고 조금 짜증나고 그런 손님들이 있어도 친절하게 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일하시는 이경아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 사람들도 대하셔야 되는데, 옷 장사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늘 친절하고 늘 이렇게 예,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사진 않으니까 안 해봐서, 경험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다스리기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게 또 목표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고된지 좀 느껴집니다. 화이팅입니다. 사이즈 정도만 조언해 주시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옷 가게 이제 직원분들 중에 완전히 그림자처럼 이제 쓱 옆에서 계속 와 주셔가지고 추천해 주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또 손님마다 취향도 타요. 그런 분이 편한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내가 그냥 보다가 얘기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가려서 대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운

0: 몸과 목소리 저희가 곱게 담아 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하루 쉬었더니 좀 좋아졌네. 이유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0: 어제 출근 몇 시 했어요, 그러면?
1: 어제 그러면 정시에 똑같이 이제 9시로 했죠.
0: 야,
1: 좀 미뤄졌죠.
0: 약간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1: 네, 더 잤어요.
0: 더 잔 거죠?
1: 네.
0: 확실히 좋죠?
1: 너무 좋아요.
0: 아,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1: 네. 아, 어? 그러면 또 서운할 수도 있어요.
0: 이게 참 그렇다니까요.
1: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참 그렇다.
0: 장단점이 너무 극명해, 아침 라디오는.
1: 아,
0: 너무 힘든데 네. 또 안 하면 너무 서운해.
1: 맞아요. 또 찾아주시니까 또.
0: 우리 굿모닝 가족들은 엄청 찾았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찾았어. 너무 안 찾은 것 같더라고요.
0: 제작진들은 찾을 리가 없죠. 내가 이희준, 뭔가 아는데. 네,
1: 얘기 안 하고 이준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이준 씨가 또 인물이 좋더라고요. 또.
1: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네.
1: 이준 씨.
0: 탄탄하더라 몸이.
1: 이준 씨. 전,
0: 진짜 테토로 우리는 봤잖아요.
1: 아, 그래요.
0: 테토 호선함 말고.
1: 이준.
0: 자, 이준님과 함께.
1: 네, 이준, 네.
0: 이 시간은 희준 씨가 있어야죠. 아, 희준 아나운서 없으면 못해요. 언어 유의 시작해볼까요? 네.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유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어머니, 좋았어요.
2: 어희야, 희준이 왔나?
1: 네, 아유, 아이고. 아, 근데 빈손으로 왔네. 아우, 미안해 엄마. 아우.
2: 아유, 됐다. 엄마 괜찮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1: 아이, 또 엄마가 또 괜찮다고 하시니까 또 저도 마음이 한결.
2: 아니, 저 읍내에 아울렛이 하나 생겼대 요새. 그가 그래 예쁜 옷이 많다 그러네. 아유, 난 괜찮다. 그냥 그렇다 카더라. 신경 쓰지 마라.
1: 아, 그 아울렛.
2: 그 아웃렛
1: 에,
2: 신상이 많다 카데 괜찮다 마 신경 쓰지 마라 아이고 괜찮다 그 또 표정 그러지 마 네 마음만 내가 받으면 되지 유진아
1: 마음 역시 우리 엄마 내가 다음에는 꼭
2: 그래 마음만 받을 테니까 네 혹시 뭐 돈 좀 있으면 계좌로 보내도 되고 모닝은행 자 받아 적으라 9135013땡땡544
1: 예. 아니 저기 엄마
2: 왜 왔나 그래 이제 아웃렛 가서 또 뭐 일 봐야 되니까 바쁘니까 가라잉
1: 아니 저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엄마? 엄마?
0: 엄마 너무하셔
1: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아울렛 아웃렛입니다
0: 어려운데?
1: 오늘 어려워요 자 오늘 상황에서 엄마 태순이 아울렛이 생겼다고 하자 아들 휘준은 아웃렛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정답은 아웃렛이 표기법으로 맞습니다. 아웃이에요. 아웃.
0: 거짓말하지 마요.
1: 나왔다.
0: 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네. 발음만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냐 해서 이제 검색을 지금 해봤거든요.
1: 네.
0: 단 한 곳도
1: 네.
0: 아웃렛 표기한 대가 없습니다.
1: 다 아울이라고 쓰시죠. 그죠?
0: 그냥 예 그렇게 기재리가 되어 있어요.
1: 하지만 아웃렛이 맞다는 거. 네, 재고품이나 2월 상품을 한 곳에 모아 싸게 판매하는 곳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아웃렛이라는 게 그 영어 아웃렛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각각 따로 쓰이는 영어 단어가 합쳐진 말은 각 단어의 표기를 그대로 살려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웃에다가 렛 한 거니까 아웃렛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이게 쓰는 게 맞네.
1: 원래는 그래요. 근데 아웃렛 진짜 많이 말하기도 하고 평소에 엄청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한 기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여러 유통업체에 따르면 아웃렛 이게 발음하기 너무 어렵고 야구에서 아웃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울렛을 쓰게 된 거라는 말도 있어요.
0: 그렇게까지 분석을 했어요. 네. 그냥 쓴 건데.
1: 근데 또 이제 발음도 아울이 더 부드러우니까 예. 더 이제 많이 쓰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0: 그게 제일 맞죠 뭐.

0: 웃넷 발음을 어렵잖아요. 처음 해봅니다. 처음.
1: 하지만 예. 표기법상
0: 표기법상은 그게 맞네. 아웃과 렛이 합성하니까
1: 아웃넷.
0: 네,
1: 아웃넷. 아웃넷.
0: 예. 아웃렛.
1: 아웃넷.
0: 아웃넷. 모르겠다. 제효령님이 네. 와 오늘 진짜 충격적이네요. 뭐야? 200땡? 2001 아울렛 생각하면 당연히 아울렛인 줄이 뭐지? 2001 아울렛이 뭐예요?
1: 어떤 상표가 있나요? 백화점 이름이에요?
0: 예전에 백화점 이름이 있었어.
1: 테디도 모르는.
0: 너네만 아는 걸 이렇게 적어서 진행자가 헷갈리게 하면 어떡해요.
1: 이게 뭐죠? 저도 처음 들었네. 아니면 이게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건가?
0: 전혀 모르죠. 이거 봐. 휘준하는 것도 몰라요?
1: 저 서울 사람인데 처음 듣는데요? 있대요.
0: 어디 있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1: 어느 지역이에요? 신기하네. 안양.
0: 지금 안양 분당 이렇게 있다고. 예전에 많았다고.
1: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0: 예. 이게 아니더라도. 네. 그냥 당연히 뭐 아울렛이라고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다 아울렛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1: 맞아요. 그건 또 그래.
0: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아웃렛. 네. 네, 합성어이다.
1: 네.
0: 고생하셨습니다. 롱샷의 Never Let Go 띄워드리면서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롱샷 네버 렛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 그 이찬땡 아울렛 모른다고 다들 엄청 놀라시네요. 다들 알고 계시네. 아, 이게 보니까 땡랜드 그룹이 만든 거라고 다들 또 30년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르는 걸, 저는 이제 그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모를 수 있었는데 휘준이 왜 모르는 거예요? 휘준이를 왜 모르는 거야? 그래요. 백화점만 다니시냐고 막 그러시는데 전 백화점도 안 가거든요. 예, 어쨌든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아웃렛. 잠시 후에는 MBC 양수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고민박살 허안나, 안나씨는 알려나? 그리고 뭐 허안나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박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0: 3사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유엔 팀앱 대리, 빙그레,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나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통닭 복날에도 가마치통닭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5분 4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다음 주 대구의 기온을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3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 안 돼. 너무 덥다.
2: 어떡해요.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폭염의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오늘도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 중대경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산지, 제주산지로는 특보가 없습니다. 휴가는 이쪽 산지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서울의 기온 28도, 지금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었고요. 낮에는 서울, 춘천 33도, 광주, 부산 35도, 대구, 경주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경북 일부 지방으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웃렛.
1: 아웃렛.
0: 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대요.
1: 아, 그럼요.
0: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야.
1: 어, 알고 있었죠.
0: 아, 정말로? 알았어, 캐묻지 않을게요. 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키워드 뉴스 바로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당선 무효형, 두 번째 키워드 최영중, 마지막 키워드는 폭염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당선 무효형입니다.
0: 어제 다뤘던 소식 이어가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
1: 네, 4년 전이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0: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후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1: 예,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게 있다라는 건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친했던 후배 검사의 형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약 석 달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소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1: 예, 후배 검사의 형에게 네.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네. 이 발언 하나가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뭐예요?
0: 네,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에게 무속인 전성배 씨 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이른바 실세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1: 예, 있었죠.
0: 네,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윤 후보는 무속인을 만난 적 없고 부인 김 씨와 함께 만난 것도 아니란 취지로 얘기했었거든요.
1: 이 두 가지 발언이 이제 네. 사실인지 법원 판단이 어제 나온 건데 1심 선고 어땠어요?
0: 네, 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앞선 두 발언이 모두 허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1: 예, 징역 1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3년. 네. 이게 이제 당선 무효형인 거죠?
0: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어제 1심 선고가 확정된다 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는 건데요.
1: 그런데 이미 뭐 탄핵된 네.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네, 우리 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형에 해당하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탄핵이 돼서요.
1: 예.
0: 이 사건 결론이 어떻든 예우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우 못 받습니다.
1: 윤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은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요?
0: 네, 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1: 예.
0: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1: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0: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1심 판결이 항소 또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판결에 대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던 게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판결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영중입니다.
1: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0: 네.
1: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0: 네, 최영중 전 청주 발음이 어렵네요. 전 청주시 네. 의원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26일 오후 2시쯤 청주 청원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날이죠. 27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조사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1: 네,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
0: 그렇습니다. 최 전 시 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을 상대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또 피해 중학생에게 친구를 내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 지난 6.3 지방선거로 청주시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죠.
0: 네, 최 전 시 의원은 지난달 3일 치러진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사건이 공론화하자 시 의원직을 사퇴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제 경찰 조사가 첫 조사는 아니었거든요.
1: 첫 경찰 조사 언제였어요?
0: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이었습니다. 5월 1차 조사에서 최 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를 받

0: 맡고 있던 상황에서 출마하고 당선까지 된 건데요. 최 전 시의원은 어제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사 중인데도 공천받은 거냐 이런 기자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1: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폭염입니다.
1: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끌어올렸습니다.
0: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특히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외 작업장 등 더위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안전수칙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더위가 심각하죠.
0: 그렇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 오늘도 높다는데 예. 어제 낮 최고 기온이 대구 시남동 39.2도, 경북 경주 39.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자꾸 느는데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더위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유아차에 탄 아이, 낮은 자세의 어르신들, 또 앉은 자세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지면에 가까울수록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발. 태양이 뜨거운 한낮엔 야외 활동 중단하고 통풍 또 수분 공급 등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정말 무시무시한 극단적인 폭염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발요.
1: 진짜 제발요.
0: 제발요.
1: 양희선 기자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0: 아, 네, 다들 건강하십시오.
1: 예,
0: 네.
1: 저희는 또 목요일로 뵙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목요일 뵙겠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글래스 애니멀스의 힛 웨이브스 띄워드리고 고민박사 화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 밀리는 편입니다. 전 시간에는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는 사고 구간도 거의 없이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체입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두 길 다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체입니다. 시내길들도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통일로는 홍은동에서 독립문 쪽으로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혼잡합니다.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신갈 일대로 5km가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밀리고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은 안산에서 팔곡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say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박찬!
2: 박찬!
1: 박찬!
2: 박찬!
1: 국민 모두 박찬!
2: 라!
1: 호나!
2: 호나!
1: 국민 박찬! 호나! 와, 제 에너지 역해요.
2: 아!
1: 왜 또 오늘 닭이 됐어? 초전 박살 모드로 고민 먹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방송계, 영화계, 연극계 뭐 어디든 열정으로 갑니다.
2: 네.
1: 열정의 아이콘 코미디언 허하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연극 이제 8월 달에 네. 하나 하시네요.
2: 네네.
1: 작품에 들어가셔가지고 연습 들어가셨나요?
2: 어유, 지금 맹렬하게 맹렬하게 있습니다.
1: 아, 네. 좋네요, 좋아. 제목이 뭐예요?
2: 이혼하고 싶은 남자.
1: 어? 왜 이혼하고 싶어요?
2: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또 반전이어가지고
1: 아.
2: 예, 그 이유는 뒤에 나오고 예, 예.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여자인 거죠. 이 남자가 이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접니다.
1: 아하.
2: 네, 저희 남편이 그랬었나요? 네.
1: 무슨 소리야?
2: 네.
1: 아, 이게

0: 공연이 근데 이제 8월 27일에서 30일까지 짧게 예, 하게 되는데
1: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이제 하거든요.
0: 이게 이제 서울에 올 수도 있는 공연이겠네요.
1: 서울에서는 12월 달에.
0: 아, 12월에 네. 예정이 되어 있어요.
1: 예, 되어 있습니다.
0: 오, 그렇구나. 네. 그럼 먼저 이제 선보이는 느낌으로 대전에서 여는 건데.
1: 네.
0: 아, 대전에 유명 빵집 있잖아요.
1: 네.
0: 성심땡.
1: 그래서 지금 거기를
0: 그 근처라고요?
1: 뭐 거긴 아니더라도 가지 않겠어요?
0: 오, 예. 좋은데?
1: 네네. 그리고 또 목금 이렇게 연달아 저기여서 대전에서 자야 돼요.
0: 아, 좋다.
1: 네, 그러면 뭐 오전에 가서
0: 네. 살찌겠네. 우리 안나 살쪄오겠네.
1: 어서 그런 말씀하세요?
0: 아, 저는
1: 아침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저는 여기 튀김 소보를 못 참아요.
1: 아, 뭐 몇 개 정도?
0: 아,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전 진짜.
1: 아, 그럼 그 뒤에 오빠 때문에 다 못 받아가는 거예요?
0: 아니요, 그거 난 사러 간 적은 없고 누가 이제 대전 다녀오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오실 때
1: 맞아.
0: 선물로 주시잖아요.
1: 에이.
0: 그럼 이렇게 이제 한 다스처럼 이렇게
1: 맞아 박스를 가지고
0: 박스로 주시잖아요.
1: 주시잖아요.
0: 아, 저 그거 다 먹어요.
1: 한 박스를 다 드세요?
0: 몰라요. 두 박스면 두 박스도 먹어.
1: 아, 뭐 오빠 저는 사실은 오빠 그때 그 막창이 몇 인분이었죠? 42인분이었나요? 네, 그때 이후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0: 어쨌든
1: 근데 거기가 무슨 메론?
0: 아, 빙수 같은 거.
1: 메론빵 안에 뭐 크림 들어있나 봐요.
0: 아, 있죠. 빵이
1: 그것도 되게
0: 있지.
1: 유명한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0: 아니, 빵이 다 맛있대요.
1: 제가 그거를 안 먹어봐서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0: 이거 봐, 얼마나 지금 신났어.
1: 네, 저 빵을 사실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이제 또 줄 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0: 있지.
1: 네, 완전 기대돼.
0: 증량에서 오시겠네요 또. 알았어. 또.
1: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0: 고민박살 허안나.
1: 34분에 할 말이에요 오빠.
0: 본격적으로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1: 여러분이 가진 고민들 저 허안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박살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살 허안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짧은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0: 네, 정문주님이 안나님 튀김 서브로 사오라는 얘기예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다
1: 있잖아. 아이다 아이다. 사람 심리를 파악을 잘 못해.
0: 아이다 내 그런 의미 전혀 없다.
1: 그래 죄송한데 그럼 제가 옷바꿔 한 박스 사오고 우리 제작진 분들 거 한 또 두 박스 사오고.
0: 아 무슨 소리예요?
1: 이렇게 될 것 같은데.
0: 한 박스로 저희 나눠 먹을 수 있어요.
1: 다들 눈치 볼 것 같은데.
0: 아니 저희 그걸로 배치할 일이 없어. 아니 그거를 다 주면은 누구 나누어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1: 아 그런 거.
0: 나눠 먹으면 딱 좋지.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예, 배치하고 싶진 않아. 예,
1: 근데 또 안 사오라고는 말 안 하네.
0: 아이다. 괜찮다만.
1: 나눠 먹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0: 아니 혹시나 오케이. 사오신다면.
1: 좋습니다.
0: 예. 네. 아 두근두근. 자, 긴 고민 얼른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고민은요 닉네임 모델 지망생님이 보내주셨어요.
0: Let's go.
1: 제 남자친구는요 하루 24시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진 매니아예요. 식당을 가도
2: 로제 파스타랑 수비드 스테이크 리코타 치즈 샐러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자기 얼른 먹자.
0: 잠깐 사진 먼저 찍어야지.
1: 알겠어. 얼른 찍어.
0: 아 이 각도가 이게 아닌데 접시를 살짝 돌려봐. 살짝만 돌려봐.
1: 뭐 이렇게
0: 돌려서 이렇게 좋았어. 자 빛이 좀 아쉬운데 플래시를 켜서 찍어야겠다. 플래시 켜서 그렇지.
1: 이제 먹어도 돼?
0: 아 잠깐만 카메라를 위로 좀 들게. 잠깐만.
1: 이제 됐어?
0: 오케이.
1: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셔터를 누릅니다. 덕분에 음식은 따끈따끈할 때 못 먹고요 항상 식고 나서 먹게 되죠. 남친의 찍사 본능은 길을 걸을 때도 발휘돼서요.
0: 잠깐만 쓰다 멈춰봐.
1: 왜?
0: 지금 여기서 하늘 진짜 예쁘다. 여기 사진을 남겨야지. 자 하늘도 웃나? 웃어봐 치즈.
1: 하늘을 무슨 여친 사진 찍어주듯이 정석껏 찍어주는데요. 서운한 건 세상 모든 걸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정작 제 사진은 잘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0: 최악이다.
1: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예쁘게 입고 간 날에만
0: 오 자기야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 저기 벤치에 한번 앉아봐봐.
1: 웬일이야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앉으면 돼?
0: 그리고 햇살이 눈부시다는데 이렇게 손으로 살짝 좋다. 자 그렇지 찍습니다. 하나 둘 셋.
1: 이렇게 사진 몇 장 찍어주는 게 다고요. 평범한 체림으로 만난 날엔 제가 찍어달라고 해도 이렇게 거절합니다.
0: 오늘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0: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친 인별그램 피드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된 기분이라니까요. 세상 모든 순간은 기록하면서 왜 여자친구의 평범한 하루는 기록해주지 않는 걸까요?
1: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아.
0: 아니 이런 남자친구 제가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에요. 어?
1: 어 성격 좋으시네. 성격 좋으셔.
0: 오늘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1: 예, 오늘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모델 지망생님 저희가 녹용홍삼 선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 오늘 사연은 남자친구가 사진을 너무 찍는 걸 좋아해요. 예,
0: 음식도
1: 너무 좋아하는데,
0: 찍어요.
1: 음식도 찍고 하늘도 찍고 예. 자연도 찍고 하는데 내 사진은 잘 안 찍어줘. 아. 찍어달라고 해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예,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고민이라는 사연이 있는데 경주 씨는 이제 남편분은 사진을 찍어달라면 찍어주죠.
0: 그쵸.
1: 어, 찍어달라면.
0: 예.
1: 근데 평소에 막 찍고 다니진 않잖아.
0: 아, 근데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여행 가서 사진 안 찍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1: 그래서 없다니요.
0: 아, 죄송해요. 아침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요.
1: 사진을 잘 못 찍으신다.
0: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갔다가 그 포장마차 거리 있잖아요.
1: 예.
0: 그 강 옆에 있는.
1: 아 거기.
0: 거기서 좀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어.
1: 봤는데. 웬만하면 예쁜데 웬만하면.
0: 봤는데 그냥 그 대학로 포장마차야.
1: 왜 그럴까?
0: 그리고 그 밑에 그 좀 그 간격 없이 발끝에 좀 맞춰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그렇게 제가 1000번 정도 얘기했는데
1: 네.
0: 정 가운데에 제가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0: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1: 거기는 그러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격을 한 거네요.
0: 사격을 했네.
1: 정조준을 가운데다가 맞추고
0: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요.
1: 어.
0: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진 안 찍고 여행을 즐기자.
1: 어.
0: 그 정도로 못 찍어요.
1: 아 그건 뭐 근데 사실 그 이제 재능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0: 근데 일부러 노력하지도 않아요.
1: 아, 그걸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0: 어떻게 테디 오빠는 잘 찍어주시죠?
1: 저는 잘 찍죠.
0: 아 그럴 것 같아. 약간 또 센스가 있어가지고.
1: 근데 뭐 사진을 저는 막 찍고 다니진 않습니다.
0: 아 그래도 네. 찍어줘 하면은.
1: 아 찍어줘 하면 찍죠. 그럼 잘
0: 어,
1: 찍지.
0: 어.
1: 근데 그 말 하기 전까지 찍진 않아요.
0: 그거 좀 서운하긴 한데.
1: 그러니까.
0: 그래도 결과물이 좋은 게 어디야.
1: 그러니까요. 기록은 남길.
0: 형수님이 만족하세요?
1: 형수님이 네. 왜 형수님이 됐어?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오, 예.
0: 그래, 이게 엄청 부러워요.
1: 예, 아 이수키님이 에이 남친이 인물 사진을 잘 못 찍나 보죠라고 생각합시다. 아 이런 분들이 또 있어.
0: 누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 편한 거 모르냐고요?
1: 아니 실제로 자연광에 자연은 진짜 잘 담는데 인물로 들어가면 사진이 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저는 언제 더 기분이 상했냐면요. 이효리 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상순 씨가 자기를 찍을 때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1: 아.
0: 이 사진은 그 남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나온다고. 넌 사랑하니? 그래서
1: 그게...
0: 넌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경주야? 이렇게 보이니 네 눈에는?
1: 그 이효리 선배가 네. 가끔 그렇게 네. 공공이 적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1: 아니 사랑하는 마음하고 상관없이 재능이 없다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0: 마음의 창처럼 사진이 나와야 돼.
1: 내 마음의 창 그렇게 찍어도 너무 예쁜 걸.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0: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귀여운 구석이라 이렇게
1: 그래.
0: 찍는다는 거는
1: 사랑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랑의 눈이 다를 수도 있지.
0: 네. 노숙하시는 분처럼.
1: 자, 아, 예. 여러분들 반응 조금 더 보겠습니다.
0: 네. 이숙인 아, 정문주님. 여친은 눈에 담으려는 거 아닐까요?
1: 어,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고 계시네요. 우리
0: 착하다.
1: 지금 청취자분들도
0: 착해.
1: 정확한 지금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애쓰고 계시네요, 지금.
0: 아, 어떻게 해야 되지?
1: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 근데 사실 오늘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말 하면 약간 섭섭하다.
1: 아.
0: 어.
1: 아, 그거는 좀 섭섭할 것 같아.
0: 어.
1: 그 너무 팩트.
0: 그렇죠. 팩트요?
1: 아?
0: 팩트라고 했어, 오빠?
1: 팩트라도. 팩트였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지.
0: 아, 그쵸.
1: 어, 팩트였어도.
0: 아, 사진은 찍어주고 그럼 뭐 남자친구 피드에는 안 올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
1: 아니, 뭐 어떻게 하래? 그냥 찍어주면 기록으로 남는 거지.
0: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여자친구 또 인스 저기다 올리면 되는데.
1: 그 포인트가 이제 그 효리 선배가 말한 거랑 똑같나 보다.
0: 어떤 거요?
1: 이 모습도 사랑스러우니까 남겨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표현되면 좋은데.
0: 그치?
1: 이걸 그냥 하나의 평가처럼.
0: 네. 진짜 심사위원 같잖아요.
1: 오늘 아닌 것 같아.
0: 그 왜 월말 평가하는 것처럼
1: 그래, 그래.
0: 아이돌들.
1: 그래 그래.
0: 아 오늘은 이번 달은 너 아, 안 되겠다.
1: 그래.
0: 이런 심사하는 느낌이잖아요.
1: 오늘은 웬만하면 참는 게 낫겠다. 이런 거는 정말

0: 해서는 안 되는.
1: 아, 그럼.
0: 예, 요 방송을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가 또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진만이야 남친이 세상 모든 걸 다 담는데 내 얼굴만 잘 안 담아주는 남친이 있는 우리 분께 오늘 라디오를 꼭 들려주십시오. 사진이 소개됐으니까 이만한 게 또 없어.
1: 아니 근데 아마 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아. 아니야, 티들도 따뜻한 티가 있어요.
1: 따티가 있나요?
0: 따티 있지.
1: 어, 알겠습니다.
0: 예. 따뜻함과 다정함은 나중에 배우는 예, 그런 후천적인 재능이니까. 오늘 봤는데 상태가 정 아니더라도
1: 네.
0: 따뜻하게 할 수 있지.
1: 아, 근데 좀 예쁘게 내추럴하게 찍고 싶을 때 있단 말이야, 우리들도.
0: 있지, 있지.
1: 예, 그런 예. 거로. 꼭 빡세게, 아이고 죄송해요. 꼭 완벽하게 예쁘게 꾸민 날만 하면은 그날만 예쁘고 그럼 나는 내추럴하게 나오는 안 예쁘다는 거야?
0: 아니지, 예쁜데. 작품으로 남기고 싶은 거지. 이분은 제가 볼 때 평소에 이런 것보다 작품으로 내 사진을 좀 남기고 싶다. 아마추어일 때 이 마음이 있잖아요. 환장이라도 환장이라도 좀 예쁜 걸 좀 찍어서 내 컬렉션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거지.
1: 그래도 너무 팩트를 너무 꽂았어요.
0: 자,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꼭 들려주세요. 남자친구분 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 큰일 난다 진짜.
1: 나 놀랬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0: 아름다운 자연 담다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 잃는다 진짜.
1: 안 아름답다는 거잖아 나는.
0: 아니 아름다운데.
1: 그 해장국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0: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 표현을 잘못해서. 마음은 아니라고.
1: 선지 해장국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야.
0: 제가 이렇게 남친분 제가 이렇게 편들어 드렸어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1: 네.
0: 자 여러분들 경험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1: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나의 연인이 절대 안 해주는 것. 방금 사연의 주인공 모델 지망생님은 남친이 내 사진만 안 찍어줘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남편, 아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해준다 하는 게 있나요? 남친이 쇼핑을 절대 같이 안 가져요. 여친한테 커플룩, 커플 신발 맞추자고 해도 절대 싫대요. 이런 것도 좋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수염을 좀 깎으라고 해도 절대 안 깎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일화를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 뭐 있나요, 안나 씨는?
1: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놀이동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을 몇 번 이제 같이 데려갔는데 한 번은 안 웃어요.
0: 아
1: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0: 티가 나는구나.
1: 너무 너무 웃네요.
0: 아
1: 진짜 그 줄 서 있는데 얼굴이 점점 썩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싫은 거야? 그럼 왜 따라왔어? 왜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안 나가자고 해서 갔지.
0: 어 사랑이네 사랑이야.
1: 근데 한 번을 얼굴을 계속
0: 사랑이네.
1: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가자는 말 안 해요.
0: 예.
1: 왜 또 가서 기분이 안 좋아?
0: 안 좋아. 거기서 또 사진까지 찍어달라면 이제
1: 네.
0: 얼굴 반쯤만 찍는다.
1: 그러니까 제가 대각선으로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0: 아 그냥 진짜 찍어만 주네.
1: 그러니까 땅을 일직선으로 맞다 찍어내는데 예, 그게 예.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찍어요.
0: 정말 왔다는 거 기록용으로 찍어요.
1: 예. 네,
0: 기록용으로.
1: 아, 제가 기분이 예.
0: 알겠습니다.
1: 그렇게,
0: 여기까지 아름다운 네. 부부의 사연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연 네. 어떤지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선물로 바로 소개. 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우리 경지 씨 포함 남성분들 이러면 안 돼.
1: 안 돼.
0: 에이핑크. No, no, no.

0: 에이핑크 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안나 씨와 함께 고민박살 화났나 계속 이어갑니다. 나만 그랬어 하는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나의 연인이 절대 안 해주는 것.
1: 네.
0: 이었는데 막 절대 안 해주는 게 맞네요.
1: 맞네요.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네. 참이 대대 참이. 예,
0: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3219님. 남편이 다른 건 전부 다 해주는데 남친일 때부터 곱창은 절대 먹으러 안 가줘요.
0: 아,
1: 아 곱창 어떡해. 소울푸드인데.
0: 남편이 술을 안 드시나 보다.
1: 아 오빠도 근데
0: 저도 이런
1: 막창을 쪽으로. 원래 안 드셨었잖아요.
0: 그러니까 전 몰랐죠.
1: 네,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모르고.
0: 몰랐지. 술 안주류 음식은 그러니까 배고파서 식당을 가지 술 먹어야지만 그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잘 경험을 못 해봤어.
1: 근데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42인분을.
0: 너무 맛있어.
1: 네.
0: 아, 너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지.
1: 너무 고소하잖아요.
0: 예. 그러니까 돼지, 소, 뭐 곱창들이 그치, 이렇게
1: 내장류가
0: 맛있는지
1: 몰랐지. 최고죠. 알죠? 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왜?
1: 그 육식동물이 사냥하면 내장부터
0: 그렇지,
1: 먹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1: 맛있어서.
0: 그렇네, 그렇네.
1: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았겠죠?
0: 예, 네. 아니요. 괜찮은데요? 빨리 넘어가야지. 김성재님이 아, 우리 아내는 상피세포 손톱에 낀다고 등을 안 긁어줘요.
1: 법의학자 느낌이 좀 사뭇 나시네요.
0: 예, 예. 또 위생에 굉장히 예민하시.
1: 근데 있잖아. 남자분들이 등 긁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0: 아니, 그 속담에도 있고 옛말에도 있잖아. 나이 들면 등 긁어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부부,
1: 그래, 그래.
0: 내 아내, 남편밖에 없다. 등 긁어주는 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1: 맞아요.
0: 아, 그것만큼 또 시원한 게 없는데. 이걸 안 해준다고?
1: 이제 효자손으로 예, 긁으셔야죠. 뭐.
0: 서운하네, 서운해.
1: 상피세포. 예. 효자손에 그 다 껴있겠네요. 상피세포가.
0: 또 보죠.
1: 7451. 저는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요. 절대 같이 안 가져요.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대요.
0: 아이고, 에이, 정말.
1: 아니, 그러면 좋은 추억으로 좀 덮어야지.
0: 아니, 뭐, 군대 가자요. 군대를 같이 가자고 했어?
1: 그치.
0: 아유.
1: 누구 면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0: 이런 건 또, 아무리 내가 남자라도 남자 편을 못 들겠네.
1: 아, 이거는 좀.
0: 고집이 어마어마하시네요.
1: 그러네. 아,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제주도에 또.
0: 제주도 얼마 좋은데. 무조건 못 가서 난리인데. 어쨌든 0453번님이 여친은 제가 하는 아재 개그에 절대 안 웃어줘요. 분명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악물고 꾹 참아요. 웃어주면 벌은 나빠진대요. 아 이거 확실해요.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 건.
1: 그냥 약간
0: 이 악물고 꾹
1: 참는 거 보신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아재 개그에 많이 못 웃어가지고.
1: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시원하게 웃는 웃음이랑. 좀 찜찜하게 웃는 웃음이 웃으면서도 좀
0: 그래.
1: 본인의 기분이 좀 그렇거든 여자친구는.
0: 애매한 건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1: 혹시 그냥 여자친구분의 취향 개그를 좀 연구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재 개그 연구할 시간에.
0: 아 그게 또 아재 개그 하시는 분은 한옥만 팝니다. 예.
1: 아.
0: 사연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0: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클레오.

0: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색소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고민 박사 허한나 안나 씨와 이제 함께 했는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6: 네.
5: 요 소개 좀 해주시죠.
6: 9874님, 연인이 절대 나타나 주질 않아요. 어디 있는 거니? 태어나긴 한 거니?
5: 있어 있어.
6: 저기요.
5: 근데 연인이 절대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앞에 안 나타나기.
6: 어 작가님이 보내신 건가요?
5: 그렇죠?
6: 작가님이 갑자기 눈물을.
5: 아 이게 다 같은 마음이다.
6: 유유유유.
5: 근데 작가님들은.
6: 예. 아니 근데 셋. 지금
5: 셋다 없어요.
6: 부재 중이죠?
5: 작가님들은 예. 미모가 아깝죠.
6: 예. 아니 네. 뭐 정말 신기합니다. 세 분 다 뭐 결의를 하신 건지 세 분이 우리 만나지 말자 진짜 이렇게 하신 건지 오랫동안 지금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5: 그래요. 봐요. 저 표정들 봐요. 얼마나
6: 난 괜찮아라는 표정이 오히려 더
5: 표독스럽죠. 표독스러워. 고집이 생겼어 이제.
6: 괜찮대 자기는. 예.
5: 급하게 빨리 인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혼날 것 같으니까. 고생했어요.
6: 네.
5: 해버 끝에.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9: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인생 어디
1: 인생은 워프레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하늘의
5: 눈이 향해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저희 청취자 한 분 아침 가족에게 커피 한 잔을 보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7801번님이에요. 제가요 블로그 레시피를 보고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을 했는데요. 간장 60ml 넣어야 되는 걸 600ml로 잘못 보고 넣었어요. 어쩐지 어제 산 간장 한 병이 거의 다 들어가길래 놀라면서도 계속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커먼 탄광에서 온 장조림 같아서 다시 찾아봤더니 제가 10배나 더 넣은 거 있죠. 예, 전문가들께서는 이럴 땐 그냥 간장을 따라내고 다시 물을 좀 넣어서 끓이면 짠기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위로가 아닐까. 그래서 아니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간장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무튼 더운 날 불 앞에서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그냥 뭐 비빔면 이런 걸로 드시죠 점심. 네. 7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